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9월 17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민혜경의 고교생 일기 함께 들었어요. 아유 가사에도 네 참 이때는 정말 고교생 네 이 무렵은 꿈단지 네,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아유 그러네요. 여러분은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싶으세요? 괜히 욕심 부려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담으면 오히려 부대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랑과 너그러움 고마움.

미움과 용서? 아니면 유머와 웃음? 이렇게 좋은 것 서너 개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9295님 사연 주셨어요. 옥상에 빨래 널러 왔는데 건너편 옥상에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화단에 꽃을 구경하는 사람도 있네요.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동네 풍경은 또 색다르답니다. 그나저나 바람이 쌀쌀한데 좀 과장해서 이러다 머지않아 눈도 올 것 같아요. 멋진 하루 되세요 현미님 해주셨어요. 아니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지난주였던가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뭔가 쌀쌀한 거예요. 정말 에어컨 그 시원함이 아니라 쌀쌀함? 그건 참 같은 온도일 텐데도 에어컨 온도와 밖에 그 가을이 주는 그런 쌀쌀한 기온의 그 온도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멋진 하루 되세요. 9295님 커피 한잔 드릴게요. 권순덕님 이태호의 사는 동안 노래 청해 주셨어요. 2164님께서는 김양의 우지마라 청해 주셨네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0015님 사연 만나볼게요. 주현미님, 저희는 경북 청도에서 매일 아침 열심히 러브레터를 청취하는 60대 후반 부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MZ들이 많이 찾는다는 일본 마츠야마로 자유여행 와서 콩으로 러브레터를 듣고 있습니다. 오, 콩이 정말 좋아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생생하게 러브레터를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연한 가을 날씨라면서요. 이곳 마스야마는 흐리고 비가 올 것 같고요. 여행객들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네요. 흑. 한국 사람에게만 마츠야마성 무료 입장, 도구 온천 무료 입요권 등 많은 혜택이 있답니다. 잘 지내다 돌아갈게요. 아, 오, 그래요? 와, 이거 아주 좋은데요? 마츠야마 성 무료 입장, 도구 온천 무료 입요권 등. 그나저나 여행 가셔서 러브레터 아침에 함께해 주신 우리 0015님 부부 감사합니다. 온천도 즐기시고 성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네, 바람 쐬고 오세요. 저는 수면 건강식품 선물로 드릴게요. 유영애님께서는 6월에 넘어져서 발에 골절상을 입어서 2개월 동안 방에만 있었어요. 2달 동안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약간 절뚝대면서 출근을 합니다. 하지만 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나이에 일하는 즐거움에 감사하는 하루, 힘찬 출발입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유영애님, 발에 골절상을 입고 2달 동안 휴식을 취하셨는데, 네, 조심조심 천천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물론 유영애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걱정돼서 그런 소리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 같다고 하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면 빨리 회복도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두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배정희님, 안상수의 영원히 내게 청해 주셨어요. 혜은이의 외로움이 온다, 8093님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유기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번 휴가는 어디로 다녀올까? 우리 가족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희 집이 춘천이다 보니 가까운 강원도 바다 쪽으로 가는 것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갔던 곳이 제주도였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로 나가는 것은 시간적 여유와 비용도 많이 드니까 지금까지 제주도에 열댓 번 다녀왔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제주도로 가자고 의견을 내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안 또 제주도야? 한라산도 세 번이나 갔었고 오름도 웬만한 곳은 다 가봤고 올레길도 걸었고 이젠 제주도에 더 이상 갈 것도 없잖아. 차라리 이번엔 돈을 좀 보태서 일본이나 동남아 가보자.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아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준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것저것 부담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두 아들이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냥 제주도 가요. 괜히 딴 나라 가봤자 피곤하기만 해요. 큰애가 말하자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이번엔 제주도 가서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푹 쉬고 오자고요. 그렇게 남자 셋의 의견이 일치되니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뜻에 따랐고요. 우리 네 식구는 제주도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제가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휴가 비용 전부를 감당했고 꼼꼼하고 계획적인 제 성격상 미리 렌터카 예약해서 제가 운전하고 맛집과 가야 할 곳 등등 모든 것을 다 담당했는데요. 이제 두 아들이 다 성장해서 취업을 하니 참으로 편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아들도 여행 경비를 나눠서 낸다는 것이 제일 좋았고 렌터카를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며 운전하니 저는 처음으로 차 뒷자리에서 다리 쭉 펴고 창밖의 제주 풍광을 마음껏 즐기며 눈과 몸이 호강을 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운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는 뒤로 조금씩 물러서는 나이가 되었구나 하는 묘한 감정도 살짝 들었는데요. 어느새 훌쩍 자란 두 아들이 너무나 든든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감싸고 위해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커가고 성장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하면 이렇게 편안한 뒷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이번 제주 여행은 한라산 오를 때보다 더 크고 좋은 경험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과연 다음 가족 여행은 어디로 가게 될까? 벌써부터 흐뭇한 상상을 미리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인공위성의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요 힘들 때도 많지만 어느새 다 키워놓으면 든든할 때가 더 많죠. 옛날엔 가족여행 가면 무조건 이끌고 가야 하는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계획 다 짜고 운전도 하는 아드님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가족여행이 훨씬 수월해졌네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어릴 땐 저희가 애들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는 우리 애들이 다 커서 저를 데리고 이것저것 다녀준답니다. 좋아요, 저도. 오늘 사연 주신 유기동님에겐 도라지 홍어회 무침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강성호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 아, 재미있는 노래죠. 박상규의 친구야 친구는 친구야 친구. 이 노래는 김병철님, 1562님 신청곡이고요. 6673님께서는 머스마들의 사랑은 하나 청해 주셨습니다. 오, 네. 신청곡 이어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482님께서요. 저는 부산금융센터 63층에서 미화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50여 명 되는 우리 직장 동료들 너무 수고 많으신데 항상 밝은 모습에 즐겁습니다. 러브레터가 제 아침의 활력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어요. 부산금융센터 그래요. 63층을 담당하고 계신가 봐요. 3482님 아침부터 엄청 분주하시죠. 일하시려면 러브레터가 친구해드리고 있어서 저도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도넛 세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드세요. 이명숙님 박길라의 나무와 새 정해 주셨어요. 7092님께서는 노사연의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신청곡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으로 이순아의 인생역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작업 구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선 부산 방향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8km 구간 주춤한 가운데 더 내려가선 안성 휴게소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방 잘 살펴서 안전히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은 서안산 1차로 사고로 막혀있는데 출근 정체가 그대로 오전 정체로 이어지면서 뒤로 군자 분기점부터 6km 구간 크게 혼잡하고요.

이후 반월 터널에서 부고 용인과 양지 터널 부근으로 반대 인천 방향도 광교 터널에서 북수원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더 가서도 갓길에서 작업 중인 월곶 분기점 일대 주춤하고 중부선 남이쪽으로는 동서울 유금소와 모가 일대로 정체 시작된 가운데 더 내려간 삼성 하이패스 부근으로 1차로 작업 여파도 크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사랑하기 때문에
6: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 9월 17일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한영숙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문정선의 나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 좋아요. 8024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정호진입니다. 해군에 복무 중인 아들 면박 신청을 하고 부대 앞에서 아들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아내와 함께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하얀 정복을 입고 늠름하게 휴가 나오는 장병들이 보이는데 다 내 아들 같아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네요. 추석 연휴에는 아들이 휴가를 나올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미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김밥을 만들어 와서 왠지 가을 소풍을 온 기분이 드네요. 집으로 가기 전에 부대 앞에 있는 가을 바닷가를 조금 걷다가 가야겠습니다. 아, 정호진님. 아드님, 아, 해군에 복무 중이군요. 그 세일러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해군들, 그 복, 군복. 와, 흰, 하얀 모자 이렇게 쓰고, 그래요. 8024님, 정호진님, 아드님 기다리시는 동안, 이 시간, 이게 기다리는 시간도 참 설레고 좋아요.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오늘 좋은 시간, 아드님과 면박. 그러니까, 면회도 하고, 1박도 하고, 그런 거죠? 잘 보내세요.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함께하고요. 또 오랜만에 들어서 더 반가운 추억의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계속 러브레터와 함께해 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에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0: 급 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쇼리실라!

0: 좋다.
1: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 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선 트램.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김영천 시인의 아내의 등입니다. 작고 동그랗게 우물인 저 완고함, 낯익은 고집. 어디서 그 많은 생명력과 용기와 사랑이 솟아나는지, 돌아 누운 아내의 등을 바라보면서야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세월을, 그 세월 속에 올곧게 버티는 삶을 본다. 왈칵 서름에 한 가슴으로 끌어안으면 풀썩 한 줌 먼지로 쓰러지고 말 것 같아 나도 동그랗게 등을 구부린 채 비로소 세상을 향해 몸을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임채무의 아침의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김영천 시인의 아내 등 함께 했는데요. 평소에는 감싸줘야 되고 지켜줘야 할 것 같은 아내가 오히려 나와 가족들을 붙잡아주는 대들보가 되죠. 애들 다 키우고 집안 살림도 다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하루하루 꿋꿋하게 지내는 아내이자 엄마인데요. 가족들 위해서 더 강한 척하느라 지친 아내의 진짜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밤에 피곤하게 자는 모습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431님 박강송의 내일을 기다려 신청곡 주셨고요. 이종수님 이태종의 그날이 올까봐 청해 주셨어요. 최병호님께서는 김동환의 묻어버린 아픔 네 청해 주셨고 와우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 이어드릴 텐데 오정숙님 1321님 9043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신 노래예요. 절절한 노래들 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와우,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노래들 쭉 이어서 듣고 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저는 어떻게 이런 한 감정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어느 시간 동안 쭉 빠져 있다 딱 나오면 뭔가 이렇게 사우나, 감정의 사우나를 하고 나온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떠셨는지요?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7409님께서요. 현미 누님, 저는 올해 환갑인데 여전히

아직 출근해야 할까요? 이 대답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힘들어요. 이구 이구. 그래요. 참 7409님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사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좀 상황이나 여건이 힘들 때는 더 힘들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힘든 시간이 지나면 또 견디고 나면 분명히 아 이렇게 편안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또 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7409님 일단 올해 환갑 축하드리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아셨죠? 커피 한 잔 드릴게요. 2244님 사연입니다. 현미 언니, 제가 병원에 가 있는데 신랑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신랑이 USB가 없다고 저한테 짜증을 내는데 도대체 어쩌라고요? 가끔 남자들 갑자기 버럭하는 말과 행동들 이해가 안 가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 사사님, 그러게요. 다짜고짜. 이게 아니 USB가 없다고 이 사사님 병원에 가시는 이 사사님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버럭.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보다. 저분께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잊어버리세요. 네,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병원에 가 계시다고 그러는데 뭐 검진 받으시는 건지 어쨌건 이 사사님한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 자신에게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윤정숙님, 박주희의 자기야 청해 주셨네요. 오, 서재호님, 9803님께서는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청해 주셨어요. 신나는 노래들이죠. 같이 들어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예전에 가수 홍서범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자신을 종합예술인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1960년대와 70년대 가수이자 방송인으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던 종합예술인은 바로 위키리 씨였습니다. 서라벌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24살에 미팔군에서 음악활동을 시작했고요. 국내 최초 음악 동아리인 포클로버스를 결성하면서 당시 젊은이들의 감성을 사로잡는 노래들을 들려주었는데요. 가수로 큰 인기를 모으며 사랑받았던 위키리 씨는 1960년대 중반부터 동아방송의 라디오에서 달려라 위키리라는 프로그램의 DJ로 활약했고요. 1966년에는 영화 밤하늘의 브루스, 1968년에는 영화 폭풍의 사나이에 출연하면서 연기력까지 선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쇼 프로그램의 MC로 활약했는데 쇼쇼쇼의 MC를 거쳐서 1980년부터 1985년까지 약 5년 동안 KBS 전국 노래자랑의 첫 번째 MC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죠. 위키리 씨의 진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쾌하고 재치 있는 입담과 능숙한 진행 실력을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었고요. 그 결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MC로 사랑받았는데요. 그야말로 타고난 종합예술인이었던 위키리 씨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오늘은 가수 위키리 씨가 노래한 곡을 만나볼 거예요. 1968년 경현철 씨가 작사하고 이인권 씨가 작곡한 노래 자고 가는 저 구름. 이 노래는 인정 없고 말도 많은 세상에 지친 남자가 무심하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털어놓는 곡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위키리 씨의 자고 가는 저 구름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레이징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9월 17일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은 문초희의 시계추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노래들 많이 많이 준비해서 9시에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사고는 순간인 만큼 운전 중에는 전방주시는 물론 언제나 집중하셔야겠는데요. 경선 서울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 2차로 추돌사고 차량들로 차단되면서 신갈 분기점부터 서울 요금소 쪽으로 주춤하고요. 더 가서도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반대 부산 방향도 오산에서 남사 사이 정체 꾸준합니다. 이후로는 옥천 휴게소 부근 1차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 요금소 2, 3차로 모두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서 뒤로 2에서 3km 구간씩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반대 양양 쪽으로는 춘천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차들이 꽉 막혀 있고요. 중앙선 창원 방향 역시 여주 분기점 부근 답답하다 더 내려가선 충주에서 괴산 쪽으로 1차로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우리 아침 하고 가야지.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이창선님 주셨습니다. 식당을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 표정이 7, 8월 달이랑 확실히 다르네요. 날씨가 beautiful, fantastic 하대요. 다를 수밖에 없죠. 예, 무더위에 넉나간 관광객 표정이 궁금하시다면 카이산 로드 박명수 한번 검색해보세요. 예, 우리도 38도에 인상 팍 쓰고 있다가 요즘은 다들 빵끝 웃고 다니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에 beautiful, incredible, 덮는 이불 이렇게 외쳐주시기 바라면서요.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예, 기분이 한결 좀 상쾌하긴 하네요. 유나의 노래입니다. 포인트 니모.

0: 자,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 아, 배영광 님이 좀 웃긴 문자를 주셨는데, 명수 형님, 오늘 여기 홍콩 조던역 근처에 형님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놀러 왔는데, 홍콩 날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어제 놓고 갈 때 입었던 것도 그대로 입고 나왔거든요. 예, 오늘 또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예. 약간 좀 유니크하지 않나요? 좀 유니크하지 않나요? 예. 아, 아내는 그, 뭐랄까, 민소매를 입고요. 홍콩에는 아, 좀 그, 어떤 뭐라 그럴까, 메트로적인, 아, 좀 어떤 좀 그런 느낌을 좀 보이려고 이렇게 입었는데, 홍콩 사람 같다고, 우리 저 시더기가 일을 잘해요. 예, 아주 좀 트렌디한 또 옷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예, 아, 말씀하신 김에 박에스터님이 오늘 중앙대 오시죠? 라고 하셨는데, 아, 중앙대학교에서 또 저를 이렇게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아, 디제잉을 하러 갑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그 대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네요. 예. 근데 제가 좀 손을 좀 다쳐가지고,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자, 오늘 목요일, 아, 우리 현영의 소신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현희 씨하고 고영배 씨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예, 여러분들 사연 받아볼지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는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시합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쭈꾸미 볶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요. 현영의 소신 발언 시작해보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쓰다꼬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늦

0: 해결되어줘.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자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요새 안녕과 이모 저모 고모 주모 오늘도 야무지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 이현이
3: 고양배
1: 소신 발언. 자, 모델 겸 축구인이죠. 모축 이현희 씨. 소란 겸 스타 방송인 소방 고용배 씨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이현희 씨는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2: 네. 얼마나 아니,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이제 화장한 얼굴을 오랜만에
1: 예,
2: 보는
1: 예. 예. 오, 굉장히 오늘 세련되고 젊어 보여서
2: 풀 세팅된 아, 예, 예. 얼굴을 오랜만이죠.
1: 끝나고 어디 가세요?
2: 네.
1: 예, 어디 가시는
2: 스케줄 갑니다.
1: 아, 그래요. 네,
3: 네, 네.
1: 아,
3: 사람이 예쁘게 하고 오면 왜 이렇게 예.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왜요?
3: 야, 너 살 빠졌지?
1: 예.
3: 야, 왜 오늘 왜 이렇게 신경 썼어?
2: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아니, 얼굴이 팽팽해져 가지고요. 나는 하루하루 늙어가는데 이현이는 젊어지니까 배 아파서 그러죠.
2: 메이크업은
3: 엄청 화를 내.
2: 우리 샵 선생님이 힘이에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입니다. 네.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배 씨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예.
3: 아직 우리, 안 나왔습니다.
1: 아, 신곡이 나와요네요.
3: 내일
1: 네.
3: 나옵니다. 내일.
2: 예, 예. 예.
1: 그래요. 아, 축하드릴게요.
3: 아, 고맙습니다. 예, 예. 내일 나와요.
1: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3: 내일 레이어라는 미니 앨범이 나오고 레이어. 타이틀곡 제목이 예. 이별 직전입니다.
1: 이별 직전.
2: 이별 직전? 예.
3: 그래서 지금 사진도 저렇게 보이는데
2: 네, 그런 거 예, 예. 표현한 거예요? 이별 직전?
3: 아련하게.
1: 예, 예. 아, 잠깐만, 눈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원래 앨범이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 예, 어, 저 안에 포토북에 저렇게
1: 눈이 좀 침침한데
3: 아, 사진이 좀 뿌예요.
1: 아, 뿌였구나.
2: 렌즈 안 닦고 찍은
3: 어, 그런 느낌. 그
2: 렌즈 안 닦고
1: 나는
2: 찍은 그런
1: 느낌. 내 눈이 나간 줄 알았어요. 지금. 아, 눈이 왜 이러실 때. 아, 뿌옇게 해놓구나. 저
2: 뿌옇게.
3: 아, 실제로 아, 저기 되더라고.
2: 어, 아니, 역광이랑 지금 오른쪽 사진은 네. 진짜 언제 0.5초 보면 변우석 씨처럼.
1: 예, 예, 예.
3: 아, 아니, 그러면서 하지 마세요. 너무.
2: 그래, 노린 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3: 안 노렸어. 아,
2: 변우석 아, 씨 같은 머리스타 헤어스타일이 변우석 씨인데.
1: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눈이 안 보여가지고 왜 이렇게 내 눈이 나갔나 했더니 뿌옇게 해놓은 거구나.
3: 약간 뿌였으면 사실 실제로.
1: 예, 예. 자, 그러면은 저. 타이틀곡 한 소절만 좀 불러줄 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3: 제가 어제 그 네.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처음 나갔거든요.
1: 예.
3: 그 부분 말고 실제 후.

0: 뼈 부분.
1: 예, 예.
0: 전 세계 최초 공개.
1: 아, 그럼 뭐 이렇게 그쪽 사장이 뭐 전세계 하든지 뭐 우주에 하든지 말아서 하시고.
0: 예. 아, 불러볼까요?
1: 예, 예, 예. 에코 좀 넣어주시고.
0: 돌아보면 우리의 어 잠깐만
1: 자 됐습니다 예.
0: 잠깐만
1: 안 들리고 할게요
2: 아유 너무 한 번씩 너무 한 번씩
0: 기회죠
1: 목이 안 불러
0: 아 이러면 안 돼
1: 고영배도 목이 안 불러 나랑 비슷하구나
2: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1: 돌아보면 우리
2: 너무 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 목을 한 번 왔어 목을 한 번 왔어
0: 기회를 주세요
1: 더 드려요
0: 예, 예.
1: 한번 목 한번 푸세요 뒤에서 와 한번 예.
0: 아.
1: 좋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생이란 생방송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한
2: 맞아요.
1: 거예요.
2: 맞아요.
0: 갑니다.
1: 예, 돌아보면 우린 외웠어요. 예.

0: 아,
1: 아 이게 예. 한 소절이 아닌데.
0: 거의 일절 불렀대요.
1: 예, 거의 일절.
2: 후렴 전체. 후렴
0: 아니, 전체. 어떻게 가수 뒤에서 에 돌아보면 우리. 와 잘한다. 잘하긴 해.
1: 잘해요.
0: 인정을 해줘야 돼.
1: 한번 저 그 영배 씨를 결혼식장에서 제가 사회를 보고 영배 씨가 예, 예. 축가로 온 거예요.
0: 아니야 이현이가 사회도 봐요 이제. 야 그냥 다 그냥. 거의 그냥 각설이구나 각설이. 여기까지 다 애기 돌잔치도 보겠네 이러다가.
1: 불러주신 거 갑니다. 아이고야. 예, 예. 아니 예. 제가 결혼 사회 보고 영배 씨가 몰랐는데 아, 축가로 온 거예요.
2: 우연히 만났어 우연히.
1: 와 너무 잘 불러가지고.
0: 기가 막히지,
1: 네, 그 자리에서 진짜.
2: 희 씨도 사회 되게 잘 봐요. 되게 잘 봐. 아, 깜짝 놀랐어. 전문 사회자인 줄 알았어. 근데 현이더라고.
1: 이러니까. 예 불러주세요.
0: 이러니까
1: 저희 세트로도 가요.
2: 아 우리들이 아,
1: 세트로 가요 사회와.
0: 이러니까
1: 축가.
0: 이러니까 내가 음반을 안 낼 수가 없어요. 예,
2: 예. 맞네요.
0: 내가 안 낼 수가 없어. 왜냐면
2: 서로 넘나드네.
0: 예? 모델하는 친구들이 MC 봐 어디 가서 노래 불러 다 그러고 다니니까 우리 개그맨들 일자리가 없어요.
1: 아, 그러네, 무슨 그러네.
2: 오늘도 대학 축적하시면서
0: 그러니까 니 자리 다 뺐을 거예요. 예예 예, 좋습니다.
1: 예.
0: 자 우리 또 신곡 돌아보면 우리죠.
2: 그 이별 직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건 제가 아까 의미 탈라는 곳이고
0: 이별 직전
2: 이별 직전
0: 가제 돌아보면 우리 여러분들 많은 사랑 내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2: 아우, 더워.
0: 자 우리 현영의 소신발언 네. 오늘 또 청취자 YJ님이 보내준 사연을 제가 좀 준비해봤는데
1: 예.
0: 한번 소개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1: 네. 미취학 아동 시절 2년 정도 이탈리아에 살다 왔는데 살다 왔다는 팀장님은 아침마다 드립 커피를 내려 마셔요. 사무실 들어오면 은은한 커피 향기가 나서 좋긴 합니다. 근데 탕비실에서 나오는 팀장님과 마주치면 아주 피곤해져요.
3: 현희 씨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 그걸 또 도대체 무슨 맛으로 마셔?
1: 아이 그냥 뭐 맛으로 마시는 건 아니고 뭐 잠 깨려고 마시죠. 살려고요.
3: 현희 씨 근데 그건 알지? 이태리에서는 아를 안 마신다. 주로 에스프레소. 그리고 내가 얘기했나? 카푸치노는 아침에만 마시는 거. 오후에 카푸치노 주문하면 뭐를 모르는 거지.
1: 저는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 팀장님한테 이 얘기를 100번 들었거든요.
3: 현희 씨도 핸드드립 한번 좀 맛 좀 드려봐. 그러면 그런 맹물 못 마신다. 향기 없는 커피가 그게 커피야?
1: 아 뭐 저번에 핸드드립 한번 마셔봤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거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3: 이래서 경험이 중요해. 경험. 현희 씨 지금 취향이 없잖아. 융드립 같은 거 좀 마셔봤어?
1: 에? 융이요? 그 융도 걱정할 때 그 융?
3: That's right, that's right. 맞아. 융 드렸을 때 그 융 맞아. 종이 필터 말고 융으로 된 천 필터를 쓰는 거지. 커피와 오일의 질감을 좀 살리니까 바디감이 다르다니까.
1: 아 바디. 네, 근데 저는 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쭉쭉 들이켜야 하루 버티거든요.
3: 쭉쭉. 자기는 어디 가서 커피 마신다는 얘기 하지 마라. 너무 격 떨어진다. 아 그냥 그래 가서 아 때려 그냥 원샷에 쭉쭉 때려 그냥.
1: 이 엇비슷한 대화를 사흘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아 마시는 게 그렇게 안쓰럽고 진정한 커피 맛을 알려주고 싶으시대요. 아, 이 커피 부심 어쩌죠? 드립이고 융드립이고 저는 모르겠고요. 아 하나 주세요. 아유 대짜로 그냥.
0: 이게 이제 제가 집중을 잘 못했는데 이게 주제가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제가 현희 씨.
1: 주제가요? 예. YJ님이 드립커피 부심 부리는 팀장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0: 부심.
1: 내 주위에 쓸데없는 부심 부리는 사람들 에피소드 받아보겠습니다. 엿으로도 못 바꿔먹는 쓸데없는 부심.
2: 나.
1: 네,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은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국밥 부심 부리는 분들, 뭐 냉면을 누가 가위로 잘라, 냉면 먹을 줄 모르네 하면서 냉면 부심 부리는 분, 뭐 꼴 보기 싫은 사람을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게 저 예를 우리 작가분이 들어줬지만 네. 현희 씨나 우리 영배 씨 보기에 어떤 좀 주위에 그런 부심 있는 사람도 좀 있어요?
1: 저 그런 분 있어요.
0: 어떤
1: 이제 뭐 과일 같은 거 제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예. 먹고 있으면 와 동남아 과일 부심 있으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뼈.
2: 차원이 달라뼈.
1: 네.
2: 동남아 야. 망고는 차원이 달라.
1: 그러니까 동남아 망고는 진짜 차원이 달라. 그런 분. 예. 네. 본 적
2: 일본
1: 있어요.
2: 편의점 빵은 차원이 달라.
1: 아 맞아 차원이 달라.
2: 하시는 분들 계시고 부심 부리는 분들 네. 계시죠.
0: 그렇군요.
3: 저는 예. 오늘 읽은 사연이 실제로 제 얘기예요.
0: 어떤
1: 아니 어느 파트 아아를 드시고 계시는군요.
3: 핸드 드립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1: 아 진짜? 근데 지금 아아 먹고 있는데?
3: 근데 저는 아아를 무시하지 않아요. 드립도 하지만 에스프레소 아아도 맛있지 뭐.
1: 그냥 다른 종류다.
3: 그럼. 근데 저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서 마셔요.
1: 핸드 드립으로.
3: 제가 진짜 요만큼에 네. 한 100g, 200g에 한 몇만 원씩 하는 원두도
0: 고양이 똥 뭐죠 그거?
3: 사향 커피. 근데 그거는 옛날에 유행했던 거고.
1: 그래?
3: 그거보다 훨씬 비싼 거.
1: 요즘에 그거보다 훨씬 더 하이엔드
0: 고양이 똥 더 비싼 게 있어?
3: 더 비싼 거 있어.
0: 뭔데 얘기 좀 해줘.
3: 파나마 게이샤. 요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막 200g에 10만 원 하고 막 그래.
1: 진짜?
3: 한번 내리면 막 진짜
1: 달라요? 5만 원씩
3: 향이 진짜 강력하고 너무너무 좋긴 한데 저도 아직은 그 정도 가격을 할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맛있고 신기하긴 해요.
1: 근데 이제 본인 혼자 좋아하시는 거지 이렇게 뭐 팀장님처럼 막 이렇게
3: 그러진 않잖아요.
1: 혼자 좋아하는 거야
3: 절대로.
1: 네.
0: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좀 이야기들 갖고 계시는지 예, 문자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이쪽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쭈꾸미 볶음 저 작가가 볶고 있거든요. 쭈꾸미 볶음 바로 해가지고
1: 바로 해서 예, 입에 넣어드린다고
3: 화면에다가 예.
0: 저희는 저 작가 뽑을 때 요리사 자격증을 뽑아요. 예. 한식 조리사 자격증 있는 거 뽑거든요. 쭈꾸미 볶음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예, 어떤 그 주위에서 보는 부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21의 노래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다 진짜. 아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0: Oh my god.
1: Oh my god. 자, 어떤 또 이야기들을 우리 애청자께서 보내주셨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실래요?
2: 김수민 예. 님이요. 네. 동네에 운전부심 있는 아저씨가 계세요. 예, 예. 주차만 하면 옆에서 난 한 번에 넣는데 꼭 하세요.
1: 어머.
2: 어느 날 본인이 주차하시는데 세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웃었더니 오늘은 차가 말을 안 듣네 하십니다. 아, 너무 웃긴다 이 아저씨.
1: 그렇게 하다가 휠을 다 긁어먹어요.
3: 그러니까. 예.
2: 아니 주차
1: 쓱. 아 나이. 그리고 이제 그 휠 복원 찾아보잖아. 휠 복원.
3: 휠 복원.
2: 아 너무. 웃겨.
1: 덴트.
3: 찌그러진 곳 펴입니다.
1: 예.
3: 김화숙님이요.
1: 맞아.
3: 맵부심 부리는 울 남편이요.
2: 아.
3: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속 아 괜찮아. 안 매워 이러고 다음날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있다가 나와서는 죽 끓여달라 합니다. 맵부심 또 부리기만 해봐 아주.
1: 그렇지. 맞아. 예.
2: 맵부심.
1: 예전에 제 아는 동생이 제가 차를 새로 뽑았는데 네. 축제차를 그걸 타고 이제 처음으로 지방을 갔어요.
2: 예.
1: 그래가지고 이제 녹화 다 끝나고 회식하러 가는데 저 차 좀 형 혹시 제가 차를 주차해드릴게 하더니 악셀트 밟고 이제 후진 기어놓고 붕 하더니 쾅 막더라고요.
3: 어머.
2: 새 차를.
3: 어머.
2: 어떻게 했어?
1: 어떻게 용서해줘야 돼, 어떡해.
2: 어머.
1: 수접을 떨고 있네, 그랬죠, 제가. 무웅 하더니 뽑을
2: 세상에, 그 남의 차를, 어머.
1: 그것도 새 차, 그날 뽑은 차였어요, 그날.
2: 그러니까.
1: 그날 뽑아서 그날 울산까지 내려갔는데, 제 동생이 이제 아는 그 FD 그 동생이 제가 해드리겠다고 하더니 무웅 하더니 꽝 봐가지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2: 그럴 수
1: 있어요.
2: 그래.
1: 지금도 이제 이쪽 바닥에 있는 저를 잘못 봐요. 봄 피해.
3: 여전히 일어나고 계시고.
1: 별명이 쿵팍이었어요. 쿵팍.
2: 예, 그날 평생 따라다니겠다.
1: 그러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네. 차 뽑은 날 사고 내면 기분 좋겠습니까?
2: 안 좋죠.
1: 예, 그랬던 적이 있었고.
2: 네.
1: 아무튼 운전 부심에 쉽게 얘기해 하시면 안 돼요.
2: 맞아요.
1: 남의 차로.
2: 항상 운전 조심하고.
1: 남의 거는 절대 조심해야 돼요.
2: 운전 진짜 겸손해야 돼요.
3: 운전은 고수가 없습니다.
1: 맞아.
2: 없어요.
1: 운전은 정말 겸손해야 돼요.
3: 사고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1: 오토바이도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야, 내가 옛날 왕년에 얼마나 많이 타봤는데, 붕붕, 꺼먹고,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뭔지 알죠?
3: 아, 그럼요.
1: 바로 꺼먹고. 자, 다음 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2: 이런 분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윤정희님.
1: 네.
2: 와인 부심 꼴 보기 싫어요.
1: 아,
2: 제가 SNS에 와인 사진을 올렸더니 친구가 이건 몇 년 산이냐, 왜 달달한 와인을 마시냐, 어우 드라이한 거 마셔라, 화이트 와인은 몇 도가 적당하다 뭐 잔소리를 하는데 어우 듣기 싫어요 하셨습니다.
1: 이 와인을 1년에 몇 번이나 먹을까? 좋아하는 분들은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겠죠.
2: 예, 예. 아 근데 매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막 이렇게 부심 안 부리고 그냥 정말 우리 그래. 일상처럼 하시는데
3: 맞아.
2: 정말 막 가끔 드시는 분들인데.
1: 예. 와인 드세요?
2: 저 예, 가끔 먹어요.
1: 좋아하세요?
2: 모든 주접을 좋아합니다.
1: 모든 주접은 다 떼고 다니는구나.
2: 아니요.
1: 예.
2: 아니, 취미로.
1: 언제부터 와인 마셨다고 건방지게.
2: 와인이 아니라 알코올.
1: 예.
3: 근데 저도 요즘 와인을 좋아하는데
1: 네.
3: 옛날에는 와인 마시면 되게 부자 같고 무슨 막 허영의 상징 같았잖아요.
2: 예, 예. 아니 아니요.
3: 근데 맥주 네 캔이라 와인 한 병은 가격 같아요.
2: 거의 비슷해요.
3: 괜찮아. 네.
1: 그래요.
2: 그리고 와인이 우리 나이 때 많이 취하지 않아서 좋아.
3: 그래 좋아.
1: 네. 그래요. 예. 저랑 많이 다르네요.
2: 전 맥주 좋아하시죠?
1: 전 포금해요.
3: 와인으로.
1: 아니, 와인은 전혀 안 먹어요.
2: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1: 예, 맥주하고.

0: 소주하고 마시죠. 예, 예, 예.
1: 안 좋죠, 복음은. 예, 광화문 안 좋습니다.
0: 안 좋지만.
2: 예.
0: 아, 뭐야, 끝났어? 방송이 왜 이렇게 재밌을까?
2: 아니,
0: 1부 안녕. 2부에서 복음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니, 복음이 아니고 부심.
0: 어, 이렇게 끝났어?
2: 난리.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5: 공간 코디는 코디너.
6: 공간 만들기 코디너.
7: 코디너.
6: 공간 연출도 코디너.
7: 코디너.
6: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5: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6: 코디너.
8: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가슴 속까지 파고드는 이 가을의 고독. 왠지 모를 시린 기분에 스디슨 에스프레소 향에 취해본다. 커피 향과 함께 스며든 황금빛 은행의 깊은 잔향이 코서까지 후벼파는 흔적을 남긴다. 아...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예,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짧네요. 예.
2: 네, 아쉬워요. 예.
0: 아, 제가 포금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 저 술을 매일 먹지 않고, 먹을 때 한번 왕창 먹고, 아~ 안 먹어요.
2: 아~
0: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2: 아, 네, 예, 예.
1: 먹는 날은 대신 드시고 싶은 만큼 드신다, 아, 이 말이죠.
0: 근데 그것도 많이 못 먹어요. 예, 맥주 한 4,000cc? 500, 8개. 기분 좋으면.
2: 많이 드시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거지 되죠, 이제. 예, 예. 거지 되죠.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도 양주 안 먹잖아요.
1: 밑에 밑에.
0: 술을 잘 못해요. 저기, 영배 씨도 술 좀 해요?
1: 저도 그냥 적당히 마시는 정도 주량이 세진 않습니다.
0: 아, 네. 취하게 안 먹구나.
1: 취하게 먹어도 와인 반 병이면 완전 딱 취하더라고요.
0: 취하면 기분 좋지 않나요?
1: 아, 근데 저는 숙취가
0: 저랑 좀 다르군요.
1: 너무 힘들어서.
0: 네. 이분은 많이 드시는 분이고.
1: 주량 네. 와인으로 하면 어느 정도
0: 테이블 올라가고.
2: 와인요?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잘 안 먹어서 와인은 한 병?
1: 오, 잘 보시네.
0: 한 병이면 두 병이에요.
2: 아니야, 아니야.
0: 아니야, 아니야?
2: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빠 볼 때는 사람인데 아니야, 아니야. 술 쳤네.
2: 아빠벌이냐, 아니요. 오빠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얘기보다도 애청자들 예. 사연 또 소개해야 되니까.
2: 네.
0: 선물 드려. 쭈꾸미 빨리 볼까? 탄다, 야, 야, 야, 지금. 에이. 예, 예. 자, 소개해 주시 바랍니다.
2: 네.
1: 1225번님. 회 먹을 때 자연산 부심 부리는 친구 때문에 넘나 피곤합니다. 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 이거 자연산 아니네. 이게 맛있니? 너 회 맛을 모르네. 이러는데 입맛 떨어져요. 저 회만 몰라요. 초장 맛으로 먹어요.
2: 아, 자연산 부심도 있어?
0: 어떤 거요? 있지.
2: 있어요?
0: 있지.
2: 이게 구분이 돼요?
0: 있지. 예, 있지.
1: 근데 광어는 양식이 더 맛있대요.
2: 그러니까 보통 자연 양식
0: 아니 솔직히 독한동에서 예. 양식이나 자연산 섞어놓으면 뭔지 알겠어? 알아?
2: 모르죠.
1: 절대 모르죠.
2: 몰라. 절대 몰라요.
0: 몰라. 네. 내가 아는 후배는 개그맨 후배인데 네. 소개팅 나가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2: 네.
0: 육회 좀 주세요 그랬는데 육회하고 생등심 좀 주세요 했어.
2: 네.
0: 근데 생등심이 먼저 나왔는데 이거 네. 육회는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생등심을
2: 그게 먹었다고?
0: 초등에 찍어가지고 딱 먹은 거야. 맛있어.
2: 어머.
0: 그러니까 솔직히 모르잖아 고기는.
1: 아 육회는 구워 먹으려고 준 건데?
0: 아 아니, 그러니까
2: 아니 생등심을 구워 먹으러 먼저 줬는데
0: 생등심하고 그 육사심이 뭐 그렇게 있잖아.
2: 그렇게 시켰는데
0: 그걸 시킨 거야. 그건 초장에 나왔는데 생등심이 먼저 나왔어.
7: 구워 먹을 걸 그냥 먼저 찍어 먹어버렸구나.
0: 그 모르지, 고기는 생이니까 다 그거를 찍어가지고 먹은 거야. 역시 육 그 그거는 이렇게 맛있어. 근데 어머 그거 저기 생등심 구워 드셔야 돼요. 그리고

0: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1: 어, 그리고 황동일 님이요. 네. 다니는 헬스장에 고인물 회원 한 분이 계시는데.
2: 그건 뭐예요 또?
1: 와, 운동부심 때문에 미쳐요.
2: 왜요?
1: 얼굴 마주칠 때마다 요즘은 3대 몇이나 여긴 500 미만은 안 쳐주는데 이럽니다. 어쩔 TV. 근데 헬스장 꼭 이런 분도 한두 분 계시잖아요.
0: 아, 부심 있으신 분들. 예.
2: 어쩔 TV 요새 안 하던데. 아,
1: 어쩔. 요즘도 조금 요즘은 네, 연세가 있으신 분.
2: 어쩔 TV 하면
0: 나 진짜 오랜만이다.
2: 어쩔 TV 하면 어쩔 TV 했던 애들이 어우, 늦끄끄 그러더라고.
0: 맞아, 맞아.
1: 어쩔 TV 했던 친구들이 지금 고등학생 이제 네. 대구, 오, 대학생 되고
2: 아까 오다가 현우 형 방송 잠깐 들었는데 네. 웃기는 거 하나 있더라고. 그 늦끄끄가 이제 솔직히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많이 하면 옛날 네. 얘기 많이 하면
0: 늦끄끄다.
2: 늦끄끄라면서요. 근데 너 그게 웃겼어요. 신발 사러 갔는데 네. 몇 문신 드세요?
0: 그렇지.
2: 몇 문신 드세요?
1: 요즘 친구들 아예 모르는 거
2: 우리 때 그랬잖아. 몇 문이 드세요? 그랬는데 아, 그 몇 문이 왜 이렇게 웃긴 거야?
0: 그거랑 몇 문이랑 혁디라고 하면 무조건 혁디 무조건 늘클크예요. 혁디. 어,
2: 혁디.
0: 아, 혁디 어디 갔어?
2: 어,
0: 아, 맞아, 맞아, 신발 혁디. 몇 문 신으세요?
2: 우리 때는 혁디도 혁대라고 그래서 혁대. 야, 혁대 어디 갔냐? 혁대.
0: 어,
1: 맞아.
2: 내 혁대 어디 갔어? 혁대.
1: 아, 몇 문이 모를 걸?
2: 어, 몇 문이 단화를 많이 그랬다. 단화.
0: 맞아.
2: 옛날에 우리 단화 신고 다니잖아. 몇 문 신으세요? 그게 왜 이렇게 웃긴지.
0: 그 세대는 그것까지 있어요. 야야 이제 우리 호프로 이까지 마자고. 이 세대 애들이 몇 문까지 아시더라고.
1: 호프.
2: 옛날에 그런 거 좀 있어요? TV를 테레비라 그러고.
0: 그럼요.
1: 어, 테레비라 그러고. 당연히 테레비라고
2: 어떤 거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그
0: 예를 들면 현희 씨 오늘 이렇게 예쁘게 예. 메이크업 하고 오면 야 너 탤런트 같다고.
1: 아 맞다.
0: 현이 탤런트 같다.
1: 야, 영배. 어,
0: 현이 진짜 탤런트 같다.
2: 영비 레디오기 유재석이네. 진짜 잘하네. 탤런트 같다.
0: 탤런트 같다.
1: 탤런트 같다. 맞아. 어, 그런
2: 얘기 많이 했지.
0: 그리고 야. 꼭 소문 내고 싶어요. 야, 뭘 먹어야 맛있다고 소문이 날라나. 이거 늘크크예요.
2: 아, 맞아. 맞아.
1: 어, 맞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0: 아, 제가 그걸 재밌게 봤어요.
1: 아, 그래. 그 시리즈를.
0: 어, 쇼폼을 어, 그 시리즈를.
2: 뭘 먹으면 맛있다고 소문 날까 하는 분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온다. 아, 아, 잘 먹었다.
1: 맞아, 맞아.
2: 아,
1: 맞아.
2: 에, 박하사탕 하나 만 주세요. 박하사탕.
1: 맞아.
2: 아, 잘 먹었다. 아, 예, 예. 그랬던 아, 아까 몇 문이 왜 이렇게 웃긴지. 네. 진짜 내가 그랬거든. 네. 몇 문이냐고.
1: 몇 문이나요?
2: 두 분도 그런 기억이 있죠.
1: 우리도 그랬죠.
0: 저희 어릴 때, 완전 어릴 때.
1: 네. 맞아, 맞아.
2: 자, 그건 여기까지 가고 다음 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0: 저 이거 공감돼요, 정재임님. 뷔페 부심 있는 제 동생 맨날 찬 초밥부터 먹어라 중간에 샐러드를 먹어라 튀김은 이따 먹고 국물은 먹지 마라 아우 내가 알아서 먹을게
1: 아 맞아
2: 뷔페 가서 그러잖아
0: 먹부심
2: 찬 거부터 먹으라고 찬 거
0: 맞아
1: 왜 찬 거부터 먹어
0: 그래야 많이 먹는다
2: 찬 거부터 아, 많이 먹는다 네, 진짜로 그리고 이제 김주하 씨 거 웃기다 김주하 씨 거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1: 네 김주하 씨
2: 예예 예.
1: 영문과 나온 우리 남편은 영어 부심이 있습니다 외국 영화 볼 때 자막 없이 보고 외국인 보면 먼저 다가가서 막 스몰토크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콩글리시입니다. 문법 하나도 안 맞음. 영어는 기세라나 뭐라나.
2: 아 근데 네. 가끔 이렇게 저 그 개그맨이나 연예인끼리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1: 네네.
2: PD들하고 통화할 때 가면 영어를 써요.
1: PD님들이요?
2: 어, 그럴 때는 그거 인볼브 하시고요.
0: 약간 판교 사투리라 그러잖아.
1: 그 조사 빼고는 다 영어로 단어를
2: 인볼브가
1: 거.
2: 뭐지? 아는 체대나 모르는 체대 그게 뭐예요? 물어볼 수 있게 뭐하고
1: 어, 예.
2: 자꾸 영어를 막 할 때는 약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1: 아, 근데 인볼브. 그분들은 모르고 쓰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0: 그렇지.
1: 네. 익숙해서 그냥 쓰시는 거
2: 실제로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아 그분들은 이제 어떤 직업적인 그 안에서 네네네. 쓰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영어를 그냥 안 섞어 쓰더라고요.
0: 그치.
1: 네. 맞아 맞아. 신경을 쓰죠. 네.
2: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그 성문 기본 영어 정도 된 애들이 그렇게 이제 막 콩글리시를 하죠. 예. 네, 성문 기본 용어도 너무 오래됐다.
0: 그쵸.
1: 진짜 이것도
0: 늘크크예요.
1: 늘크크. 성문 기본 용어
2: 어디 얘기하지
0: 학원 가서 아빠가 상담 오면 다 그런데요.
2: 뭐라고?
0: 요즘도 수학에 정석으로 하나요? 아빠 특이래. 이게 아빠 특이래. 요즘도 정석 책으로 하나요?
2: 진짜 정석으로 안 하나?
0: 몰라.
2: 옛날에
0: 몰라.
2: 옛날 정석 책 이렇게 두꺼웠잖아.
1: 네. 네. 요즘은 교재가 워낙 많으니까.
0: 아, 아빠는 꼭 그걸 물어본대.
1: 그 정석책 아직도 있어 집에.
0: 있어 있어.
1: 아직도
0: 집에 다 있지.
2: 그래도 저기 이현희 씨는 이대 나왔으니까 공부를 좀 했잖아.
0: 그럼.
2: 나도 있는데 나중에 팔아먹었어.
0: 아 팔았어.
2: 앞에 세 장만 형광펜 쳐놓고 뒤에 있잖아.
0: 집합까지만.
2: 합집합 교집합하고 아, 네. 필요 충분 조건만 있고 뒤에는 세핑이야. 세핑. 필요 충분 조건만 이해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해가 안 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이 왜 1이냐고 그거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안 돼.
0: 우리도 기억을 다 하시네요.
2: 인수분해부터 안 돼. 인수분해.

0: 그렇죠.
1: 옛날 책들은 근데 보면 글씨가 어쩜 그렇게 작은지 몰라.
2: 그리고, 맞아.
3: 미분적분부터 탄젠트 나올 때는 완전 새 책이야.
1: 기억 많이 하시는데요?
3: 손 비어.
1: 너무 새 책이라.
3: 그때 놨어. 예, 예, 예. 도대체 이걸 왜 가르치는 거야? 탄젠트. 사인 코사인을
1: 그런 데가 있겠죠. 기억을 다 잘하시네.
3: 근데 왜 그게 도움이 됩니까? 이현 씨 이대 나왔으니 얘기해봐요.
1: 아니요,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노력했던 자세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3: 잘났어 정말. 아 잘났어 정말.
2: 멋있다.
3: 아, 짜증나.
2: 아, 멋있는 말이었어.
3: 아 짜증나.
1: 학생으로서.
2: 아, 멋있다.
3: 그렇게 텐텐트 코사인 아는 사람보다 예.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1: 맞아요.
3: 욕먹을 거예요 분명히.
1: 잘 살아요.
3: 이현이 공격해 주세요 여러분. 이현이 공격해 주세요.
1: 공개로 공개로 예, 예, 예. 주세요.
3: 소란의 노래입니다. 가을 모기.

0: 아, 고영배의 노래. 가을 모기라고 했는데 모기가 아니잖아요.
1: 목입니다. 목이.
0: 가을 모기. 예. 여러분께 사과 말씀 한 번 더 가수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 예, 예. 목입니다.
0: 자, 시간이 또 없는 관계로 예, 여러분 쭈꾸미가 거의 다 지금 다 볶아줬거든요. 어,
1: 지금 배, 딱 맛있게 익었네.
0: 예, 배들 나가면 되니까. 예, 예, 예, 예.
2: 어, 지금 지글지글.
0: 야, 진짜 타. 한 가만 줄여, 한 가만 줄여. 한 가만 줄여. 빨리빨리 해드려야지 지금 국내 최초입니다. 방송국에서 쭈꾸미 볶음을 볶아서 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부심들이 있는지 하나씩만 더 소개해볼까요?
2: 네, 이소영님이요. 예. 저희 부장님은 고기 부심이 있어요.
0: 이거는 진짜 많아. 이거 진짜 많아요. 정준아. 아, 짜증나.
2: 우리 남편도 그래. 우리 남편 절대 아무도 못 굽게.
0: 근데 잘 구워, 잘 구워.
2: 네, 맞아, 인정이야. 예. 이거는.
0: 어제도 녹화 때 구웠는데 참 맛있더라고.
2: 네, 회식 때 막내가 고기 굽기 시작하면은 예. 고기는 뒤집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 자꾸 뒤집으면 육즙 다 빠져 하면서 집게를 뺏어가세요. 2시간 동안 부장님 고기 잘 굽기 강의 듣다가 회식 끝납니다.
1: 그래도 좋지, 이렇게 구워주면.
2: 누구 구워주면 좋지.
0: 그 양반은 좋은 분이지.
1: 좋은 네. 분이지.
2: 구워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0: 먹으려고 안 익었어? 이런 사람 있잖아. 먹으려면 안 익었어? 아직 먹지 마. 그거 자기 먹고.
2: 그리고 자기 먹고.
1: 옛날에 막 그런 거 너무 심하신 분들이 야! 한 번만 뒤집고 탁 먹어야 된다. 이거 막 엄청 우기시는 분들 많았어요.
2: 맞아, 맞아. 아니, 그리고 소고기 먹으러 가서 좀 많이 바싹 익혀 드시는 분들
1: 엄청
2: 많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그래서 막 피키 있을 때 먹으라고 막
0: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야, 소고기는 불만 담아 먹는 거야.
2: 그래, 맞아, 맞아.
0: 원, 투!
1: 원, 투, 착!
0: 그리고 잡아먹게 되면 그걸 설사해 가서.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튜브의 순작용으로 이제 많이 없어졌어.
2: 아,
1: 사람들이
2: 아,
1: 그게 아니다. 마블링이 촘촘한 건 지방이 좀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다. 뭐 이런 게 다 알려지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 이제.
0: 야. 야, 소고기는 생으로도 먹는데 뭐 그걸 불을 대 봐봐. 불만 냄새만 남아 먹으면 돼.
2: 나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어.
1: 그래, 슬림을 먹는 거야.
2: 맞아. 불에 끓 슬림을 먹는
0: 야,
2: 거라고.
0: 야, 불만 담아 먹는 거야 소고기는. 원 투.
1: 맛 없어 그렇게 먹으면 눈물나고.
2: 소고기 부심.
0: 그 마늘도 이렇게 말이야. 통키로 먹어야 돼. 딱.
1: 어머.
0: 네. 말은 남자답게 통키로 가야지.
2: 웃겨.
0: 그럼 뭘 가위로 써니? 아, 애들 진짜.
2: 맞아. 아유, 이럴 수 있어. 아, 먹을 때, 답답해. 먹을 때 그냥 좀 먹는 거 좀 자유롭게 먹게 내도 돼.
0: 예, 그러니까. 예. 네. 야, 그리고 꼭 쌈 싸 먹으라고. 난 쌈 싫은데. 쌈 싸봐. 쌈 싸봐. 그것도 고추 넣어봐.
1: 제가
0: 야, 마늘 넣어봐. 아, 내게 주세요 좀.
1: 어떤 아이돌 팀, 제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숙소 규칙이 뭐냐 그랬더니 네. 서로 먹참견하지 않기래요.
2: 아, 먹는 거.
1: 현명하죠. 그런 그러네. 걸 간섭 안 하는 거야. 부심부리고 이러기 싫은 거지.
2: 근데
1: 서로.
2: 그 규칙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
1: 누군가 쌈 싸먹으라고 한 거야.
2: 아, 그렇지. 네. 그렇지. 나는 계속 잔소리 한 거지.
0: 저 우리 엄마랑 밥 먹기 싫어요.
2: 왜요?
0: 자꾸 쌈 싸서 먹으라고. 아. 야채가 몸에 좋다고.
1: 맞아.
0: 그만 좀 얘기하시라. 그만
2: 근데
0: 좀.
2: 근데 그건 부심이라기보다 이제 마음 이제 좀 잘 됐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마음.
0: 그런 거 본인이 거겠죠. 아프다고 맨날 누워있고.
1: 본인이 우리 어머니도 라면 끓일 때 멸치 넣어가지고 나 너무 싫어. 나 너무 싫어.
0: 그치?
1: 멸치 김치 국이야.
0: 아니 대체
2: 나
1: 너무 싫어.
0: 그 어머니가 좋아하면 그렇게 드셔요.
2: 라면에 멸치 너무 충격적이다. 와,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먹이려고.
1: 큰 거.
2: 아, 국물 내려고. 국물 맛내시려고.
0: 그게 생각하는 겁니까?
2: 예?
0: 그게 아들 생각하는 거예요?
2: 그렇지. 조금이라도 칼슘 보충.
1: 난 싫어.
0: 난 싫어. 그래서 지금 엄마 연락 안 하는 거야.
1: 연락은 하세요.
0: 3개월 됐어 지금.
2: 아, 연락 좀 줄이세요.
0: 짜증나잖아.
2: 쌈싸 먹으란다고?
0: 쌈싸 먹으란다고? 아니 안 먹는데.
1: 추석인데 고.
0: 안 먹는데 내가 쌈을 싸 먹던 나는 저는 원래 쌈 싸 먹는 거 싫어해요.
2: 예.
0: 고기만 살짝 해가지고 먹고 양파 예. 정도 먹. 아, 자꾸 쌈을 싸서 입에 넣어줘요.
2: 그래서 3개월 동안.
1: 아, 그래서 연락 안 하냐고.
0: 이제 설에 내야죠.
2: 아, 이제 추석이에요. 설까지 안 하실 거예요?
0: 네, 안 할 거 삐졌어요. 쌈 때문에. 쌈 때문에. 예예.
2: 예.
0: 자, 아무튼 오늘 저기
2: 예.
0: 고생하셨고요.
1: 네.
0: 예, 한 게 별로 없네. 자, 오늘 저 사연 소개된 모든 네. 분들한테는 저희가 아, 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쭈꾸미 볶음을
1: 받으면 꼭 쌈 싸서 드세요.
0: 아, 하지 마. 그 싫어한다니까.
1: 알겠습니다.
2: 영배, 알아서 드세요.
0: 영배, 너 아이한테 그래 봐라. 되게 싫어해.
1: 알겠습니다.
2: 알아서 드세요.
0: 너 애기 라면 끓여 먹을 때 멸치 팍 넣어봐라. 아, 진짜.
2: 손절.
0: 특히 라면은 짜증난다 진짜.
1: 맞아.
0: 라면 먹을 때 괜히 여기서 챙겨나면. 예. 자, 두 분 감사드리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2: 안녕히 계세요.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빽.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7: 장생.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푸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푸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요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의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구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건강지킴이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요새 이 배우들 없으면은 헐리우드 안 들어간대요. 예,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젠데이아. 아, 이 두 분이 나오면은 뭐 영화는 기가 막히죠. 로맨틱 스릴러 영화입니다. 예, 더 드라마. 요새 아주 좀 반응이 뜨겁죠.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서해남님이 주셨어요. 왜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은 그렇게 멸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예. 그러면 이제 라면 맛 확 떨어지는데, 그죠? 예. 자, 아무튼 마음은 알겠습니다. 예.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자, 라디오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예. 끝났어요. 이제 이유경 씨.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예. 민윤기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015B의 노래 오랜만에 듣죠. 스피드과 자동차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요. 예, 상쾌한 이 분위기 계속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뵐게요. 생방송으로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작업과 돌발 구간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일산방향 강변북로 한남대교를 못 간 1차로가 고장난 차로 막혀 있습니다. 부근 혼잡하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도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시설물 보수 작업이 한창이라 뒤로는 서강대교부터 40여 분 지체 서행합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램프에서 강변북로 양화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 2차로 역시 작업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많이 굽고 경사진 길 반드시 감속하셔야겠습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 역시 가양대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봤고요.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5차로에서 작업 중인 영동대교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춘천 분기점 일대 5km 구간 2차로 작업 정체도 꾸준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더욱 행복한 해피 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 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MBTI 얘기 많이 하죠. 성격 유형 검사요. 당연하다는 듯이 너 MBTI가 뭐야?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심지어 MBTI를 믿지 않는 MBTI 유형을 얘기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사실 MBTI에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아서 자신의 MBTI를 본인 마음대로 정했대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용도로, 그러니까 가장 무난한 유형으로요. 나 그거 관심 없는데? 이러면 분위기가 좀 싸게 되잖아요. 그렇게 분위기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MBTI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나름의 평화로운 생존 전략인 거죠. 그러고 보면 대세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또 무작정 휩쓸리지 않으면서 균형 잡고 살기 참 쉽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너무 의식하면 피곤하니까요. 순간순간 편한 대로 흘러가면 됩니다. 그러다 아, 나는 이런 사람 아니었지 싶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요?

0: 아마 여러분들은 Listen to the Music이라는 노래, 네, 그 노래 아실 거예요. The Doobie Brothers가 노래한 What a Fool Believes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아직 날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네? 그런 노래입니다. 반전이 있는 노래.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1부를 시작하는 곡이었어요. 신정희 씨 하트 받았고 밥 먹고 올게요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식사가 먼저죠. 김민호 씨 MIT 공대는 아는데 MBTI 법대요 하셨어요. MBTI 예전에는 그 뭐예요, 저 혈액형 가지고 뭐 성격 알아맞히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엔 MBTI 하죠. 나는 ENFJ인가요? 해보니까 그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ENFJ. 황은혜 씨 안녕하세요. 간만에 쉬면서 들어요. 저 완전 E예요 라고만 얘기합니다. 백뮤직도 좋아하는 E 감성. 어? 백뮤직도 좋아하는 E 감성 F예요 하셨어요. 오 그러시구나. 네, 저하고 좀 비슷하네요. 유용혁 씨 안녕하세요. 제 MBTI는 KBSR입니다. 오 KBS 라디오. Korean Broadcasting System Radio. 저도 사실 귀찮아서 안 해봤습니다. 아유 그럼요. 귀찮아요. 학교 너무 많잖아요 요즘에. 이옥삼 씨 여기 양평입니다. 바쁜 일 끝내고 두 다리 뻗고 라디오 청취. 아유 아침부터 바쁘셨군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산책하고 버스 타고 운전하고 풀도 메고 아무튼 부지런히 일상을 살아가는 그곳에 인백천의 백뮤직이 배경음악이 되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여러분 곁에 꼭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떠오르시면 신청사연 보내주세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일상공감 그냥 웃죠 사연도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여유 없고 예민한 가운데서도 웃음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나 뭐 본인 얘기도 좋습니다. 일상 이야기 주시면 돼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저희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해 주세요. 무료로 전 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예요.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사랑을 했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노래 두 곡 듣고 왔어요. 에릭 칼맨의 노래 Never Gonna Fall In Love Again. 에릭 칼맨은 뭐 밴드 출신의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사랑이 날 너무 아프게 해요. 그래서 다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이어진 노래는 미국의 전설의 리듬앤 블루스 가수죠. 디원 워윅이 노래한 I'll Never Fall In Love Again. 사랑에 빠지면 결국 상처만 남거든. 나 그래서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안연신 씨는 러닝 하시는군요. 요즘에 뭐 아침이든 점심때든 저녁때든 러닝 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러너들이 뭐 엄청 많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뛰는 거죠. 러닝하며 듣는데 날씨는 좀 덥지만 하늘이 너무 이쁘네요. 백천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연신 씨. 준비운동 철저히 하시고 뛰셔야 됩니다. 4768님 형님 오늘 아침 우아주에서 형님의 유일한 히트곡 마음에 쓰는 편지가 8시 46분부터 약 3분간 흘러나왔어요. 명곡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잔잔한 울림이 있어서 좋다고 오늘도 2시간 동안 경청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선화 씨도 제보하셨군요. 조경아 씨 프로에 나왔다고. 감사합니다. 네, 3520님 인천 출장 가는 길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서 카페에서 일하며 듣고 있어요. 오늘도 여지없이 왕복 272km 운전합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하셨네요. 오 그러면 한 번 가는데 100몇십km 간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걸 드시고 가신다고요? 이렇게 조금? 야 그림도 그려있는 방. 네. 이 그림을 누가 그리셨나요? 아, 이쁜 그림이네요. 192님, 85세 연세에 20대 친구들과 사회복지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친정어머니 뵈러 가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오, 85세 되셨는데 20대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신다고요? 대학에서. 세상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배우면은 뭐 나이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배우면 그 다음날 하나 배우면 잊어버리고. 근데 야 대단하십니다. 김경애 씨 백디 12년 다닌 직장 퇴사 아니 은퇴하고 한가롭게 백뮤직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날이 저한테도 오네요 하셨어요. 12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성영화 씨 산책 나가셨군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뭉개구름 둥실둥실 구름을 베개 삼아 이불을 아 이슬을 이불 삼아 이슬을요? 축축할 텐데. 아, 포근하니 백디 오빠 마음에 쓰는 편지 자장가처럼 듣고 싶어요. 오늘 마음에 쓰는 편지.

이 얘기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브루노 마스, 뭐 현존하는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죠. 이선웅 씨가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이라는 노래 청하셨어요. 오늘 밤 화려하게 차려입고 돈과 매력을 마음껏 뽐내고 즐기는 거야.

망설이지 말고 음악에 몸을 맡기고 마음껏 즐겨. Get down on it. 뭐 7080 시대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펑크 디스코 대표 밴드죠. 쿨 앤 더 갱의 노래였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24K 매직에 이어진 노래였어요. 임백천의 백뮤직 9월 17일 목요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시 27분으로 향하네요.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현일화씨군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회사 퇴직했지? 요즘 뭐하고 지내? 묻더라고요. 요새 백수라 지인들이 부탁하면 산소 벌초해주는 아르바이트를 짬짬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요즘 산소 관련 일하잖아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산소? 우와 우리 아들은 수소 관련 일하잖아. 수소전지 알지? 아니 친구야,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할 때 산소 아니고 그냥 조상님들 묘소 관리한다고. 신사업 아니고 전통의 에너지 사업 벌초. 그죠 그죠. 잘됐네. 앞으로 요즘 뭐해 물어보면 조상님 묘소 관리 사업 분명히 얘기하세요. 박향숙씨. 놀러 갔다가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온 가족이 네컷 사진을 찍었어요. 리모컨 들고 빨리빨리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뭐 이렇게 들어가서 찍는 거죠. 다 찍고 나서 사진 보다가 우리 식구 모두 빵 터졌습니다. 포즈를 빨리빨리 바꿔야 하는데 남편이 맨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그런 면이 있는 줄 처음 알았네요. 그죠? 그죠? 아유, 남편이 식구들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아마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그죠? 나 안 해봤는데 그 부스 안에서 무선 리모컨 들고 찍는 사진인 거죠. 어우, 재밌겠어요. 나중에 추억도 되고. 3002님, 아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갔더니

한참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여보 왜 안 와? 아 몰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났나 봐. 작동이 안 된대. 곧 고친다고 해서 지금 1층에서 기다리는 중이야. 근데 1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여보세요? 아직이야? 어, 근데 너무 쌀쌀해. 자기야, 나 카디건 가져다 주면 안 돼? 그냥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했더니 싫대요. 저희 집이 45층이거든요. 45층인데 그냥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했다고요? 하는 수 없이 옷을 챙겨가지고 내려가는데 1층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먼지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5층쯤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다시 작동. 저 뭐한 거죠? 아유 도가니야. 그냥 웃죠. 이 고층은 엘리베이터 이거 엘베 작동 안 되면 진짜 난감하죠. 3195님, 제가 어릴 적부터 휘파람을 잘 불었거든요.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잔소리도 많이 들었죠. 근데 결혼하고 육아하고 하면서 잊고 살다가 요즘 다시 휘파람을 불어봤더니 소리는 안 나오고 침이 질질 나오네요. 아우 더러, 그냥 웃죠. 휘파람은 그 입술에 힘주면 소리가 안 나오죠.

고요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얘기 이렇게 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 물론 되고요. 남 얘기도 되고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홍정화 씨가 헐 우리 남편은 55층까지 여러 번 올라다님요. 한라산 가기 전에 체력 키운다고. 오 대단하십니다. 한라산 등반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체력 자신감 가지고 가는 게 예? 어쨌거나 힘든데 덜 힘들게 올라가는 거죠. 8732님 어디에요? 와 영남 알프스 간월산이군요. 날씨가 좋아서 바람이 부는데 너무 좋아요. 직장 스트레스 다 날아갔어요 하시면서 사진 주셨는데 오 저 멀리 하얀 구름과 파란 하늘 그리고 산등성이 야 진짜 눈호강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주도에 계시는 6210님 남편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보내주셨는데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남편 얼굴을 감았어요. 진짜 그랬네요. 추억의 사진입니다. 제가 가끔 휘파람을 불었죠? 성영화 씨가 백디 오빠 휘파람이 최고예요. 또 불러주세요. 한번 불어볼까요? 불어보죠.

잘 못해요. 이 휘파람 잘 부는 사람들은 자기 음악을 예, 휘파람을 넣어서 녹음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하죠. 3544님은 백천아저씨 거래처에 명절 선물 돌리러 팀장님하고 불편하고 어색한 드라이브 중입니다. 근데 오늘만 하는 게 아니군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서울 한 바퀴 다 돌아야 할 것 같은데 저한테 힘을 주세요. 왜 그러세요? 팀장님하고 얘기도 하시고 예? 부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되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문성희 씨가 저 살짝 삐쳤어요. 임백천 오빠. 왜요 성희 씨. 제가 소개를 안 해서 그런 거군요. 감사합니다. 추위하고 싸우다가 에어컨을 드디어 껐다고요. 졸음 쏟아지고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미팅은 두 개나 남았고 귀찮아요. 837호님. 아유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위에 너무 많잖아요. 925이님이 미국 밴드죠. 캔사스의 Dust in the Wind 청하셨어요. 우리 가진 모든 건 바람 속에 먼지처럼 사라지죠. 인생도 결국 한순간입니다. 라는 노래죠.

이 앤디 윌리엄스는 진짜 스탠다드 팝의 황제인 시절이 있었죠.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에 이어진 박신옥 씨 청하신 앤디 윌리엄스의

해피하트였어요. 당신을 만나 내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라는 노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백뮤직 들으니까 참 여유롭고 좋네요 하면서 박신옥 씨가 청한 노래 같이 다 들었습니다. 아까 저 직원이 팀장이랑 같이 서울 근교 이렇게 서울 오늘 내일 선물 돌린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 이름은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 저도 저희 직원이랑 선물 세트 돌리는 중인데 직원이 말이 없는 이유가 그건가? 지금 찔리는 팀장들 많으시네. 근데 또 팀장이 중간 간부 되면 또 그 고충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또 그 이제 직장 다니다 보면 팀장하고 그러는데. 이른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백디 안녕하세요. 행복하고 화이팅하세요. 정희권 씨가 지금 산책하시면서 또 참여하셨네요. 김현아 씨 신청곡이 이제 배달이 돼요. 비욘세, 미국의 뭐 리드맨 블루스의 최고 가수죠. 지금 Love on Top이라는 노래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당신의 사랑이 가장 소중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951님이 오늘도 선곡 맛집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선곡 맛집입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김재호 씨가 저 3개월 전에 105kg였는데 현재 82kg입니다. 요즘 날씨 좋고 운동하기 좋아요. 아, 모두 운동하시면서 꾸준히 몸 관리하세요 하셨는데, 와, 3개월 동안 23kg을 빼신 거죠? 요즘에 그 뭐 위급이나 뭐 마운자로 그런 거 안 하고 대단하십니다. 네. 제 유튜브 100만 1000만 임백천에서 지금 아주 유명한 의사 두 분 모시고 녹화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영양제 얘기, 주사제 얘기, 예, 그런 얘기 또 할 겁니다.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목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1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꽉 찼죠. 2부에도요 역시 좋은 음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도 되고요. 김영우 씨가 미국 밴드죠. 커머더스의 Three Times a Lady 청하셨어요. 아름다운 당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I'll be coming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점심 이후 시간이지만 운전할 땐 언제나 집중하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이고요. 반포대교 부근 5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더 가서도 동호대교 부근 4차로 작업이 꾸준해서 이 반포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지나시기 한결 더 어려워졌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은 덕소 3패부터 남양주공소 쪽으로 시 외곽을 향하는 차들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영동선 강릉방향 둔대분기점 2차로와 갓길 고장난 차로 차단된 가운데 뒤로는 반월터널부터 이 돌발지점 지나 부곡까지도 지체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용인 일대와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 쪽으로 정체 꾸준합니다. 끝으로 남북권인 부산 울산선 부산 방향 해운대 터널 부근으로 1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고인혜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6: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야 밥이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솔리테어. 엄청 끄네요. 와, 폐활량 장난 아닙니다.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를 열어준 가수는 미국 가수입니다. 로라 브레니간의 솔리테어, 외톨이라는 뜻이죠. 당신은 사랑의 외톨이에요. 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정원 씨가 좀 전에 정수기 점검을 마쳤는데요. 코디님이 TV 안 보고 라디오 들으시네요. 오랜만에 팝송 너무 좋네요. DJ가 누구예요? 계속 묻길래 임백천의 백뮤직 106.1 알려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로 임백천의 백뮤직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합니다. 박경룡 씨가 백디 오늘 딸기 정식했어요. 딸기 정식. 딸기로만 뭐 식사하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농업 용어죠. 이게 지금 딸기 모종을 그러니까 밭이나 시설 하우스에 옮겨 심었다는 뭐 그런 얘기잖아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새벽부터 심었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잠이 실실 오네요. 아직 두 덩을 더 심어야 되는데 여섯 명이 일하면서 같이 듣고 있어요. 신나는 팝송 한 곡 틀어주세요. 백인 백인 하는 노래인데 신청합니다. 백인 백인. 백인 알 것도 같은데 우리 연구해 보겠습니다. 백인 백인. 오늘 우리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신 분들은 오 이게 뭐지? 오 귀여운 게 생겼네 이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없던 예쁜 배너가 아마 눈에 들어올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 음악이 콕콕 와서 박히는 계절이잖아요. 이 가을을 맞아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백인을 영접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임백천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백인 이런 배너가 있을 거예요.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뮤지션들이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며 줄 서 있습니다. 그중에 최애 뮤지션의 이름에 애정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께는 저희가요 총 50분을 뽑아서 저희가 도넛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매일매일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죠. 아 우리 저 민술령 PD가 알았네요. 백인 백인. 예, 모네스킨의 백인이란 노래. 예.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퍼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 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들입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 편의점 상품권 외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쓰다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쓰다꽂혀 하루 5분 쉽게 쓰다꽂혀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쓰다꽂혀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일양약품.
7: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노래 세 곡 이어 듣고 왔는데요. 역순으로 좀 해설을 해드릴게요. 김재성 씨가 지금 커리 하트의 Never Surrender 들으시면서 고등학교 때 가세가 기울어서 혼자 자취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힘든 나날이었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 나오는데 힘이 됐다고요. Never Surrender. 힘들고 외로워도 좌절하지 마 그런 노래죠. 그 전 노래는 영국 그룹 휴먼 리그의 휴먼이었습니다. 나도 사랑 때문에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노래. 처음 시작하는 가수는 영국의 락 가수였죠. 빌리 아이돌, Eyes Without a Face라는 노래였어요. 마음이 떠났어. 이제 남은 건 공허함과 상처뿐이라고 라는 노래. 세 곡 쭉 듣고 왔습니다. 1980년대 아주 그 세련된 센스 사운드에다가 사랑, 상실, 희망을 담고 있는 그런 곡들 세 곡이었어요. 제가 아까 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에 우리가 인백션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그랬죠. 오늘부터 인백션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100인 이런 배너 올려놨다고 여러분들 선택을 좀 해주십사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네요. 벌써부터 아유 참여 감사합니다. 한지원 씨도 바로 들어가서 참여 완료요. 거의 다 좋아해서 거의 다 찍고 싶은 아티스트인데 그러기에는 고혜경 씨도 저도 뮤지션 100인 설문 참여했어요. 김재성 씨 다행히 제가 아는 가수가 많아서 좋네요. 정윤석 씨도 저 이벤트 참여했어요. 뿌듯하네요. 이현실 씨 뮤지션 100인 중에 선택 너무 어려워요. 한 분만 골라야 하네요. 어렵게 한 명 선택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한 명 선택하셔도 좋고요. 중복 선택도 가능합니다. 단 1인당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복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참여하시면 그러니까 내일은 못하는 거죠. 오늘 참여하시면 되죠. 그죠? 박혜진 씨도 뮤지션 100인 설문 참여하고 왔는데 영어 이름이라 헉 겨우 찾았어요. 노안이라. 그렇죠. 조금. 예, 조금 하니까. 근데 돋보기 쓰면 되죠. 뭐.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100인 배너를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구경 가보세요. 저희 홈페이지 구경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요. 윤영희 씨군요. 시장 갔다 사과 빛깔이 너무 예뻐서 한 봉지 들고 왔어요. 얼른 점심 먹고 먹어봐야지. 아 어제부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에서 재래시장 이용하면 할인율이 큽니다 하셨네요. 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권석원 씨는 백천님 오늘 텃밭에서 땅콩 캐고 집에 가져와서 에어프라이에 넣고 돌리는 중입니다. 와 고소함이 온 집안에 퍼져요. 이야 그렇겠네요. 그렇죠? 땅콩의 그 고소함 익어가면서. 근데 그게 손이 많이 가죠. 조금만 잘못하면 또 타잖아요. 그죠? 힘드시겠습니다. 오경희 씨는 에어프라이어에 김 굽다가 다 탔는데 아들이 보더니 바다 냄새나고 좋다네요. 불 안 나서 다행이네요. 아유 아들이 참 이쁜 말을 했네요. 이호사이님 백천씨 여기 부산인데요. 매번 끝자리 2일 7일 끝나는 날 하단 장날이 돼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장 서는데 구경 가려고요. 지금은 백천 오라버니가 발목을 잡네요. 오라버니 목소리 다 듣고 가려고요. 희망곡은 신청 안 해도 너무나 좋은 곡들을 선곡해 주시네요. 예, 그래도 한번 본인 선곡 한번 해보세요. 선곡한 곡이 나가면 또 기분이 조금 다르거든요. 독일의 남성 듀엣입니다. 밀리 바닐리가 노래하는 Girl, You Know It's True. 그대여, 내 마음이 진실이라는 거 잘 알잖아.

멜리 바닐리의 Girl You Know Is True에 이어진 미국의 가수고 안무가였죠. 폴라 압둘이 노래한 Straight Up이었습니다. LA 레이커스인가요? 거기 치어리더도 했었죠. 폴라 압둘이. 날 사랑한다면 솔직하게 말해줘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원영애씨

한유나 씨가 천디 아빠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저의 큰 나무이셨던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가시니까 어찌나 뭉클하던지요. 이제는 아빠의 보호자 저예요 하셨습니다. 아 유나 씨 그렇죠 맞습니다. 그 느낌 아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생일 맞으신 분들 제가 행복하시라고 축하송을 불러드릴 텐데요. 제 노래 듣고 기분 나쁘시면 안 될 텐데 축하송 듣고 행복하셔야 될 텐데 저는 늘 그게 걱정입니다. 축하송에 나하고 같은 이름 나오면 뭐 내 생일이다 생각하시고 예, 기뻐하셔도 됩니다. 지나간 생일 축하한다 또는 앞으로 올 생일도 축하해 주는구나. 예? 뭐 네 생일 아니잖아 이렇게 뭐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축하의 주인공이 되실지 사연을 먼저 만납니다. 6290님 백디 글재주가 없어서 듣기만 했어요. 오늘 35년 같이 동고동락한 우리 남편 신왕식 귀 빠진 날인데 생축성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박혜진 씨 우리 딸 생일입니다. 이름은 이마음. 오 23살 됐어요. 오 마음씨 이름 지을 때 예쁜 마음 착한 마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음으로 불리라고 지었더니 진짜 예쁘고 착하게 커서 기특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름 진짜 잘 지셨네요. 3085님 사랑하는 저희 아빠 신영철님 생신이세요. 저희 아버지 건물에서 제가 세입자로 일하고 있는 딸인데요. 생일 아침날 제가 살짝 마음을 상하게 해드려서 백디 축하송으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땡땡땡 부대찌개 사장 큰딸. 그렇군요. 네, 그 조물주 일하는 건물주시구나. 아빠가. 오경희 씨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영순이 생일입니다. 영순이는 늘 제 생일 지나고 나서야 너 생일 언제였지? 이렇게 물어봐요. 친구 생일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원영애 씨는 친구 재분이 생일입니다 하셨고 허미경 씨는 저는 요양보호사인데요. 일할 때 콩으로 매일 백뮤직을 듣고 있어요. 생일 축하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사연을 올립니다. 제 생일은 9월 19일 토요일이고요. 이름은 허미경입니다. 아유 미경 씨 미리 축하드립니다. 5813님은 딸아이 생일 축하하셨는데 이름이 없고요. 4982님도 딸 생일 축하하셨는데 역시 이름이 없네요. 사춘기님이 오셔서 너무 예민한 딸이지만 사랑한다. 걔 또 이름 안 보냈다 그러면 또 예민하게 그럴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정순 씨, 재분 씨, 아 그리고 재분 씨 생일 축하합니다. 재분 씨가 두 번 들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름 제가 이렇게 써서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어저께 아마, 아 이게 어제 신청한 게 아니군요. 5826님, 2728님, 이현숙 씨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버티 히긴스의 카사블랑카 청하셨어요. 우리는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인공처럼 사랑했었지라는 노래예요.

벌치 히긴스의 카사블랑카에 이어진 호주 밴드죠. 에어서플라이의 노래 박경용 씨가 청하셨었죠.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 없인 살 수 없죠. 라는 노래.

0: 그런데 가을이 왔는지 저희 댕댕이 털이 좀 덜 빠지네요. 하우스 구석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배 깔고 자고 있는데 부럽다 몽아 하시면서 에어서플라이 노래를 청하셨네요. 아주 컨디션을 잘 맞춰주시는 모양이군요. 경용 씨가. 네. 인백션의 백미기입니다. 한숙경 씨가 어우 감기 진짜 힘들다 하셨네요. 아유 지금 환절기라 감기 환자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3378님이 오늘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셨네요. 아유 제가 축하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7177님이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청하셨죠. 우리 사랑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지. 그런데 이제 사랑은 끝났어요 라는 노래입니다. 자 목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금요일 야 너도 반말할 수 있어서 돌아옵니다. 내일 다시 만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부산 울산 고속도로 부산 쪽 작업을 하고 있는 동부산 일대 정체가 심한데요. 여기에 2차로에선 화물차 관련 사고까지 나서 부근이 많이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영동 2터널에서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방면 남사에서 4km 구간 밀리고요. 남사 부근 하위 차로에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일축 그리고 곤지암 분기점 부근에서 모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양화대교에서 수산시장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나들목에서 밀리다가 다시 양화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어려운데요.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지금부터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전민경님께서요, 응디 요즘 이상하게 잠도 많이 쏟아지고 하품도 계속 나요. 그리고 달콤한 것도 땡기는 거 있죠? 방금도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왔습니다. 역시 단 게 들어가니까 텐션업, 기분 좋아져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머머, 저만 그런 게 아니었네요. 이상하게 피곤하고요, 자도 또 졸리고요. 그리고 저도 입이 터졌어요. 오늘도 저도 달달한 거 손에 쥐고 왔거든요. 아, 저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럴 때 마음의 안도감을 느낍니다. 역시 우리 반짝이분들은 응디의 신경안정제, 그리고 응디는 반짝이분들의 뭐다? 피로해소제! 자, 첫 곡부터 흥겨운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잠 좀 깨워볼까요?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KBS 이라디오 해피 FM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영탁 김연자의 주시고로 시작을 했습니다. 신나게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은디예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거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이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수도권 주파수는 106.1MHz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자, 오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부에 빛나는 초대석 진행한다고 했어요. 지금 제 옆에 가수 이창민 씨가 나와 계시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이창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 시작할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1: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제가 어린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저의 젊은 시절 추억 속에는요. 이분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제가 오늘 반짝이 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요. 이분의 노래, 매력, 수다, 라이브 그리고 비주얼 선물입니다. 기꺼이 받아주실 거죠? 2AM의 감성 보컬에서 이제는 트로트까지 접수하러 나선 가수 이창민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빛나는 트로트를 듣고 계신 우리 반짝이 분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19년 동안 발라드 부르다가 지금은 또 트로트 새내기로 다시 거듭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우! 와, 대박. 저 빛나는 초대석을 한 3년차 진행을 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우리 반짝이 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반짝이 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이 말 하기 전에 반짝이 분들한테 인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1: 제가 또 나름 네. 경력직 DJ다 보니까
0: 와 진짜 대박이다. 네,
1: 이 정도 사전조사는 우와. 당연히 하고 와야 되는 게
0: 역시
1: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 이름 정도는 게스트가 또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와 다르다. 오늘 다르다. 우리 반짝이분들 오늘 달라요. 응. 사실 저는 진짜 연예인 보는 기분이어가지고 맞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우리 그 트웨임이 부른 노래들 있잖아요. 그거 싹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다 깔려 있었고
1: 많이들 해주셨죠.
0: 네. 뭐 그 전화 벨소리부터 시작해서 통화 연결음 뭐 이런 것도 싹 다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창민 씨 목소리만 딱 들어도 그때 추억이 탁 재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시더라고요.
1: 아 그런가요?
0: 그 8
1: 제가 호랑이 호랑입니다.
0: 86년생 네네네. 맞죠? 제가 네. 87년생이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토끼 귀여운 토끼.
1: 아 근데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0: 아 그래요?
1: 저는 강한 씨 저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어요.
0: 아 진짜요?
1: 네네.
0: 네, 많이들 그렇게 봐주세요. 아무튼 그래서 네. 2008년에 활동 시작하셨으니까 어느새
1: 맞습니다.
0: 진짜 와, 소개하실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19년 차입니다.
1: 네, 얼마 전에 네. 7월 11일이 저희가 18주년이었고요.
0: 와.
1: 이제 19년 차로 이제 접어든 상황이죠. 26년이 되면서. 네.
0: 와, 진짜 그 19년 차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0: 네, 트로트 가수로 도전하셨는데,
1: 네네.
0: 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1: 네.
0: 어찌됐건 정점을 찍으신 분이고 가요계에서
1: 아유.
0: 트로트 가수로 네. 다시 이제 활동하실 때 네. 뭐가 달라요? 제일 다른 거?
1: 일단 응원해주시는 또 팬분들의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표현이 네. 직접적이고
0: 네.
1: 나 너무 좋아.
0: 네,
1: 너무 좋아. 왜냐면 저는 이제 발라드 계열이었다 보니까
0: 네네네.
1: 지금도 당연히 2AM을 활동을 하고 있고
0: 네네.
1: 조금 이제 수줍은 친구들 이 많았다 보면
0: 소녀소녀 한 팬들
1: 네 그랬다고 네. 한다면 네. 트로트 쪽은 표현이 직접적이고 나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저는 또 그 매력이 또 있더라고요.
0: 그쵸 그쵸.
1: 네 아, 양쪽 다 매력이 있는데
0: 네, 네, 네.
1: 트로트 팬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
0: 다르다. 아, 팬분들의 성향이 다르다. 맞아요. 우리 그 저희 팬분들도 싫으면 싫다. 그 노래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노래는 좋아. 잘했어. 뭐 이러면서 확실하게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와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옥삼님께서 이쁜 창민이 KBS에 떴다 미지미지한데 다 제치고 콩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1: 아,
0: 같이 한번 읽어볼까 봐요.
1: 네, 김경태님께서 창민님의 적재적소의 개그감과 깔끔한 보이스 기대되네요.
0: 진짜 저도 그 잘 선배님을 잘 몰랐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적세적소의 개그감이 있으시더라고요. 딱 낄 때 낄 때 빠빠라죠.
1: 이게 제가 예능을 처음 고정을 했었을 때가 스타골든벨이었어요. KBS 스타골든벨.
0: 네네.
1: 벨라인으로 첫 고정이 들어왔었는데 벨라인은 대본이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대본이 없어요. 인터뷰도
0: 애들이...
1: 하지 않아요.
0: 오~
1: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와라예요. 근데 이제
0: 어렵다.
1: 신인이잖아요.
0: 네.
1: 네 저 뭐 이 노래 부르고 친구의 고백 부르고 이럴 때였는데 네. 친구의 고백 아마 이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0: 완전 옛날이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카메라 한번 잡히기 위해서.
0: 그러니까요.
1: 이게 다른 분들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어떻게 하나.
1: 네, 어떻게 하나? 그리고 대화랑 대화 중간에 대화가 끊기는 그 타이밍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귀담아 들으면서 네네.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놓치면 이제 그날 방송 못 나가는 거고.
0: 아, 그 한순간만 기다리고 있는구나. 그쵸. 언제 끼어들지?
1: 약간 그 정글처럼 배운 거죠, 예능을.
0: 아, 그러셨군. 네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적세적소에 맞게 딱딱딱딱 들어갔다 빠질 때는 딱딱딱딱 빠지고. 박명숙님께서 창미 씨가 세상 사는 법을 잘 아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니까요. 그리고 한윤아님께서 어쩜 네. 어른 남자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거구나 싶어요. 오.
1: 아우,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오늘 또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타일링이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저도 뭐 여러 옷을 입으신 모습을 봤는데 오늘 네.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어떤
0: 너무 개인, 잘 어울리세요.
1: 개인 옷이에요.
0: 아, 평소에 네. 이런 스타일로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1: 아, 근데 옷을 네. 입는 거를 좋아해요. 막 이렇게 비싼 거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약간 조합해가지고 입는 걸로 믹스매치해가지고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옷들도 이 제가 지금 입은 옷들 중에 네. 5년 미만인 옷이 없는 것 같은데요.
0: 아, 진짜요?
1: 네, 다 예전 옷들인 것 같아요. 아... 네, 선물 받은 이제 바지가 하나가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다 그냥 다 개인 아이템.
0: 약간 유행 타지 않는 기본 아이템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가 보다.
1: 그렇기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이쁘게 입다 보면 마음에 들게 입다 보면 자신감이 올라가잖아요.
0: 아... 아,
1: 네.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져서 네. 집에 옷들이 잘 안 맞아요.
0: 커졌군요.
1: 네, 다 커져가지고 네. 이렇게 막 놀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빈 곳이 많아요.
0: 네. 빈 곳이 많다고 하셨지만 꽉 채워져 있는 근육들로 오늘 이찬민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네. 코너를 통과를 해야 네. 이제 또 빛난 초대석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저희가 일단 외치고 시작할게요. 30초 셀프 홍보 타임. 저희가 30초 동안 내 소개, 내 자랑, 내 홍보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되는 네.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길다는 분이 계시고 생각보다 짧다는 분이 계시고
1: 아, 그래요.
0: 또 워낙 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1: 아, 부담스럽네요. 네.
0: 한번 준비가 됐습니까?
1: 네네, 한번 네.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0초 주세요.
1: 부산의 아들 20살 상경에서 2008년 데뷔를 했고요. 벌써 19년 차가 됐네요. 어머나. 자, 2026년에 첫 공식 트로트 도전을 했는데요. 그런데 탑7에 들어갔네요. 이게 웬일이래. 몸 좋고 곡 잘 쓰고 노래도 아주 쬐까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거기에 올해 41인데 점점 발전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환갑이 기대되는 그런 가수. 환갑에는 얼마나 멋있어지지. 이창민이었습니다.
0: 우와! 우와! 아, 저 오늘 진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요, 반짝이 분들. 아니, 저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 아니, 보통은 이제 30초 하시잖아. 안녕하세요, 무슨, 자기소개서 은가입니다. 아, 저는요, 이번 신곡이 나왔고요. 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게 급하게 하시거든요.
1: 네.
0: 근데 광고 같았어요, 방금. 초식에 나오는 광고.
1: 아, 초식의 소리에 이창민입니다 하면 어울릴 것 같아서 그냥 이창민입니다 했습니다.
0: 우와! 아, 근데 진짜 그 인생을 30초 안에 다 들은 것 같아요. 20살에 올라서 어머나 데뷔를 했는데 이거 추임새도 계속 그런데 탑세븐들 웬일이야 부터 해가지고 내 몸 좋고 노래 잘 만들고 또 뭐라고 하셨죠?
1: 아, 노래도 쬐까 하는 것 같긴 한데
0: 노래도 쬐까라니요.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발전하는 외모.
1: 아, 발전하는 외모라고 믿고 싶은데요.
0: 에.
1: 약간 그 데뷔했을 때 제가 23살에 데뷔를 했어요.
0: 네네.
1: 23살에 와. 데뷔를 했었는데 점점 얼굴이 나이를 찾아가는 느낌.
0: 오.
1: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약간 노안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외모는 변하지 않는데 나이가 에. 이제 찾아가고 있는 제자리로.
0: 아. 네. 그래서 나이가 그러니까 이거 간다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우리 또 나이 드는 거 또 싫어하니까 이거 갈수록 외모가 더 괜찮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1: 저는 예전 사진이랑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이가 네, 얼굴이 있습니다. 나이를 찾아가고 있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0: 아, 8569님께서 역시 경력직은 다르다 달라. 응? 263님께서 경력직원은 출연료도 비싼가요, 응디?
1: 똑같습니다. 없습니다.
0: 네. 그런 거 없습니다.
1: 똑같습니다.
0: 네. 민수광 언니께서 경력직이라 그런지 시간을 정확히 맞추시네요. 웃기는 아나운서 같아요. 발음도 정확하시고 그렇죠?
1: 아,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아무래도 지금 2AM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멤버들이 예능을 워낙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도 중간중간에 네. 설명을 꼭 붙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가수인 거지 네, 노래 잘하는 개그맨이 아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저희는 재밌는 가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지 노래 잘하는 코미디언 이렇게 보시면 네,
0: 보통
1: 조금
0: 이제
1: 결이 다르다.
0: 개가수, 개그맨 가수 뭐 이렇게 뭐지 많이들 표현하시는데 그쵸 그쵸 여러분 가수 노래를 하는 개그맨이 아니라 개그를 잘하는 가수입니다.
1: 네, 베이스가 네. 이제 가수부터 시작한 거죠. 네,
0: 베이스가 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봐야죠. 우리 반제분들이 네. 첫 번째 노래 뭐 어떤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1: 이번에 네. 제가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그러죠. 네,
1: 그래서 성리 씨랑 같이 이제 1:1 매치 때 불렀던
0: 와.
1: 가을이라서 이 곡을 꼭 청취자분들에게 불러드리고 싶어서
0: 기다리고 계셨을 것
1: 같아요. 최백호 선배님의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가지고 왔습니다.
0: 좋습니다.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제분들 라이브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세요. 오늘 주제 내가 겪은 황당한 오해, 루머, 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부장님이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부장님 딸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는데 대응 안 했더니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지금부터 내가 겪은 황당한 오해, 루머, 소문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창민 씨의 라이브예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0: 고맙습니다.
1: 와, 이청민 씨 라이브입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와, 우와, 응?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되게 좋은 전시관에 가서
0: 네.
1: 엄청 좋은 작품을 하나 보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 아티스트 이 뭐라 이거는 그냥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편곡해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낸 듯한 그런 느낌 아니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와, 가을이라서 이게 사실 그 제가 4월쯤 네. 네, 4월쯤 나갔거든요, 방송에. 네, 네. 그래서 사실 봄, 여름에도 부르기는 했는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월, 10월에 이
1: 너무 잘 어울리는
0: 가을 문턱에 네. 오늘 꼭 한번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1: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가을이랑 지금 날씨랑 그죠? 네, 밖에서도 지금 팬분이 난리가 났어요. 박영웅님께서 창민님 목소리가 가을가을하네요. 눈 감고 감상하는 중 너무 좋아요. 진짜요.
0: 아, 감사합니다.
1: 안정래님께서요. 네. 창민씨 저 탈모됐어요.
0: 왜요,
1: 책임지세요.
0: 왜요?
1: 창민씨의 멋진 노래 헤어 나올 수 없어서
0: 헤어가 나올 수 없어서
1: 아, 죄송합니다. 아유, 예. 저희 반제분들 중에서도 그 이루네 씨 같은 분들이
0: 이루네 씨,
1: 많아요.
0: 이루네 씨 아주 빵빵 터지겠는데요. 이루네 씨랑 한번 나오고 싶다.
1: 제가 이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아재 개그. 박승현님께서 가을 남자.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허승아님께서 창민 씨는 모든 노래를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자이시네요. 진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1: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요 이창민 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또 네. 외쳐봐야죠. 이창민의 진실 토크 yes or no.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0: 네.
1: 올해 방송된 무명전설을 통해서 트로트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0: 네네.
1: 사실 트로트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건 그보다 한참 전이라고요. 사실인가요? Yes or no? 하나, 둘, 셋.
0: Yes.
1: 아니 근데 사실 이창민 씨가 네. 트로트 곡을 많이 만드셨는데 100여 곡 정도 트로트 곡을 만드셨다고요?
0: 아, 이게 사실 나간 곡이 100곡은 아니고요.
1: 네.
0: 제가 작업을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휴대폰에 들어있는
1: 네.
0: 완성된 가이드가 100곡이 넘어요.
1: 트로트 곡만?
0: 네. 트로트 곡이 제일 많아요.
1: 아, 진짜요?
0: 여성분 트로트가 60몇 개고 남성분 트로트가 40, 5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스케치까지 포함하면 더 많고요.
1: 우와.
0: 사실 스케치까지 포함하면 2, 300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당장 보내주세요! 라고 네. 했을 때 보내줄 수 있는 게 한 100개 정도.
1: 그러면 저도 한번 100 개 중에 몇 개를 한번 들어볼. 너무 궁금한데.
0: 며칠 전에 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말씀 못 네.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몇 곡도 보내드리고 모니터 부탁하고 그랬어요.
1: 와, 진짜 이래서 트로트를 이렇게 100여 곡 정도 쓰고 계셨으니 당연히 트로트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었네요.
0: 이게 또 군악대 출신이라서
1: 네.
0: 이제 군악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지역 행사. 를 다니다 보니까
1: 트로트 같은 것도
0: 그렇죠.
1: 부르고.
0: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악대 오케스트라 부대였어서 제 군악대 행사 때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죠.
1: 그러셨구나.
0: 마지막 오디션 때 3차 오디션에는 트로트 블루라고 해요.
1: 아.
0: 1, 2차 이제 팝이랑 가요로 보고 마지막
1: 다녀야 되니까.
0: 그쵸. 맨 마지막에 한 두세 명 남았을 때는 트로트 불러보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1: 그때는 그 뭐 부르셨어요?
0: 그게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 네. 곡인데 추천한 네. 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주목님께서 응디 곡 하나 주시오요. 네, 저도 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0: 열심히
1: 일단은,
0: 쓰겠습니다.
1: 네, 끝나고 어떻게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최근 곡이
0: 네.
1: 추혁진의 칙칙폭포. 이 곡도 네. 정씨가 만드셨군요. 칙칙하면 폭포. 이 노래 되게
0: 네.
1: 나 되게 아이디어 되게 좋다 이 생각했었는데 아 이창민 씨가 만든 노래였구나.
0: 혁진 씨가 가져가셨죠.
1: 와. 네. 근데 본격적으로 트로트 곡을 발표한 거 이보다 훨씬 전.
0: 네.
1: 창민 씨가 처음으로 다른 가수에게 준 트로트 곡은 어떤 곡입니까?
0: 나무의 CEO라는 곡이고요. 장윤정 씨가 프로듀싱했었던 남자 듀오.
1: 아, 네. 아 CEO. 아.
0: 네,
1: 그러셨구나.
0: 그게 제가 입봉작이에요. 트로트 입봉작.
1: 어떻게 한 소절 불러주실 네. 수 있어요?
0: 나는

0: 아, 어, 굉장히 자극적인.
1: 네, 그렇죠. 한번 눈 마주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나는 당신의 CEO.
0: 어. 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발라드도 쓰시고 트로트도 쓰시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약간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나를 이렇게 버튼을 하나 눌러가지고
1: 네.
0: 나 트로트 써야지 탁 하고 트로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 자유자재로는 안 되고요.
0: 네.
1: 그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시즌.
1: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발라드를 좋아한다 그래도 아,
0: 네.
1: 발라드만 하루 종일 듣진 않잖아요.
0: 맞아요.
1: 네,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0: 그쵸, 그쵸?
1: 뭐 오늘은 뭐 댄스가 땡길 때도 있고 오늘은 뭐 트로트가 당길 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0: 네.
1: 그러니까 좀 그 시즌에 제일 많이 듣는 음악들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0: 아.
1: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돌 곡들도
0: 네.
1: 만든 곡들이 있거든요.
0: 네네.
1: 우주소녀 쪼꼬미 친구들의 슈퍼그럼요라는 곡도 제가 만들었고
0: 아~
1: 얼마 전에 이제 유니스랑 리센느 친구들 곡도 만들고 했는데
0: 네.
1: 이제 영화 OST로 들어갔었던 곡들을 제가
0: 아~
1: 작업을 했는데 아이돌 곡을 쓸 때는 트로트가 안 나와요. 그리고 트로트에 빠져서 몇 개월 이제 허우적대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아이돌 곡 써주세요. 그러면 또 안 나와요.
0: 아
1: 그러니까 그
0: 이게 다
1: 예, 시즌이
0: 있구나.
1: 있어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게 조금 나고 조금 나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1: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쓸 때가 되면 필요한
0: 네.
1: 그런 상황이 되면
0: 네.
1: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 장르 음악만 계속 들어요.
0: 그러면은 제가 이제 끝나고 일단 그 이철미 씨한테 요즘은 어떤 노래 들으시냐고 하면 물어봐야 되겠네요. 곡을 받으려면
1: 네, 네, 네.
0: 요즘 시즌은 어떤
1: 네.
0: 시즌인가요? 이렇게
1: 네, 네, 네, 네.
0: 여쭤보고
1: 네.
0: 아, 요즘 약간 트로트예요. 이렇게 하면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부탁을 어, 미소가님께서 황우림의 사랑의 바보도 창민님이 주신 거잖아요.
1: 내 사랑 바보
0: 맞아요.
1: 네,
0: 내 사랑 바보 그때 그

0: 빠, 뽀 이거를 못 살려가지고. 네.
1: 빠, 제가 뽀로 해달라 그랬어요.
0: 뽀.
1: 네. 어. 빠, 뽀, 뽀, 내 어. 사랑 빠, 뽀.
0: 네. 어,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때 막 어렵다고 그러셨었거든요. 황우림 씨가.
1: 쉽지 않죠.
0: 자, 두 번째 갑니다. 무명전설의 출연 사실을 2AM 멤버들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요? 사실인가요?
1: 예스. 네.
0: 왜 비밀로 하셨어요?
1: 비밀로 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0: 네.
1: 사실 그 시즌에 각자 그 개인 활동이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또 왜냐하면 또 제가 예선도 통과를 해야 되고 아직 방송도 안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라고 약간
0: 조금 약간
1: 이게 뭔가 저도 약간 민망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일찍 떨어지면 어떡해요?
0: 아, 그거 모르니까 오디션이니까.
1: 네. 오디션이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고 이런 것들이랑 상관없이 정말 이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계급장 떼고 붙는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그쵸.
1: 네, 정말로 노래 실력만 가지고 붙는 건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진짜 정말 기가 차게 노래 부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1: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 과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무도 보장을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괜히 제가 설레발처럼
0: 답을 드릴 수 없으니까.
1: 네, 그래서 멤버들한테 먼저 이야기했다가 결과가 안 좋으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본선 2차전 팀전 이제 발표 그러니까 첫방 나가기 전에
0: 네, 그때 되면은 조금 그래도 오디션 진행이 됐으니까
1: 그렇죠. 이제 저희가 녹화 기준이었으니까 네네네. 이미 저는 이제 팀전 리더가 되어 있었고 첫방이 나가기 직전에 멤버들한테 나 내일 방송 나와
0: 반응이 어땠어요?
1: 근데 약간 멤버들이 그냥 올게 맞구나라는 느낌이었어요.
0: 그렇지 않았어? 약간 이런.
1: 네, 약간 뭐 그래 형 잘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저도 약간 서운한 거예요.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0: 왜 놀래주지 않지? 뭐.
1: 그래 야 나한테 이 정도로 관심이 없어? 그래도 어머 형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게 됐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잘 됐어? 라고 궁금해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올게 맞구나 약간 가을이 돼서 가을이 왔고 뭐 봄이 되면 꽃이 폈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길래
0: 미리 어느 정도 트로트 만들고 할 때부터 조금
1: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곡을 쓰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비슷한 결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0: 네. 약간 서운한 포인트긴 하네요. 그죠?
1: 네.
0: 자, 다음 질문 드립니다. 네. 생애 처음으로 출연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무명전설이라고요.
1: 네.
0: 근데 힘들어서 다시는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 안 하겠다고 다짐했다는데 Yes or No?
1: Yes.
0: 진짜 저를 포함한 다른 트로트 가수분들도 이거 네. 오디션 프로그램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게 보통은 엄살로 여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참가를 해보셨으니까 선배님께서 이거 진짜 딱 말해주세요. 이거 오디션은 어떤지.
1: 일단 네.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0: 그쵸, 네. 그쵸.
1: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0: 네.
1: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진짜 모든 출연자들의 간절함이 한 곳에 뒤섞여 있는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0: 내가 왜 힘든가 했는데
1: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1: 그리고 좀 전까지 우리 멤버였고 좀 전까지 우리 팀원이었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단기간에 또 친해지기도 엄청 빨리 친해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무대를 준비하면서 정말 아이디어 끄집어내가면서 고생하고 막 옆에 막 리더들 살 빠지는 게 막 보여요.
0: 맞아요.
1: 제가 한가락 씨랑 같은 팀이었는데 한가락 씨 살 빠지는 거 보고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리더 됐을 때 제가 2주 동안 5kg가 빠졌거든요. 2주 동안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녹화랑 그 다음 녹화랑 얼굴이 달라요. 애가 얼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1: 근데 그렇다고 나는 간절하지 않은가?
0: 간절하지.
1: 나 역시도 간절하단 말이죠.
0: 근데 네. 또 그 간절한 사람들끼리 친해졌는데 그 다음 회차에 또 경쟁자가
1: 돼야 되고 응원을 하자기에는 또 내 어깨에 짊어진 짐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무명전설을 제가 했지만
0: 네.
1: 무명전설 그리고 또 유명으로 출연하신 분들
0: 네.
1: 그러면 유명한 분들과 무명으로 출연하신 분들 모두가
0: 네.
1: 그 간절함의 크기는 각자 느끼는 크기는 다 엄청 크거든요.
0: 맞아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0: 그럼 만약에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 네.
0: 천비 씨한테 연락이 다 왔어요.
1: 네네네.
0: 제발 이번에 나와달라.
1: 어.
0: 우승 상금이 10억이다.
1: 해야죠.

0: 너무 아직 말 안 끝났는데.
1: 뭘 고민을 합니까? 해야죠.
0: 아, 네. 그러네요. 예.
1: 그럼요.
0: 결국은 뭐 그러네요.

0: 10억이라면 연락 주세요. 그렇다면 10억이 남지 않기 위해서 노래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라이브를 띄워드립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1: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발칙하게 결승전 1차에 신곡 미션 때 개인이 쓴 곡을 들고 나간
0: 이럴 수 있습니까?
1: 네. 네. 발바닥 불나도록 네.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반제분들은 계속해서 라이브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내가 겪은 황당한 오해, 루머, 소문입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창민 씨의 라이브 갑니다. 발바닥 불나도록.
2: 있잖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신나게 살아보는 거야.

0: 이창민 씨의 노래 발바닥 불나도록 듣고 왔습니다. 와, 이 가사는 너무너무 낭만적인데 멜로디 너무너무 신나요. 김은경님께서 발바닥 불나도록 비벼. 김경태님께서 역시나 노래 좋네요. 이런 느낌 노래 하나 더 만드시면 10억은 창민님께 확실합니다. 황금숙님께서 그나저나 10억 나도 받고 싶어요. 10억만 남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1: 그러니까 방송 끝나면 방송 후기에 10억 말고는 뭐 딱히 올라오는 게 없을 것 같아요.
0: 어떡하지? 7158님께서 10억 주는 오디션 일반인도 참가 가능한
1: 10억 그만 보내세요. 듣고 계시는 우리 반짝이 분들 10억 그만 보내세요. 검색 그만하세요.
0: 네. 오혜진님께서 노래가 창민 씨랑 찰떡이네요. 저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이 가사가 네. 이 노래가 제가 최근에 쓴 곡이에요. 오.

0: 가장 최근에 썼던 곡이 네. 이제 선곡이 됐죠.
1: 어, 그렇구나.
0: 사실 여러 곡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제 이전에 썼던 곡들도 그렇고 네.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작곡가들도 그렇고 가수들이 이제 곡을 쓰다 보면 본인의 경험에 빗대어서 많이 맞아요, 쓰게 맞아요. 되잖아요. 초반에는.
1: 네. 그렇죠.
0: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서 네. 본인 스토리만 가지고는 곡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미 고갈이 된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가 이 시즌 때 이런 류의 생각들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작년 한 10월, 9월 이때쯤 제가 에이징 커브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성대도 같이 나이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발성이 이제 더 이상 성대가 못 받아주는 상황이 된 거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든 이제 네, 뭐 기술적으로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음악을 그만두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 이왕 그만두려고 마음먹은 거 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서 고쳐보자.
1: 네,
0: 그래서 제 지인들 중에 보컬 트레이너를 하는 제가 네네. 이제 실용음악과 출신이니까 네네. 제 학원 부원장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네네. 나 고쳐라. 그냥 친구니까. 대학교 동기니까. 고쳐라. 나 고쳐라. 그러니까 이게 본인 모니터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다 코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도 코치가 있는데 내가 뭐라고
1: 그쵸, 그쵸.
0: 네, 모니터를 맞아요. 부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80% 정도 고쳐가는 상황에 무명전설
1: 아 그러셨구나
0: 이제 공지가 떠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다른 결과의 2026년을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똑같은 거 말고
1: 그러셨구나.
0: 그러면 다른 결과를 원하면 다른 일을 해야지라고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셨구나.
0: 이 가사는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1: 네. 그렇게 듣고 보니까 가사가 더 슬퍼요. 가사가 되게 슬프고.
0: 네.
1: 이 참 그 마음가짐이 다들 간절하고 다르겠지만 이창민 씨 또한 네, 다른 간절함으로 또 도전을 한 거네요.
0: 네.
1: 자. 발바닥 불러도록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반짤분들께서 보내주신 주제사에 만나볼 거예요. 내가 겪은 황당한 오해, 루머, 소문.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7003님께서 저 사무실 전용 슬리퍼가 있는데 이게 편하고 좋은데 단점이 맨발로 신으면 공기가 차서 뿍뿍 소리가 나요. 아, 뭔지 알아요?
0: 아, 있어.
1: 어느 날 어김없이 뿍 소리가 났는데 직원들이 제가 방귀 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를 않아서 저는 지금까지도 직원들과 방귀 튼 여직원이 되어 있네요. 진심 오해 풀고 싶어요. 이 의자도 그래요. 좀 이렇게 맨들맨들한 거 이렇게 하면
0: 맞아요. 삐익 하거든요. 이런 슬리퍼는 비 오는 날 하면 아주 그냥 네, 아주 본인의 존재감을
1: 예. 그렇죠. 그렇죠. 방귀 끼면서 이제 계속 걸어가는 거죠.
0: 그렇죠. 4179번님이 네.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돈 많고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짝꿍이 노아는 맞는데 부자는 아니거든요. 소문 참 무섭습니다 하고 보내셨습니다.
1: 이게 친구가 제일 무서운 거야.
0: 네.
1: 아니 축하해주러 와가지고는
0: 네네네네.
1: 나이 많아 보이니까 나이 많고 돈 많은 애랑 결혼했대 하면서 소문 낸 거잖아요. 못됐어.
0: 근데 노안이시라잖아요.
1: 그러니까
0: 이제 실제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신 거고.
1: 그쵸 그쵸.
0: 정말 오해네요.
1: 그쵸 네. 오해죠. 0285님께서 제가 되게 흥있게 생겼나 봐요. 회사 들어가자마자 춤과 노래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덕분에 노래방 가서 찰랑찰랑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0: 찰랑찰랑.
1: 이건 또 탬버린과 함께 해야 되는데. 네.
0: 치트키죠.
1: 탬버린 좀 어떻게 좀 치세요?
0: 탬버리면 기가 차게 치네요.
1: 아까 골반 튕기시는 거 보니까 탬버린 잘 치실 것 같아요.
0: 탬버린 아주 기가 어떻게 있으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없네요.
1: 네. 네, 2325님께서요.
0: 네, 제가 좀 서구적으로 생겼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가거나 음식점 들어가면 직원분들이 살짝 긴장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럴 때 혼잣말해요.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돌아보자 하면서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외국 사람처럼 생겨서라기보다는 이게 저도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린 나이긴 하죠. 근데 마흔이 넘어가다 보니까 뭐 할 때 계속 콧노래를 불러요. 의자 뺄 때 그냥 의자 빼면 되는데 어 의자 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이고 의자가 의자를 빼네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1: 혼잣말 자꾸 하고
0: 누가 시킨 게 아닌데 혼잣말 계속하고
1: 어디 보자 아, 뭘 먹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말고
0: 문이 열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1: 진짜
0: 네.
1: 근데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왜 저렇게 혼잣말하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지 막 이랬는데 점점 그쵸? 그렇죠?
0: 사과를 저희... 먹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냉장고 열면서
1: 사과가 어딨나 네, 막 이런 거
0: 맞아요
1: 아 박유경님께서 육아휴직 끝나고 복귀했는데 동료가 쉬는 동안 성형만 했니? 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신생아 육아하느라 혼자만의 시간도 부족했는데 성형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동료야 예뻐져서 질투하는 거지? 다 알아
0: 네.
1: 저도 저는 매일 라디오를 하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진짜 성형할 시간이 없어요
0: 네네네.
1: 근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쪽지가 오셔가지고 은간씨 코 했네요? 이러면서
0: 갑자기? 네네
1: 이뻐졌다는 소리죠
0: 아 근데 이제 네. 라디오가 데일리니까 우리가 시간이
1: 할 수가 없죠 네네. 엄청 부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나가는데 제가 네. 언제 부었던 적이 있었나요?
0: 네네
1: 제 코예요 네. 명함 이게 화장하는 법을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아 그러네요 그럼 말고요 이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0: 긁혔구나 긁혔어요
1: 아니 말고요 이러는데 이런 거 오해받으면 어 예뻐져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네. 희한하게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0: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칭찬인 거잖아요
1: 칭찬인데
0: 네, 예뻐졌다는 이야기인데
1: 맞아요
0: 근데 이게 또
1: 예. 성형했니? 이러면 기분이 나빠
0: 그럴 수 있죠 저도
1: 네.
0: 있어요
1: 네.
0: 저는 이제 그 이제 너튜브
1: 네.
0: 너튜브에
1: 네.
0: 서울에 수십억짜리 집이 있다고
1: 거짓뉴스
0: 수십억짜리 집 내가?
1: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진짜 뉴스였으면 좋겠다
0: 그래가지고 아니 저희 아버지가 네. 그 문자가 왔어요 네. 너 집 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숨겨놨니? 전 없는데요.
1: 어디?
0: 아버지도 모르게 어떻게 제가
1: 어디? 네,
0: 가끔 그런 정말 진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1: 와 맞아요. 그쵸? 그런 소문들.
0: 네, 네. 좋습니다.
1: 자 이번에는 노래 한 곡을 들을 건데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0: 네.
1: 네, 이창민님의 추천곡 들을게요.
0: 네.
1: 어떤 곡 추천해주실 건가요?
0: 저는 우리 현철 선생님의 고 현철 선생님의 네. 사랑의 이름표
1: 이 노래 추천하시는 이유는요?
0: 제 군악대 오디션 곡입니다
1: 아까 들었죠 여러분?
0: 진짜예요
1: 진짜
0: 네 제가 두 번을 봤거든요 두 번을 봤는데 둘 다 사랑의 이름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네. 저는 가장 트롯스럽다고 생각하는 곡이 네. 이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고 따라 부르기 좋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고
1: 네,
0: 듣기 편하고 그래서
1: 듣기 편하고.
0: 처음에 제가 해군을 지원했을 때랑 네. 두 번째 경찰을 지원했을 때 둘 다 사랑의 이름표를 불렀는데 두 번째 때 합격을 했죠.
1: 와
0: 은인입니다.
1: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0: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도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8: 우리 아이 락토핏.
7: 바쁜 하루를 보내는
8: 어른들도 락토핏.
7: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8: 우리 모두 락토핏.
6: 좋은 간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9: KBS
10: 현철의 사랑의 이름표 들으시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8875님께서요. 어디 보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자. 어머 벌써 끝낼 시간에 가지 마요. 라고. 이거는 이찬민 씨가 잘 살릴 것 같은데.
11: 네. 어디 보자.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자. 어머나 벌써 끝날 시간이네. 가지 마요.
10: 아, 양우성님께서 창민님 조곤조곤 말씀 참 잘하시네요 라고 주셨고요.
11: 아, 감사합니다.
10: 9119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콩 제대로 켜고 들었는데 야무진 가은님 목소리도 좋고 창민님과 시간도 참 좋네요. 아, 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더 네.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네. 진짜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11: 아니 가은 씨 네. 다음에 네. 뭐 휴가 가시거나 그럴 때
10: 진짜
11: 불러주시면.
10: 네, 혹시나 네. 제가 둘째를 낳으러 가게 된다면 예?
11: 네. 경력직 DJ이기는 한데요.
10: 네, 스페셜 DJ로 네. 한번 부탁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1: 가끔 애용하시는 PD님들이 계십니다. 애용하시는 PD. 일단 불러놓으면 네, 일단 불러놓으면 2시간은 어떻게든 하니까요.
10: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제 어떻게 오늘 어떠셨나요?
11: 네, 네. 진짜 너무나 재밌었고요.
10: 네.
11: 진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네, 우리 반짝이 분들이랑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 됐었던 것 같고
10: 네.
11: 아니 올려주시는 네. 이 뭐냐 문자나 콩이나 네. 네. 댓글들이 되게 따뜻해요.
10: 맞죠?
11: 네, 되게 따뜻해요.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네,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오늘 네. 따뜻한 라디오였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팬들, 우리 이츠미 분들도 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가 무명전설 마지막이에요. 콘서트가.
10: 아, 콘서트가. 네,
11: 콘서트가 청주 마지막으로 이게 저희 투어가 끝나요.
10: 아, 그러시구나.
11: 네, 이번 시즌이 끝나고 저희가 이제 앵콜콘으로 넘어가는데 그 직전에 이렇게 가은 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네. 좋은 기운 받아서 아마 마지막 공연도 더 재밌게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찬민 씨와 인사 나누면서 저는 2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세요.
11: 고맙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가 많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동홍천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제2종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산곡분기점 2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영동 2터널 2, 3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서 남사쪽으로 6km 구간 정체고요. 이후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 요금소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답답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 중이라 차선 변경 잘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0: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으로요. 은가은의 경상도 노래죠. 와이라노 듣고 왔습니다. 자,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부도요. 계속해서 스튜디오 콩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반제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신청구 플레이 시간 오늘은 왠지에 이어서 반제분들의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준비되어 있습니다. 4시까지 응디와 함께 쭉 해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신청곡 배달하는 시간 오늘은 왠지로 돌아올게요.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오늘은 왠지 노래가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신청곡 플레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응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왠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거나 콩과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은 왠지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봅시다. 3404님께서 나른나른 눈꺼풀이 자꾸만 내려오는 오후네요. 이러다 꾸벅꾸벅 졸 것 같아서 라디오에 SOS 보냅니다. 제 잠을 확 깨워줄 특효약 임영웅 목소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신청곡은 임영웅의 또또 들어도 또 듣고 싶어서 또또 한 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여러분 이 가을에 먹을 것도 땡기고 우리가 그리고 이게 또 선선하니 바람도 불어주고 햇볕도 따뜻하고 이러니까 진짜 점심 먹고 나서 너무너무 졸리지 않아요? 이럴 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에 신나는 노래 띄워달라고 SOS 치세요.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로트만큼 또 잠 깨워주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쵸? 6453님께서 라디오를 가을을 통해서 느낍니다. 여전히 신나고 흥있는 트로트가 들리지만 그래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묘하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가을이라 그러겠죠. 계절이 변하는 걸 가장 먼저 느끼게 해주는 곳은 다름 아닌 라디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은 저도 한 곡 신청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정서주가 부른 하얀 민들레 신청할게요. 은디 우리 올 가을도 행복해져요.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말로 들어보니 진짜 계절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곳이 또 가을이니 또 이 라디오네요. 그죠? 라디오에서 제일 먼저 가을 노래를 띄워드리잖아요. 노래 분위기도 바뀌고 어떻게 저도 톤을 좀 바꿔야 되나? 가을스럽게 안 되죠. 잠을 깨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신청해주신 노래 두 곡 듣고요. 여러분들 사연 만나러 올게요. 임영웅의 또또 그리고 정서주의 하얀 민들레.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영웅의 또또 그리고 정서주의 하얀 민들레 듣고 왔어요. 아, 이 노래들 들으니까 진짜 가을 온 것 같네요. 그쵸? 강길수님께서 응디 반갑습니다. 여기는 영월의 산속입니다. 산바람 시원하고 낙엽이 저에게 말을 거네요. 크, 산속에 지금 풍경이 얼마나 예쁠까요? 벌써부터 은행잎은 노랗고요. 좀 군데군데 뭐 단풍이 진 건 아니겠지만 좀 뭔가 그 좀 이렇게 색감들이 가을가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산속은 또 얼마나 예쁠까요? 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신현진님께서 오늘 쉬어서 미용실 왔어요. 여기 미용실 원장님은 아침에 문 열고 바로 라디오로 해피 FM 틀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미용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또 쉬는 날 미용실 가야지. 그쵸? 아, 또 아침에 문을 열자마자 해피 FM을 또 틀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미용실 가면은 또 들을 수 있는 게 은비트잖아요. 그죠? 1302님께서 응디 완전 가을가을한 오늘 머리 커트도 하고 염색도 하고 가을맞이 단장했어요. 이게 계절이 바뀔 때 많은 분들이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죠? 좀 많은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머리 이제 갈색깔 긴 머리였다가 조금 어두운 색으로 염색하고 머리를 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도 가을가을해지는 것 같고 기분 전환도 되고 괜히 좀 쓸쓸하게 좀 외로운 기분이 막 들고 이럴 때 변신해주면은 기분 전환 확실하게 되거든요. 모두들 이쁘게 하고 오세요. 이재몽님께서 응디 늦은 출첵해요. 청량리 경동시장 가서 명절 장보고 이제 집 왔어요. 차례 준비하기 역시 힘드네요. 아하, 드디어 시작이 됐군요.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다들 이제 장보러 다니시죠? 그리고 또 추석 전에 제사 있는 집이 많아가지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가 붙어있어가지고 한참 전부터 엄마가 장보러 다니시고 과일이랑 뭐 이것저것 준비하시고 참 집이 항상 바빴습니다. 명절쯤 되면. 아유, 그래도 또 몸살 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쉬엄쉬엄 하세요. 이사사님께서 명절 앞이라 정신이 없이 바쁘네요. 지금은 백화점 상품권 사러 갑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샌드위치 먹었어요. 그 백화점 상품권 참 많이 나가죠. 근데 선물로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막 그 사람 필요한 게 뭘까 이러면서 선물 주고 막 그랬었는데 또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거 집에 있는 건데 혹은 이거 사이즈가 좀 안 맞네 혹은 이거는 좀 내 취향이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진짜 뭐 보태서 살 수 있게 이게 현금이나 마찬가지니까 상품권 드리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주은아님께서 가을맞이로 커튼을 바꿨더니 집이 포근해졌어요. 지금 따뜻한 커피 탔어 마시고 있는데 노래도 좋고 날도 좋아요. 가을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더운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확실하게 선선해졌어요. 그죠? 이게 하루하루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환절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 엄청 많이 들리세요.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요. 목수건, 머플러 같은 거 꼭 챙겨 다니시고요. 장세정님께서 저 이제 집에 가요. 차도 안 밀리고 버스 자리도 많아서 좋네요. 날까지 좋으니까 더 좋아요. 근데 다들 어디 가셨나? 그러니까 오늘 길이 좀 널널하긴 하더라고요. 다들 어디 뭐 나들이 가셨나 벌써? 자,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반짝이 분들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기야 시작할게요. 이 노래들 듣죠. 장한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오, 김다현의 당신만이 내 사랑.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 말 좀 한번 들어보면 안 될까? 내가 친구 둘이랑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 그래서 한식 잘하는 식당에 갔지?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나?

0: 아, 내 여기 있다. 니들 웬일로 일찍 왔네. 잘 됐다 잘 됐다. 아, 나 지금 배 너무 고프다. 우리 각자 먹고 싶은 걸로 시키자.
1: 나는 저기 된장찌개. 이거면 뭐 밥 두 그릇 뭐 그냥 뚝딱이지. 니들은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걸로 시켜.
2: 뭐야 된장찌개 맛있겠잖아. 그럼 나는 순두부찌개. 여기에 공깃밥 한 그릇 다 먹으면 뚝딱이지. 친구야, 너는 뭐 먹을래? 빨리 시켜.
0: 아, 우리 메뉴가 다 다르네. 그러면 니는 된장찌개, 니는 순두부찌개. 아, 그러면 나는 오케이, 나는 김치찌개. 사장님, 여기 된찌랑요, 순찌랑요, 김찌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3: 오케이, 세 명이 와서 각자 다른 메뉴를 시켜도 땡큐. 주방장님, 된찌, 순찌, 김찌 부탁해요.
1: 사장님 웃음 센스가 베리굿이여구. 그랬어. 니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다들 잘 지냈어?
2: 어머 잠깐만. 찌개가 벌써 나왔어. 어머, 다들 먹으면서 얘기해. 먹으면서. 어머 김치찌개 먼저 나왔네. 이거 누가 시켰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조금 시킨 건 네가 시킨 거 미안하지만 이거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만 먹을게. 일로 와봐. 줘봐.
1: 와, 기가 막혀. 이게 지금 김치 이거 기가 막혀. 그래? 기가 막혀.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얼른 줘봐. 이거 뭐야? 김치찌개 이거 예술인데? 야, 너도 한번 빨리 먹어봐.
2: 그러게, 이렇게 맛있다는데 정작 김치찌개 시킨 너는 왜 안 먹는 거야? 이러다 우리가 다 먹겠어. 그래 되는 거야? 얼른 먹어. 빨리 먹어.
0: 친구들아, 그렇게 맛있니? 김치찌개는 내가 시켰는데 왜 니들이 다 먹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이 먹은 거는 못 먹겠어. 그냥 우리 각자 개인 그릇에 떠먹으면 안 될까? 아, 안 된다고? 아, 벌써 침 다 섞였으니까 그냥 먹자고?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는 진짜 남이 먹은 거 못 먹겠어. 친구들아, 그냥 너네가 다 먹어라. 나는 밥에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안성훈의 웃어라 친구야 였습니다. 오늘은 강정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어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아, 누가 친구 셋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누가 입을

같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저도 이거 덜어 먹자 해서 덜어 먹고, 그래도 혹시나 또 같이 먹을 수 있어도 물어봐요. 이거 덜어 먹을까 아니면 같이 먹을래? 그럼 보통은 이제 덜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막 감기 옮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예민하기 때문에, 하미경님께서 응디 먹는 소리 실감 나서 배고파요. 어머, 아직 점심 식사 안 하셨어요? 0950님께서 늘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가은씨 잘한다 잘해. 먹는 연기요? 김계울님께서 우연어 야들아 제발 들어서 먹자. 에이? 그니까요. 근데 진짜 이게 뭐 신경 안 쓰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예민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취향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게 꼭 뭐 나는 꼭 덜어서 먹어야 돼라고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깔끔 떠는 거나 예민한 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먹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이게 꼭 더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각자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이거는 좀 물어보고, 이거 덜어서 먹을래 아니면은 뭐 같이 먹을까 이런 거는 좀 같이 먹을 때는 물어보는 게, 그리고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시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내 거 한 입만 하면서 이거 다 먹으면 난 좀 기분 나빠. 내가 먹을 양이 있는데. 본인들 시킨 거 된장찌개랑 이거 순두부찌개 먹지. 왜 김치찌개를 자꾸 뭐 그럴 거면 김치찌개 시키던 거야. 그죠? 김경태님께서 같이 먹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같이 공유하는 그릇을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헤집어 놓는 건 못 참아요. 그치. 박여공님께서 웃잖아 한 그릇 더 시켜야겠어. 그니까요. 김치찌개 하나 더 시켜야겠어. 홍정원님께서 요즘은 가족끼리도 개인 그릇 덜어놓고 먹어요. 맞아요. 요즘은 가족들도 옛날에야 뭐 찌개 하나 그냥 탁 상 위에 놔두고 그냥 막 숟가락 막 이 숟가락 저 숟가락 막 후배가면서 막 먹었지. 요즘은 가족들도 다 각자 국그릇에 조금씩 덜어서 먹는다고요. 장세정님께서 저도 그랬어요. 첫 번째 들어간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같이 식당 가면 반찬만 먹고 왔는데 지금은 친한 사람은 그냥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하여튼 숟가락에 막 그 밥풀 묻어있고 막 이런 거 그냥 막 넣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못 먹겠더라고요. 공공사모님께서 자기야 오늘 저녁 나도 김치찌개다. 맞아요. 아 김치찌개 얘기 계속하니까 김치찌개 먹고 싶네요. 김치찌개는 진짜 그 알죠? 고기 넣고 진짜 김치가 으스러지도록 푹 끓여야 맛있잖아요. 약한 불로. 아 좋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뭐 정해졌고요.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참여 방법은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습니다.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을 짧게 보내주셔도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오죠. 하춘화의 따로따로 사랑, 그리고 나훈아의 헤어져도 사랑만은.

하춘아의 따로따로 사랑, 나훈아의 헤어져도 사랑만은 듣고 왔습니다. 박명숙님께서요, 점점 밤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잠이 쏟아집니다. 따뜻한 이불 속이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또 따뜻한 이불 속 하면 은가은인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전기장판 제일 높은 온도로 해놓고 샤워 탁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늦잠 자는 거. 아, 그거 진짜 언제쯤 해볼 수 있어요? 애기 10살쯤 되면 해볼 수 있나? 송민걸님께서, 저희는 8년째 샌드위치를 4,500원에 파는데요. 채소가 너무 비싸서 추석 지날 때까지 안 만들기로 했어요. 빵집 하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덕분에 조금의 여유가 생겼네요. 와, 8년째 샌드위치를 4,500원에요? 요즘 진짜 채소값이 금값이죠. 비싸긴 한데 추석 지날 때까지는 조금 쉬기로 하셨군요. 아, 근데 그 8년 동안 그 집 4,500원에 그 집의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었던 손님분들은 조금 아쉬워하시기는 하겠다. 그쵸? 그래도 뭐 추석 지나면은 다시 돌아온다는 뭐 안내 문구 같은 거는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없어진 줄 알면 어떡해요? 먹는 거, 내가 맨날 먹던 거, 그런 거 없어지는 것만큼 진짜 섭섭한 게 없거든요. 6187님께서, 응디, 저는 오후 4시 전까지는 마음껏 먹고요. 그 다음날 7시 30분에 아침을 먹어요. 매일 대장내 신경하는 느낌입니다. 살은 안 빠져요? 어? 살 왜 안 빠지지? 오후 4시 전까지 마음껏 먹고 그러고 나서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저녁.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아침을 먹는데. 근데 왜?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을 텐데. 송보래님께서, 사랑스러운 응디,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아, 남의 편. 남편 퇴근하면 저녁으로 회 먹으러 가려고요. 공감 능력 부족한 엄청난 T 성향이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고맙고 생일 축하해. 공감 능력 부족한 엄청난 T 성향이라고 하셨는데 누가요? 누가요? 남편분이 아니면 송보라님께서? 아무튼 뭐 T들도 사랑을 합니다. 저도 엄청난 대문자 T인데요. 아, 남편분이 엄청난 공감 능력 부족한. 근데 티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 제가 대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나저나 회가 참 맛있겠네요. 저 분명 김치찌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가 땡기네. 지금 노래 들으면서 한번 오늘 저녁 메뉴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미스김의 사랑의 감초.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박서진의 나랑 가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 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천안분기점에 에서 작업 중이고요. 좀 더 지나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 휴게소에서 남사 진위 쪽으로 10km 구간 정체고요. 남사 진위 하위 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양재 부근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명터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10km 구간 밀리고 매송휴게소에서 팔곡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교까지 모두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지 말고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학창시절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았던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기억하세요? 가방 다 싸놨는데 길어지는 종례 시간, 결혼식장에서 밥 먹으러 갈 타이밍만 기다리게 했던 주례사. 아, 길다 길어. 우리를 지치게 했던 시간인데요. 요즘은 이런 긴 말씀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역 축제에서 내빈 축사가 사라지고 있대요.

사실 축사가 무슨 죄예요, 그쵸?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 5분이고 10분이고 괜찮죠. 근데 문제는 축사를 하는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이 좀 길었을까요? 그럼 끊고 가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아주 매력 만점이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힘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축사가 재미있을 때는 5분이면 어때요 진짜? 10분이면 어때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듯 하죠. 축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축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죠? 조금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는데 어제 개막한 동해 무릉제였대요. 올해부터 내빈 축사가 없는 무축사 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무축사 그리고 단축 축사를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드디어 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유진님,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0: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쓰러진 애들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교장 선생님 그 훈화 말씀은 좀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리고 경태님 저희 결혼식에도 주례 선생님이 말씀이 기셨는데 뒤에서 접시에 포크 닿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좀 참으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장 연설을 이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고. 배고픈 게 급하셨던 게요. 김경태님도 이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남성미님 손편지 주소 부탁드립니다. 손편지 쓰시게요? 저한테 보내시게?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편지를 열심히 꾸몄는데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그렇습니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분 우리 공주님이 꾸민 편지 저 잠시 후면 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 저 콩디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커피는 맛있는 커피 좀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떻습니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랜드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8: 박지선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길어지면 짧아졌다 생각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히히 하셨습니다. 일정 전에 듣는 이보님 라디오 행복한 진행 되세요 하시면서 박지선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지 민원을 넣어주세요. 제가 바로 끊겠습니다. 콩디, 날이 선선해 풀 뽑고 마당 청소했는데 달팽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훈제오리 하려고 합니다. 어, 맛있겠다. 훈제오리 막 이렇게 그 에어프라이어에 싹 구워갖고 기름기 딱 이렇게 빼고 상추에다가 그 뭐죠? 그거 그 장 넣고 밥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4283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누나 오늘 점심 이거 드셨어. 꼬막 맛있겠다. 꼬막 볶음밥. 어? 볶음밥도 맛있어요. 저는 꼬막 비빔밥 참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3933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776님 콩디 오늘도 출첵해요. 1등 출첵도 좋지만 자주 하는 출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류 압류. 5776님 옳은 이야기 보내주셨고 김옥현님 콩디 잠이 와서 죽겠네요. 잠 확 깨는 처방 부탁해요. 구문선님 콩디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멋진 하루 응원합니다. 뭐죠? 커피를 원하시는 것 같죠? 그 커피 처방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죠? 우리 김옥현님, 구문서님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희님, 콩디 머루포도 두 박스 사서 믹서기에 확 갈아서 주스로 마셨더니 눈이 번쩍 띄입니다. 번쩍 띄겠다. 요즘 머루포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죠. 우리 이인희님 건강한 주스 아주 그냥 한 번에 섭취하셨네. 그리고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우리 한숙경님 찾아오셨고 이상명님 이번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저 대장 같아요? 씩씩해 보이나 보다 내가. 임채영님은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의상 힙해 보입니다. 멋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환님은 춥지 않아요? 하시면서 제 건강을 또 걱정해주고 계신데 좋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김현우님 오프닝만으로도 집중하게 만드는 이 시간. 아 그래? 김현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진아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날이야? 함께 놀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어. 놀자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음악 들었다가 산책도 좀 했다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진아님 제가 좀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조은정님 와 애들 키우고 하느라 라디오를 정말 십몇 년 만에 듣게 됐습니다. 추억의 이번 언니의 라디오라니 저의 학창시절과 20대를 함께한 볼륨을 높여가 추억의 한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네요.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조은정님 20여 년 만에 이렇게 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은정님. 생각날 때마다 볼륨을 높여가 불현듯 떠오를 때마다 라라랜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백효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애청자입니다. 퇴근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도 같이 하시나 봐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오늘이 결혼 26주년. 그렇겠죠. 뭐가 있으셨겠죠. 결혼 26주년 되는 날이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도 있었으며 아픔도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온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문자가 읽어 내려갈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쁜 내 새끼들 효빈이 한빈이 사랑해 하시면서 백효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백효빈님 그리고 김옥현님 구문서님 박지선님 이상명님 조은정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아시죠? 끼어들기 잘하는 거. 그리고 옆으로 빼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S501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이칠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 이 문자 보고 혼자서 엄청 웃었었는데 이어폰을 챙겨 나간다는 게 줄자를 가져왔네요. 나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라라벨 오늘 주제 내 정신 좀 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깜빡깜빡합니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 막 찾죠. 엄마 엄마 나 휴대폰 어디 갔지? 너 그 손에 든 거 뭐니? 아 불쌍. 여기 있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머리 위에 헤어밴드로 딱 사용했어요. 내 선글라스 어디 갔지? 온 집안 뒤지고 차 안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있죠. 그리고 음식 데워놓고 깜빡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다음날 발견할 때 있으시죠? 주차장 내려가서 내 차 어딨더라? 숨바꼭질 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 왜 세 번 틀린 다음에야 생각이 나는 걸까요? 집 나간 정신줄, 가출한 정신줄, 내 정신 좀 봐 했던 순간 오늘 다 털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이승기 씨의 오늘 주제하고 딱이네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 준비했고요. H의 이전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벨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4시 30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아, 내 정신 좀 봐. 저 며칠 있죠? 늘 쓰는 이어폰인데 헤드셋 안 갖고 올라와서 몇 번씩 가질러 갔다 오는 정신줄이 나간 경험이 최근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선영님, 어머, 내 정신 좀 봐. 안경을 낀 채로 세수했습니다. 아, 얼굴에 닿는 순간 바로 느낀 거죠. 박유선님, 배달 음식이 와서 급하게 카드 드린다는 걸 민증을 드렸습니다. 아, 나 왜 이래 하셨고. 차 영숙님, 저는 집 근처 세차장으로 세차를 하러 갔는데요. 가까우니까 차 두고 걸어갔는데 이분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웃긴지 안 웃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만 웃긴 거예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차영숙님, 저는 집 근처 세차장으로 세차하러 갔는데요. 가까우니까 차 두고 걸어갔는데 세차하려고 보니 차가 없더라고요. 아! 와, 대박이다. 다시 읽어도 재밌어요. 이거 집에 돌아가서 이따가 잠들기 직전에 생각하면 또 한 번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웃김입니다. 그리고 이성님, 저는 작년 추석 때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는 안에 깜빡하고, 어머. 화장실 가는 안에 깜빡하고 혼자 출발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인희님, 내 정신 좀 봐. 출장 간다고 기차역에 제 차를 주차시켜 두고 출장 마치고 집에 올 때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가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고까지 하셨대. 일을 크게 벌리셨네.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가버렸네요. 한참 뒤에 역 주차장에 주차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어머, 이인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 상자 챙겼는데 도착하니 전동 드리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왜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 2329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253님 버스에서 내리는데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없어 저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버스 의자 밑도 보고 근데 지갑이 제 손에 환승한다고 들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6765님 폼클렌징을 치약으로 착각해서 쭉 칫솔에 짜서 닦아 뜨랬지요 하시면서 767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품이 안 나고 벌써 딱 입안에 넣는 순간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야 얼굴에 뭐 좀 바를 거 없어?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야 얼굴에 나 뭐 바를 거 없어? 있지 하고 손에 이렇게 쭉 짜줬어요. 막 그냥 목까지 막 바르는 거예요. 어우 좋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화끈거려? 근데 벌써 바르는 순간 이 수분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거 봤더니 치약이야.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와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그래도 참 성격이 좋아서 야 이거 시원하고 좋다 이러면서 물로 닦아내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아 나도 뭐 이렇게 심한 정신 나간 날 있네. 그리고 김현웅님 마트에서 카트 밀며 휴대폰 하나가 보니 모르는 아이가 앉아있는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다행히 금방 알아채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 유괴범이 될 뻔했습니다. 아 카트를 밀며 가다 보니까 그 휴대폰이 하나 진짜 그 아이폰이었었는데 그냥 가지고 갈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 맞죠? 김현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승희님 짐이 많아 케이크를 차 위에 잠시 올려두고 아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죠? 문 열고 그대로 출발했다가 룸미러에서 케이크가 주르륵 흘러내려 얼른 내려서 다시 차에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하시면서 어우 별의별 일들이 참 많네요. 집 나간 정신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씨의 노래입니다. 잊지 말아요.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김현웅님 마트에서 정신줄 나간 사연. 근데 이 사연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왔어요.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우리 현웅님이 휴대폰을 하다가 보니 모르는 아이가 앉아있는 카트를 밀고 가셨다. 아, 다행히 금방 알아채서 망정이지 유괴범이 될 뻔했다. 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하고는 아주 다른 방향의 그런 문자였습니다. 김현웅님, 내가 미안해서 햄버거 쿠폰 싸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양지연님, 여름휴가 때 선풍기 틀어놓고 가족여행을 떠난 겁니다. 어떡하지? 2박 3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집앞 친구랑 연락이 돼서 대신 꺼주고 왔대요. 어우,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던 게 어디예요? 그리고 김응성님, 콩디, 저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요. 비가 오던 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하철역 들어가서 지하철 문 열리기 전까지 우산을 안 접었네요. 아, 창피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에 이렇게 몰입을 하셨던 걸까요? 3762님, 콩디, 저와 아내는 식당을 하는데요. 새벽 시장 가서 차가 꽉 차게 장을 보고요. 저 혼자 출발한 적이 많습니다. 많대요, 심지어. 진짜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빨리 장 보고 가서 재료 손질 후에 음식 만들어서 식당 문 빨리 열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아내를 시장에 몇 번씩 두고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등짝 많이 맞아봤다고. 휴게소하고 좀 비슷한 사연이죠. 3762님. 같이 갔는데 아내를 버리고 와. 김성대님, 우리 와이프는 저녁 모임 있다면서 내게 냉동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 하고 나갔는데 폴더폰 대신 냉동밥을 들고 가다가 집에 다시 왔습니다. 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러블리 현정님 오셨습니다. 어,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차 탄 적 있습니다. 아, 차가 비슷해 소리.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 누구지? 이러면서 안에서 정말 멋쩍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강영진님, 딸이랑 통화하면서 걸어가다가 순간 깜짝 놀래서

내 휴대폰 어딨지? 했더니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랑 지금 통화 중이잖아. 강영진님도 보내주셨고,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내 휴대폰 어디 있지 찾았다는 사연입니다. 엄마 터미널에 잘 가시라고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엄마가 주신 용돈 울다가 어머 울다가 지하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대요. 10만원이나 휴지인 줄 알았나 봐. 2951님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속상했겠다. 우리 영수님은 버스를 타긴 탔는데 나 지금 어디 가지? 창밖 구경하다가 정거장 세 코스나 지나서 다시 걸어서 돌아온 적 많아요 하셨고, 그리고 김현선님 있죠. 이런 분 꼭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경 머리에 꽂아놓고 종일 안경 찾아 산만리 했습니다. 눈이 나빠서 거울도 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 오후에 들어온 아들이 빼서 줬습니다. 아, 오후에 들어온 아들 때문에 안경을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 많이 계십니다. 내 정신 좀 봐.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해놓고 다른 분들이랑 저녁 먹고 있었던 나.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래서 진짜 메모를 꼬박꼬박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872님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이소라 씨의 기억해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내 정신 좀 봐 사연 조금 더 보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꿀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7687님, 저는 전화 통화 중에 배터리 다 됐다고 바꾼다고 빼서 놓고 전화 안 된다고 무작정 화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40대 때 이야기입니다. 하시면서 아, 배터리 교체하시려고 빼놓으셔놓고 핸드폰이 안 된다고 화를 내셨어. 7687님 보내주셨어요. 저녁 준비 다 해놓고 퇴근한 신랑이 와서 식탁을 차리는데 띠로리 밥 취사 버튼을 안 눌렀어요. 오 마이 갓. 그나마 냉동밥이 있어서 데워 먹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전해주신 그대로 리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랑 미안, 갓 지은 밥 주고 싶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네 하시면서 레몬사탕님. 되게 귀여운 아내 아니에요? 남편분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아내분 레몬사탕님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이분에게 끌리네. 적어놔야지. 레몬사탕. 정말 많은

정신줄을 놔버린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엄청 해드렸더니 우리 임혜정님 더 웃겨. 요즘 나 왜 이래? 라고 걱정했는데 사연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된대요. 그쵸? 저도 위로가 되니까 위로받아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맞지. 우리 다 이런 거 맞죠? 하시면서 임혜정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지수님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전화로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그 시간에 선생님께 전화를 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있지 있지. 그리고 유주상님 아 이분도 진짜 꽤나 웃기셔. 출근 전 슬리퍼 신고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출근해서 보니 그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출근을 했네요. 아 정신 좀. 출근하시는 길이 굉장히 발이 편안했겠습니다. 유주상님도 보내주셨어요. 기차 시간 급해서 엄청 뛰어서 갔는데 차표 찍으려고 보니 휴대폰이 아니라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차도 놓치고 얼마나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런가 싶은 게 여기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진짜 슬펐습니다. 8411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이름 지금 나갑니다. 3762님 김현웅님 6765님 강승희님 차영숙님, 이송님, 강영진님, 레몬사탕님, 홍지수님, 정금옥님. 아 많다 많어. 근데 벌써 나열을 해버렸습니다.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은요. YB의 잊을게 준비했습니다. 어우 그냥 처음부터 정신이 나갔나 봐로 시작해서 잊을게로 끝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0: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명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밀리고요. 이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11km 구간 정체입니다. 비보웅에서 팔곡 사이도 답답한데요. 매송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2종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분기점에서 사고가 나서요. 사고 여파로 경기광주 분기점부터 1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에서 양지터널 다시 용인휴게소에서 마성 쪽으로 모두 밀리기 시작했고요. 신갈분기점에서는 4, 5차로 막고 작업 중이라 정체입니다. 이후 동수원에서 북수원 또 동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밀리고 군자분기점에서 월곶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0: KBS.
11: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버즈의 가시 듣고 왔습니다. 조경구님, 19일에 대만 갑니다. 19일 날 내일 모레네요. 대만 가시는구나. 신혼여행으로 간 하와이를 10년, 20주년 지나 30주년에도 못 가네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항상 같이 갑시다. 내 사랑 이종민님. 남편분 우리 조경구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만은 가깝고 그리고 먹거리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볼거리도 다양해서 짧게 다녀오기 참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샤롱바오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 김 춘자님도 문자 주셨고, 아유 우리 수지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입으로 벌써 와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입에 어여어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와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2부에 자리를 딱 깔고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주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영주님이 콩디 이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도 커피 한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고, 이분이 또 보냈거든요. 이영주님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빼놨는데, 여튼 오늘 새싹이십니다. 근데 소개가 계속 안 되니까 아쉬웠던 거야. 우리 이영주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35님, 버니씨 정말 반가워요.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비가 오는 날 거실 문을 열어놔서 직장이 가까워서 조퇴하고 뛰어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사연 한번 띄워봅니다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나올 때 문단속 잘한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참여를 계속 해보시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 세미님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세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콩 오늘 가입하고 찐팬 하려다가 오늘 하루 진 다 뺐네요. 회원 가입이 안 돼서 휴대폰하고 종일 실갱이를 했습니다. 안 돼서 실갱이 했어. 그래도 성공하셨대요. 중간에 포기하려다가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했대요. 이제 됐어요. 되고 보니 기분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세미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세미님에게도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옥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뽀노니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콩 어플 내려받기 하고 오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언니 회색 옷 입으신 모습 라이브 맞나요 하셨어요. 이 옷이 회색으로 보여요?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금옥님. 이거 네이비에 흰티 이거 레이어해서 입었는데 이게 회색으로 또 보이시는구나. 김정현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미님 저희 아들이 내일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장합니다. 오 가자. 그 운동 다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나라 핸드볼 선수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이번도요. 콩디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암요. 우리 아들 잘하고 오기를 파이팅. 지훈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언니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갬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이렇게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재밌지. 꽁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혼성 그룹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혼성 그룹 스페셜. 이 혼성 그룹이라는 말 왠지 좀 예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듀엣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 남녀의 목소리가 파트별로 개성있게 살아있는 혼성 그룹. 팝도 좋고요, 가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매력발산 혼성그룹의 명곡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번외지만 우리 조은정님 회원가입이 너무 안 돼서 저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오늘 드디어 돼서 글 남긴다고. 그랬어.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524님 콩디에 산책하다가 문자를 보낸대요. 마치 10년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했어 라고 말할 때 자꾸 웃음이 납니다. 수원에서 오늘도 콩콩 디스크 자키 기대하겠습니다 하시면서 0524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이보니 첫 번째로 데리고 온 곡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1979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아, 딱 들으면 아, 이 곡 아시죠? 아바 대표적인 디스코 히트곡 데리고 왔습니다. 신나는 디스코예요. 근데 가사는 외로워. 한밤중에 내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바의 히트곡입니다. Give me, give me, give me.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 1995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스웨덴 혼성 그룹입니다. 볼륨을 높여 때 이분들이 볼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저 격하게 환영하려고 활짝 웃었어요. 근데 철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허리 보고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키가 엄청 커서. 90년대 유로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혼성 그룹입니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 나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 아름다운 인생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 기회를 잡고 즐기자!

김은희님, 와우 나왔다. Ace of Base. 그리고 박보경님, 콩디 음악이 신나는데 지하철에서 졸고 있어. 졸기 있기 없기? 졸린다고? 그리고 홍영민님도 와 내 사랑 Ace of Base. 김수진님도 Beautiful Life. 그리고 박민경님, 콩디의 성공 너무 최고예요. 그지 그지? 그리고 러블리현정님, 어 Ace of Base. 그리고 홍성영님도 아주 격하게 지금 반겨주고 계십니다. 김은희님도 이어지는 곡입니다. 0774님, 윤정희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파란.

그래 그래 열심히 달려보자. 김보미님, 영탁스클럽의 정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났죠. 그리고 김은성님, 영탁스클럽의 정 슬쩍 보내봅니다. 노래 나갑니다. 영탁스클럽의 정.

우리 은정님 역시 춤선이 여전히 여전하시구만요. 그치 그치? 이현정님 아 다들 신나게 쿨 애상이요. 윤정희님 쿨이죠. 애상 가자. 양원영님 30분 퇴근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다 듣고 가야지 하셨고 박정나님 아 너무 신이 난다요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쿨입니다. 애상.

콩콩 디스크 자키. 이렇게 후련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오늘 만약에 받았다면 확 풀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성경님, 저도 모래 위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 가셨구나. 모래 위에서 흔들고 계시다고. 좋겠다. 이어폰으로 바다 싹 펼쳐지고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너무 좋겠다. 하둥이 엄마님, 콩디 오늘 헤어스타일 H.O.T. 문희준 스타일인가요? 하셨어요. 이번 스타일인데. 그리고 5561님, 28년 전에 예상으로 학교 수련회에서 장기자랑했던 시절이 급 생각났습니다. 아, 세월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세월이야. 가는 세월이 야속해. 5561님, 김은희님, 혼성그룹. 그러면 전 샵이지요. 잘 됐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요 곡으로 오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듣고 왔고, 이어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격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Beautiful Life. 그리고 코요테의 파란 듣고 왔고, 영턱스 클럽에 계속해서 달렸죠. 정. 그리고 쿨의 애상. 이제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마지막 곡은 샵의 잘됐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큰 아들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나는 마음이 급했다. 아들보다 내가 더 군대 갈 사람 같았다. 현준아, 현준아, 엄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 챙겨야 한대. 그래야 훈련 받을 때 좀 편하다던데?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입대 전날에는 머리를 깎고 와서 방문을 닫아버렸다. 짧은 머리를 한 아들을 보면 나도 괜히 울컥할까봐 나도 말을 걸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것저것 꽉꽉 채운 가방을 들고 훈련소에 도착했는데 우와, 사람이 입대 장병만 2,000명이 넘었다. 장병들은 부모님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현준아, 가서 밥 잘 먹고, 알았지? 어? 아, 알겠어. 쑥스러운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마이크 소리. 입영 장병들은 소지품을 가져오지 말고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짝 긴장했던 아들은 벌써 군기가 잡힌 애처럼 갑자기 뛰어갔다. 어, 잠깐만 현준아, 가방 가져가야지. 냅다 뛰어가는 아들을 잡을 수 없었다. 현준아, 가방. 뒤도 안 돌아보는 아들. 그렇게 내 손에는 아들 대신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등이 잔뜩 든 가방만 내 손에 덜렁 있었다. 아니, 소지품을 가져오지 말라는데 딴 애들은 왜 다들 저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여보. 애가 당신 닮아서 고지식해서 그렇다고. 가방을 든 채 애먼 남편에게 푸념을 하고 있는데 입대식이 시작됐다. 그런데 겨울이라 전부 검은 패딩에 머리는 죄다 짧게 깎았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아니 여보, 우리 현준이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럼 쟨가? 2,000명 넘는 깎아머리 속에서 내 아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1: 바닥에 있는 가방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방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그 순간 그 많은 애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가방을 드는데 딱 한 명 혼자 꼿꼿하게 서 있는 아이. 여보, 저기

0: 한준이네.
1: 세상에 들 가방이 없어서 멀뚱 서 있는 애, 걔가 우리 아들이었다. 비상용품을 챙겨주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그 가방을 안 가져간 덕분에 수천 명 속에서 아들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그 아들이 얼마 전 군생활 잘 마치고 무사히 전역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철도 든 것 같고 왠지 듬직해진 느낌? 그런데 다음 날, 다음 달 둘째가 입대를 한다. 현준아, 훈련소에서 무릎 보호대 그런 거 필요 없지? 없다고 했지? 응, 엄마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래? 그러면은 가방을 싸지 말까? 어? 아, 근데 가방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첫애 군대 보낼 때보다 희한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볍다. 그래서 둘째한테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 가요에 이어서 손손이 씨가 보내준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손선이 님에게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보낼 때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선이 님. 유현주 님은 전 20년 제대한 지 20년 지난 현준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집중해서 들었네요. 유현준님. 아, 20년 전에 이미 제대를 하셨어. 아들 민우 옷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식구가 펑펑 울었습니다. 종철님. 현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랑 같네요. 우리 아들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확 와닿네요. 뽀너니. 은옥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2일 전 입대했습니다. 흐흐흐 아들이 벌써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최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전숙자님, 문옥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 육군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아들아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꽃길만 걷자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 우리 이선욱님, 아, 나는 군대 사연에 할 말이 없네. 크크크 하셨고. 그리고 박영웅님, 대한민국 사나이들 가는 길. 그리고 현무님, 안일호님, 방성경님, 강혜영님. 그리고 김은희님도 이야기 보태주셨고. 하둥이 엄마, 홍영민님, 조성휘님. 그리고 박미희님.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최다희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사를 좀 살려서 상황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는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5시 48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7: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8: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7: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8: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7: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177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전라도 담양에서 054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경진님 문자 잘 받았고요. 그리고 뽀누님 축하해 주세요. 집에서 놀고 있는 동생을 저희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추석 끝나고 출근합니다. 2633님. 그리고 9852님, 콩디님 아이가 시력이 나빠서 TV를 멀리하고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라디오가 뭐냐며 신기해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줘요. 최하님. 이라고요. 우리 하림님 지금 하람님 듣고 계실까요? 우리 하람 친구 반가워요. 라디오를 또 모르고 자랐으면 모를 수 있죠. 9852님 그래도 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동안은 또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2165님 라라랜드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언니한테 비즈팔찌 두 개를 부탁드렸는데 언니가 보내주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아, 안 와. 우리 2165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그중에 2165님께 없었을까? 없었으면 제가 조금 게으름을 폈어요. 금방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5님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7612님도 보내주셨고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186님도 좋은 방송 다 듣고 일터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본디 저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반가워요. 6951님 반갑습니다. 라디오 켜는 순간 오후가 더 설레고 라라라 흥얼거리다 보면 피곤도 달아납니다. 랜덤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마다 추억이 파고드는 드디어 오후 4시 라라랜드로 이렇게 사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라랜드와 함께 행복 충전 완료되었다고 8933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사행시입니다. 우리 8933님에게 커피 선물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이비의 바본가 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내일 다시 4시에 마법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완전 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내일도 풀어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경기광주 분기점부터 사고가 있었던 산곡 분기점까지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남이천에서 모각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군지암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 16km 구간 평소보다 많이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안성분기점에서 남사까지 밀리고요. 경부 동탄터널에서 신갈 쪽으로도 길게 답답합니다.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 있고요. 판교 4차로에서도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양재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방금 추돌 사고 나서 주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어제 콩에 올라온 사연을 보고 뜨끔했습니다. 슬디 집 나왔나요? 가방 넘치겠어요. 대체 뭐가 들은 겁니까? 아휴, 이렇게 가방 정리를 안 하고 다닌 거 들통이 났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뭘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제 가방에 뭐가 들었냐면 일단 이렇게 휴지가 들어있어요. 제가 비염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한 통을 통째로 들고 다니고요. 또 우리 일기씨 엔지니어 후배가 선물해준 이어폰도 있고 옆방이죠. 이금희 아나운서가 DJ 된 거 축하한다며 선물해준 립글로즈. 그리고 어제 먹은 과자 한 가득 정도 들어있습니다. 제 가방 이렇게 공개했으니까 여러분의 가방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걸까?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닌다. 저는 이런 것까지 들어있다. 뭐가 있으세요?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9월 17일 목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폴킴의 있잖아 듣고 왔습니다. 차은홍님이요. 슬디 오늘도 출첵합니다. 제 가방에는 작은 가위가 들어있어요. 제가 삼각형 커피우유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자르기 위한 가위예요 하셨습니다. 어머 멋있습니다 은홍님. 삼각우유 그거 저도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디 좋은 데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주말에 목욕탕 갔다 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거 하나씩 엄마가 사주셨는데 빨대 꽂아서 쪽쪽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서영우님은요. 제 가방엔 미니 폼롤러가 들어있어요 하셨습니다. 그 폼롤러는 요가할 때 그 쓰는 그건가요? 요가 선생님이신가? 와 혈자리를 풀어주는 용인 것 같은데 와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희숙님은 저는 이어폰이요. 해피타임 들으면서 집에 갑니다. 지하철역으로 고고고 이어폰, 물티슈, 꼬마 선풍기 필수 더위 타서요 후후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시간대 퇴근길, 대중교통, 심지어 겨울에도 너무 덥고 힘들 때 있잖아요. 선풍기로 수시로 피부 지키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2318님은 퇴근길에 장 봐서 집 가려고 딸기가 그려진 장바구니가 있고요. 배고플 때 먹을 초코 과자가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우 귀여우셔라. 학창시절 때 항상 제 그 서랍? 그 있잖아요. 책상 서랍에는 초코 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분필로 뭐 적으시면 얼른 입에다가 넣고 녹여서 먹고 또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한 달 안에 막 3kg도 찌고 막 그랬던 행복한 기억이 있네요. 윤경님은 저도 비염 여행용 휴지 없으면 불안해서 못 다녀요. 옛날에는요. 작은 손톱깎이 일회용 밴드까지 다 들고 다녔었네요 하셨습니다. 비염이시구나. 그러니까요. 저는 심지어 결혼식 입장할 때도 코를 풀어야 되니까 드레스 사이사이에다가 이 티슈를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막 입장하면서도 한번 풀고 다시 넣어놓고 막 그랬습니다. 손톱 깎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열쇠고리 손톱 깎기가 있잖아요. 그거 해두면 항상 뭐 손톱 조금 나갔을 때도 수시로 깎고 그렇는데 한번 이것도 찾아서 가방에다 걸고 싶은 욕심이 생기네요. 또 이렇게 내 가방이 뭐였는지 보여주고 나니까 한결 더 친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고 자주자주 참여해 주시고 출석 체크도 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0: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가방, 주머니에 든 물건 계속 보내주셔도 좋고요. 어디에서 듣고 있다, 오늘도 왔다, 출석 체크도 기다릴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저랑 친구하고 싶은데 말 못 건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저희 서비스는 커피 쿠폰이에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1653님의 신청곡이에요. 10cm의 아메리카노.

10cm 아메리카노 듣고 왔습니다.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드릴게요. 세미님이 안녕하세요 슬기님 출첵합니다. 제 가방에는 먹는 상비약을 가지고 다녀요.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요. 앞으로 매일 출첵할게요. 기억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세미님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을 먼저 챙기게 되네요. 어디 갈 때. 예전에는 특히나 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바로 잘 수 있을 정도로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커피처럼 일정 시간 이후에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늦게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막 자면서 떼구르르 구르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짜잔 소화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516님은요. 제 가방 속엔 효자손이요. 나이 드니 시도 때도 없이 등이 가려워서 우프네요 하셨습니다. 그럼 야외에서도 막 꺼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것도 꽤 길이가 있어서 튀어나오진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누군가 가방에 이렇게 효자손 머리가 보이면 5216님이라고 생각해야지 싶네요. 그리고 6253님은 슬디 전 출퇴근용 가방이 따로 있어요. 다른 건 비슷할 텐데 제 가방엔 눈썹 그리는 아이브로우가 들어있어요. 정신없이 나오다 보면 눈썹 안 그리고 나오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흐흐 하셨습니다. 그쵸. 그 말 뭔지 알아요. 눈썹만 잘 있어도 입술색만 잘 있어도 조금은 부끄러움이 덜한 느낌? 우리 이 정도는 앞으로도 지키자고요. 1676님은 여긴 자동차 정비소예요. 추석 앞두고 점검하시는 분들 많아서 늦게까지 일할 것 같아요. 해피타임 크게 틀어놓으니 좋습니다 하셨습니다. 맞아요. 먼 거리 가려면 타이어도 한번 점검하는 게 좋고 엔진오일도 보고 그 다음에 와이퍼도 한 번씩 갈아주면 좋더라고요. 오늘 손님 많아서요. 매출 좋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시 15분 지나고 있고요. 이슬기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재채기 뉴스 만나봐야겠죠? 이슬기 앵커.

여성은 발라드, 소녀들은 댄스 그룹이라는 흥행 공식을 깨고 여성이 소수인 록커계에 주목받는 신인이 등장했습니다. 작달막한 키에 빼빼 마른 체격, 하지만 빨랫줄처럼 뻗어나가는 시원스러운 창법, 바로 박기영이 그 주인공입니다. 완급을 조절해 통통 튀듯 가볍게 부르거나 폭발하듯 거칠게 쏟아내는 카멜레온 보컬이 돋보입니다. 이 집의 머리곡 시작이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 기세를 몰아 발표한 후속곡 마지막 아치도 연속 히트를 기록, 인기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상 1999년 10월 재치기 뉴스였습니다. KBS 1집의 실패 후 절치부심하여 발표한 2집이 대박이 터지면서 대중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렁찬 성량, 맑은 음색, 시원시원한 굼, 노래 정말 잘하는 가수죠. 박기영의 마지막 아치!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정답 기다리면서 힌트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SES의 너를 사랑해.

SES의 너를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오늘 재채기 뉴스 퀴즈 박기영의 마지막 에치! 정답은요.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조규만 씨가 만든 곡으로 노래에서 숨쉴 데가 없어서 라이브가 걱정됐던 노래라고 하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뛰어난 라이브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박기영 씨가 몇 해 전부터는 성악가로서의 무대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성악가 박기영 씨도 참 좋아합니다. 7679님은요. 사랑이요.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아들이 절 보며 밥 달라고 하네요. 에유 하트 하트 하트 해피타임 사랑이요 하셨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엄마 밥이 맛있는 걸 어쩌죠? 후딱 차려주고요. 또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흡족해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응성님도 정답 맞춰주셨어요. 사랑 처음 들어요. 잘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럼요.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신 거니까 제가 바로 뽑았습니다. 대신 자주자주 오시기에요. 그리고 홍지수님은요. 사랑이요. 영어로는 러브, 주댐무, 워하이니, 햄버거 주시면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전 또 뭐 스페인어 전공자니까 떼께로 이것까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도영님은 사랑이요. 결혼 20년 차가 되니 TV에서 연인이 사랑해 라고 해도 오글거리네요. 연애할 땐 하루 몇 번씩 했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와요. 밥 줘. 이게 제일 맞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사랑해 이런 말 참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결혼 기념일에 편지에 사랑해 라는 말 자체도 막 쓰기가 참 부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주 표현하는 게 좋긴 하겠죠. 박민경님은 정답 사랑이요. 슬디 박경님의 마지막 사랑으로 고등학교 합창부 동아리 들어갈 때 이 노래 부르고 합격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박경님의 블루스카이 시작 등등 좋은 노래가 많죠 하셨습니다. 민경님은 노래 실력이 꽤 대단하신 분 같은데요. 이 노래로 합격을 하셨다니. 이 노래 들으면 예전 기억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잠시만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소개된 분들 포함해서 10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해피타임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과 연락처 11자리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 재채기 뉴스의 정답이었던 이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

재채기 뉴스 정답곡이었죠. 박경의 마지막 사랑 들려드렸습니다. 신디님이 사랑이 뭔가요? 전 지금 남편과 말다툼하고 화 삭히러 산책 나왔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일단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대화가 안 통하고 나랑 너무 다르고 이 사람과는 평생은 같이 못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화는 좀 삭히시고 음악 들으면서 조금씩 기분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디님 힘내세요. 그리고 0321님은요 회사 동료와 카풀하며 퇴근하고 있어요. 해피타임 소개해주고 같이 듣고 있는데 슬디 재채기 소리가 귀엽다네요. 해피타임 청취자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0321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네요. 제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뭐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한 분 더 모시고 와주니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 스티커 있다면 많이 붙여드리고 그런 마음입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실시간 신청곡 전해드리는 내 얘기를 들려줘로 함께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경북 영천이고요. 걷기 운동하며 들어요라고 박태권님이 사연 보내주시면서 콜라의 첫사랑 신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오랜만인데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해피타임 가족들의 이야기에 듣고 싶은 노래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내 얘기 들려줘. 5916님 안녕하세요 슬디. 처음으로 문자 보내봐요. 회사 퇴근해서 집으로 출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라디오 켜는 것부터 시작인데 편안한 음성에 마음 편안해지는 음악들까지 너무 좋아요. 오래오래 이 편안함 함께 할 수 있기를요. 그리고 1323님은 슬디 목소리에는 꿀이 들어있나 봐요. 왜 이렇게 달아요? 신청곡은 박진영의 허니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제가 사실 오늘 너무 피곤한가 봐요. 자꾸 뭔가 꿈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발음도 꼬이고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런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안 보고 칭찬만 해주시는 분들,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제가 함께하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에너지 또 끌어올리겠습니다. 달콤한 분들과 함께하는 이 노래 더 듣고 싶어지네요. 신청곡이죠? 박진영의 허니.
1: 허니.

박진영의 허니 듣고 왔습니다. 이민영님이 슬디 5일장 가보셨나요? 저는 추석 앞이라 5일장 다녀왔어요. 우선 더덕이랑 쪽파, 표고버섯 사왔고요. 생선은 산지 직속으로 택배 주문했습니다. 전이랑 꼬지는 다음 주에 하려고요. 슬디는 명절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셨습니다. 어우,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저는 물론 5일장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양평에서도 열리고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뭐 일단 저는 명절 준비를 하고는 있어요. 이번에는 LA 갈비를 좀 해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이걸 안 한 거예요. 예전에 분명 맛있게 했었는데 혹시 맛없을까봐 예비로 한번 해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그 레시피로 똑같이 해가려고 하나 주문을 미리 해놨습니다. 지금 집 앞에 도착했다고 하던데 가서 얼른 해봐야죠. 제발 맛있기를. 재우님은요, 방아쇠 수지 때문에 퇴근하고 병원 가요. 덕분에 요즘 제 가방에는 손가락에 붙이는 파스, 물티슈, 그리고 점심 도시락이 들어있네요. 슬기 목소리 들으면 질퇴합니다. 이한철의 슈퍼스타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방아쇠 수지를 찾아보니까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네요. 근데 우리가 막상 불편해보면 알아요.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일할 때부터 밥 먹을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손도 짚게 되잖아요. 그만큼 참 어려운 순간들 많을 텐데 얼른 잘 낫고 회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한철의 슈퍼스타 듣고 왔습니다. 신은주님, 남편이 김치찌개를 끓여보겠다고 하길래 한번 맡겨봤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용기로 도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켜보려고요. 근데 이러다가 오늘 저녁 맨밥만 먹는 건 아니겠죠? 크크크 하셨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일요일엔 내가 요리사라면서 볶음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리를 처음 해보니까 센티미터를 재가면서 채소를 자르더라고요.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다시는 안 하려고, 그게 의문이에요. 은주님도요, 오늘 좀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김은 좀 준비하시길요. 화이팅! 천명선님은 평소엔 식구들 저녁밥 차리며 애들 씻기고 정신없을 시간인데 오늘은 누워서 편하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친정 왔거든요. 애들 셋 할머니 밥 거하게 먹고 마당에서 삼촌이랑 뛰어놀고 있네요. 조금 쉬다가 7시에 엄마랑 공원 걸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저는요, 친정 가는 걸 친정 플러스 바캉스라고 해서 친캉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 삼촌이나 이모까지 있으면 이거 뭐 최고죠. 오늘요, 쇼파에서 절대 일어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만 일어나기. 4284님이 저녁 준비하고 잠시 쉬면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We zero. So hot, zero, zero.
5: We zero.
4: 과식에도 zero, zero.
5: We zero.
4: 체했을 때도 zero, zero.
5: We zero.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zero, zero.
5: We zero.
6: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We zero.
7: 이양약품.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11: 사업성공
12: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4: 우리 아이 락토핏.
13: 바쁜 하루를 보내는
14: 어른들도 락토핏.
1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4: 우리 모두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5: 건강기능식품.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6시 53분을 지내고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는요. 8285님의 신청곡이에요. 써니힐의 두근두근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일산 방향, 부람산 요금소에서 사패산 터널까지 정체고요.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에서 송내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후 존엄분기점에서 수암터널, 그리고 하기분기점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 거봉포도휴게소 부근에서 3km 구간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또 경부동탄터널에서 신갈 쪽으로 길게 밀리고요. 기흥동탄 2, 3차로에선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판교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정체가 계속되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은 수서와 탄천일교 사이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탄천 나들목 이전부터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한세트는 티 싸게.
1: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2: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진,
3: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2: 가족이란 뭘까요?
3: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2: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3: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2: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3: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이슬기의 해피타임 2부 첫 곡으로 1333님의 신청곡 쿨의 너이길 원했던 이유 들려드렸습니다. 이동규님이 이 노래는 뭘까요? 처음 듣는 노래예요 하셨어요. 저도 목소리는 익숙한데 이 노래 뭐였지? 하고 찾아보니까 쿨의 1집 앨범 타이틀 곡이었네요. 권민웅님이 오늘도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슬디님 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다고요. 저 일찍 퇴근시키시면 안 됩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현씨님은 슬디 저녁 먹고 남편이랑 식물원 산책하면서 보라로 어머 두근두근 슬디님 생방이시네요. 반가 반가요 하셨습니다. 집하고 식물원이 가까이 있나 봐요. 왠지 피톤치드 가득해서 건강해질 것 같고 귀는 음악으로 즐겁고 진짜 연씨님 해피타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선곡 바통터치가 이어지는 쭉쭉쭉 함께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다짐과 계획을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노래 받고 노래 던지고 이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이어주세요.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노래 들어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노래 장르도 선곡 이유도 제한이 없는 시간입니다. 그저 느낌대로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보내주세요. 누구나 어떤 노래든 환영입니다. 쭉쭉쭉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선곡 채택되시면 마트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선곡 릴레이 첫 번째 곡은 이겁니다. 2011님의 신청곡이에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이 뒤를 이어주세요.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요즘 명절 앞이라 너무 일이 많고 힘들어요. 이런 날 퇴근하고 소주 한 잔 하고 싶네요 하셨어요. 이상하게 저도 오늘 소맥 한 잔이 생각납니다. 저 기가 막히게 잘 타는데. 이 노래 뒤를 이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은주님, 저는 소주 마실 때 가득 안 따라 마시고 반 조금 넘게 따라 마셔요. 투투 1과 2분의 1. 은주님, 넘길 때 잔디만 깔지 않으시면 돼요. 쭉쭉쭉 계속 이어갑니다. 문자

신영선님, 장범준 노래방에서 우리 소주 마시고 이찬우 노래방 가야겠죠? 슬디, 저는 잔 다 털었어요. 원샷 마음에 듭니다. 노래방 당연히 가야죠. 노래는 영선님이, 탬버리는 내가 찜. 이 노래 받아서 다음에 뭐 들을까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박준희님, 노래방 끝날 땐 항상 부르는 노래 이젠 안녕 공이로비 하셨습니다. 왜 가는 호프집에서도 영업시간 끝나면 이 노래 흘러나오는데 바로 이어집니다. 아, 해피타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

015B의 이젠 안녕 들려드렸어요. 장천용님이 안 마시려고 했는데 슬디 여기 맥주 한 병 부탁드려요. 돈은 내일 드릴게요 하셨습니다. 제가 이젠 안녕 틀어드렸잖아요. 영업 끝났다는 의미니까 더 이상 주문 받지 않고요. 외상도 안 받습니다. 매일 출첵하시면 생각해 볼게요. 천용님. 소영님은 노래방 한번 댕겨오면 친구 되는겨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그니까요. 회식 때 막 어깨동무하고 열창하고 내일부터 우리는 그냥 언니 동생이다 했는데 다음날 회사에서 만나면 잘 들어가셨죠? 어제? 안녕하세요. 부장님 잘 들어가셨죠? 하게 되잖아요. 4489님은 이 시간은 근심 걱정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어 좋아요. 슬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센스에 제가 너무 놀랍니다. 퀄리티가 무엇인가요? 노래방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의 노래방 애창곡은 뭘까? 한번 문자로 받아볼게요. 일단 저는요. 90년대, 2000년대 노래도 참 좋아하지만 또 트로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가면 무조건 박주희의 자기야. 자기야

여러분의 애창곡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잠시 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 함께 나누는 앞만 보고 산다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번호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7564님이 신청하신 곡이 있어서 들려드릴게요. 어떤 곡이었죠? 나비의 집에 안 갈래 이 곡 듣고 올게요. 애창곡 보내주세요.

어제를 망쳤다고요? 오늘 하루를 다 날려버렸다고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앞만 보고 산다.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사는 여자, 오직 내일 떠오를 태양만 생각하는 여자 이슬기예요. 후회는 털어내고요, 다가올 내일의 기대를 걸어보는 시간, 해피타임 가족들의 내일 이야기 만나볼까요? 2884님, 내일은 이웃들에게 드릴 추석 선물을 사러 마트에 갔다 올 계획이에요. 앞집 아주머니가 급할 때 아이들도 봐주시고, 경비 아저씨가 차도 빼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작은 선물과 손편지로 전하려고요 하셨어요. 와, 2884님 덕분에 옛날 동네 생각이 났어요. 내 집 일도 옆집 일도 그냥 다 같이 그냥 하던 그런 때 말이죠. 특히나 손편지 받으시면요 얼마나 좋아하실까. 훈훈함이 온 동네에 퍼질 것 같습니다. 따뜻합니다. 2945님은요 오해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친구에게 용기 내서 먼저 연락을 했는데 친구가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해주네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2년이 넘도록 손만 끓이고 있었던 저희 너무 한심하죠? 이제 자주 연락하고 지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친구는 진짜 별일 아닌 걸로도 싸우기도 하고 또 별일 아닌 걸로도 화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쌓았던 정이 있기에, 그 따뜻한 마음이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동안의 공백을 더 꼼꼼히, 더 빡빡하게 채워서 가시면 되겠네요. 냥냥펀치님은요, 오랜만에 냉장고 청소를 했더니 냉동실에 100만 년은 된 것 같이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정체 모를 것들이 엄청 나왔어요.

나라고 추어탕 얼려놓은 걸 제가 아직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지만 엄마가 오실 때까지는 비워야겠습니다. 한유빈님은요, 슬디 드디어 우리끼리 소녀시대 전성기를 누리던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 40대가 됐는데 이제서야 친구들이랑 가게 됐네요. 네, 새벽기 비행기로 저는 인천, 또 친구들은 부산에서 출발해요. 야호 하셨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부럽다. 저도 친구들 만나면 얘기해요. 야, 우리 빨리 애 키우고 여행 다 같이 가자. 다들 좋다고 하는데 또 친구 한 명이 임신을 했습니다. 둘째 막내 조카는 6개월이고요. 저희는 앞으로 10년은 더 남은 것 같네요. 재밌게 즐겁게 잘 다녀오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앞만 보고 달려요.

김태원님의 신청곡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왔습니다. 애창곡 소개해 주신 사연들이 도착했습니다. 저 이렇게 말이 이렇죠? 일단 4999님이 저는 방실이 차차요. 아주 신나요. 정혜영님은 쿨의 All For You가 애창곡인데 혼자서 남자 여자 파트 다 부르느라 바쁘다는 사실 해주셨습니다. 8577님은 버즈 남자를 몰라 제 애창곡이고요. 지금 와이프가 이 노래에 반해서 저와 결혼을. 선아님은 저는 일단 분위기 띄우려고 나라라 슈퍼보드의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이거 먼저 부른다고. 어머, 이게 노래방에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7114님은요. 저는 모든 장르를 다 불러요. 샤이니의 그대를 사랑해, 조재재 모르시나요? 홍진영의 눈물빛 일단 예약부터 고고합니다. 저는 사실 노래를 부르는 걸 안 좋아하고 춤만 추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도 똑같은 끼리끼리잖아요. 똑같이 춤만 춰요. 그래서 항상 보컬이 필요했는데 7113님 콜? 연정님도요. 저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이요. 3800 번호도 외운답니다 하셨습니다. 연정님도 탔나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은 쉬즈곤, 뭐 티얼스 이런 거 부르시는 분들이 도전하는 곡인데 보컬 제안 어떠신가요? 저희 노래방 팀. 이 중에서 이연정님의 애창곡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8577님의 애창곡 버즈의 남자를 몰라 두 곡 듣겠습니다. 두 분 노래 나가는 동안 열창 화이팅!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슬기 해피타임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연정님이 중3 딸이 엄마 노래방 가고 싶으면 말을 해 라고 웃고 가요. 아마도 연정님 열창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요. 오늘 끝곡은 김나연 씨의 신청곡 악뮤의 라면인 건가 이고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습니다.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창녕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부근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진천터널 부근에선 대형 화물차에 불이 붙은 사고가 나서 2차로와 갓길 막혀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동수원에서 북수원 그리고 분자분기점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밀리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서안성 부근에서 안성 분기점 쪽으로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제천 방향은 송탄에서 안성 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분기점에서 남사 또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판교에서 밀리고요. 다시 양재에서 반포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아인슈타인이 그랬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표현이 꽤 거칠고 매섭지만 그가 무엇을 꼬집으려 했는지는 알 것 같죠? 우리는 늘 조금 더 나은 내일과 조금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요. 정작 발을 딛고 있는 일상에서는 어제 걸었던 그 길을 그대로 걷고 어제 했던 똑같은 걱정을 되풀이하며 익숙한 관성 속에 매이곤 합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슬쩍 끼워 넣어보는 것,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쌓여 어제와는 다른 내일을 열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보던 익숙한 풍경에 작은 그림 하나 덧그려 보시죠.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자미로콰이 캔드 힛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9월 17일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그냥 좀 더 잘 살고 싶고 돈도 알아서 굴러 들어왔으면 싶고 예, 별 노력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예,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고 결과는 늘 달라지길 바라죠. 예. 근데 과정은 그대로 둬요. 그렇죠? 예. 이거를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어? 변하지 않나? 그 과정은 같아도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그냥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기대를 하지 마시고 예. 과정을 좀 바꿔보시죠. 예.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아, 예. 뭐 억지 좀 부리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쯤은 뭐 그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뭐 매번 그러진 않지만 아, 매번 그런 분들도 있고요. 예,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예, 뜻밖의 행운이 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와도 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내일에도 그런 요행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상진 씨, 아, 저 너무 찔렸어요. 이번 주 주말에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수는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신병 초기 증상이었군요. 반성하겠습니다. 근데 아, 노는 것도 잘하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식이 있어요. 뭐 계속 그 열심히 공부한다고 시간만 들인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뭐 그간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예, 남은 또 일주일은 며칠은 또 이렇게 쉬시면서 하셔도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날로그님, 아 뭔가 아인슈타인에게 지적질 받은 느낌은 뭐죠? 늘 같은 패턴으로 보내면서 왜 난 발전이 없을까 되내는데 결국 새로운 과정이 필요했던 거네요. 예. 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뭐 더 나은 뭐 그런 것보다는 뭔가 바뀌길 바라는 거, 예, 다른 거를 원하면서 과정은 그대로 두는 거, 예, 요거를 얘기한 거죠. 예. 뭐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꼭 그것만 이렇게 지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성준 씨, 하루 종일 강의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계절의 정취도 느끼지 못한 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시간을 좀 내보시죠. 예. 주말에는 시간을 좀 내보세요. 뭐 평일에도 마음만 먹으면 잠깐이라도 뭐 5분 10분이라도 이렇게 하늘 올려다볼 여유는 있으실 겁니다. 배미라 씨, 미운털이 박혔나 위로 격려받고 싶어서 문자로 올려도 너무너무 소개가 안 되니까 자존심 상해서 다 포기하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나와서 로그인했습니다. 예. 배미라 씨가 저한테 미운 털이 박힐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요. 그리고 화를 내실 수도 있으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제가 성함도 기억이 나고요. 아마 안 들으셨을 확률이 더 커요. 예, 미운 털 박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 선물 중에서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면은 좀 활짝 피실라나? 예, 문자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수현 씨, 광경과 풍경의 차이 때문에 혼자 웃다가 인사드립니다. 가끔 버벅거려도 매력 있으십니다. 광경은 이성적 뉴스에서 쓰는 말 같고, 풍경은 감성적 오프닝에서 쓰는 말 같네요. 아, 그래요? 그런가? 자, 목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생방 보라 함께합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햄버거 세트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5: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4: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5: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통산.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로비 윌리엄스 Supreme 들었습니다. 조은영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사연 보내요. 남편과 중국 여행 왔어요. 일정 마치고 쉬면서 들은 밥 들으니 너무 좋네요. 아, 중국 어디 가셨습니까? 중국 워낙 넓어서 예 여행지도 진짜 많죠.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예, 지난주 책 선물에 이어서 가을맞이 선물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입니다. 넷킹콜의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4LP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1940년대 데뷔 시절부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60년대 마지막 레코딩까지 넷킹콜의 음악 생애가 담긴 67곡이 넉 장의 LP에 담겨 있습니다. 자, LP 넉 장이 다 다른 농도의 보라색으로 제작이 돼서 예,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딱 500세트만 제작된 그 넘버링 한정판이라 소장 가치까지 갖춘 앨범입니다. 드림팝 인별그램에서 실물 사진 보실 수 있고요. 내일까지 5분 추첨하겠습니다. 샵 1061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454님, 최근에 드림팝을 알게 되어 이어폰으로 듣다가 요즘은 집안에 그냥 틀어놓거든요. 오늘은 바빠서 깜빡할 뻔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8시 됐다면서 드림팝 틀어달라고 하네요. 저희 아들은 또래에 비해 팝을 좋아하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때가 비 오는 밤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스 파크와 실외기에 떨어지는 빗소리 함께 들으며 잠들 때라는 제 아들이지만 꽤 멋있는 녀석이에요. 예, 오늘 아들이 좋아하는 펀의 위아영 신청해봅니다. 이 실화임? 진짜로요? 진짜로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스 파크를 들으며 빗방울 소리를 듣는 이거 4454님이 주입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라면 뭐 와우 야 이 감성 어쩔 에? 야 햄버거 쿠폰이 막 들썩들썩 거리네요.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드님이랑 같이 드세요. 어우 멋집니다. 이름을 좀 써주시지. 자 오늘은 예, 펀의 위아영 듣고요. 루카스 그레이엄입니다. Seven Years.

4454님이 신청하신 펀의 We Are Young 그리고 루커스 그레이엄 Seven Years 였습니다. 오스의 이경준 씨가 예, 오셨습니다. 눈앞에서 뭐 방방 뛰고 뛰실 정도인가?

무량하다고 하셨는데. 예, 아이고. 집에 안 가신다고요? 예, 가시게 될걸요? 피곤하셔서. 아, 야. 손이 떨려서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예,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다고 하신다고. 아, 힘든 일이 많으셨구나. 예, 예, 힘이 막 난다고 하셔. 아유, 다행입니다. 예. 또, 예, 같이, 뭐, 친구분들이세요? 친구분들이세요? 아, 세 분이서 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어, 그러시군요. 예. 근데 마치 혼자 오신 것처럼 행동하시는. 두 분. 예. 제가, 저기, 오시면은 항상, 예, 쿠폰을 드리거든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예, 문자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장 보내드릴게요. 예, 친구분들 두 분 오셨으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바람이 좀 찬데, 밤에는. 예, 아무튼, 예, 들으시다가 좀 피곤하시거나, 예, 너무 추우시면 가셔도 됩니다. 언제든. 예, 저 시크하니까요. 예. 자, 코다 라인, 하이 홉스.

The Walters I Love You So 들었습니다. 0923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밤입니다. 생방 보라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제주의 최민남님, 전국 노래자랑 예심 나가셨구나. KBS 전국 노래자랑 제주 서귀포시 편에서 서귀포시 편 예심에서 똑 떨어졌어요. 한다고 했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파르르 떨었어요. 저는 그냥 동네 노래자랑이 딱인가 봐요. 약간 그 저기 연예 인기가 좀 있는데, 예, 이게 무대 체질이거든요. 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고, 그리고 노래도 꽤 네,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들어보진 않았지만 꿈이 약간 그쪽 아니었나요? 예, 근데 또 이게 맞아요. 이게 또 무대에 서는 거랑은 예, 차원이 또 떨 수 있어요. 떨 수 있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떠셨을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네. 이현주 씨가 저 자랑하려고요. 조만간 KBS 전국구 방송 탈 수도 있어요.

듣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일에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그 목소리에 홀려 KBS에 개인정보 넘기고 회원이 됐네요. 회원 가입한 기념으로 신청곡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노보아모르의 킴미 신청하셨고요. 사샤 알렉스론 올더까지 듣죠.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영어 퀴즈입니다. What are you doing? 우리말로 뭐해?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Where are you? 이 문장은 무슨 뜻일까요? 힌트 안드레아스 가발리의 홀라팔루를 들으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이러죠.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어디야, 2번 얼마야, 3번 언제야.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2: 이영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안드레아스 가발리의 홀라팔루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어디야입니다. 홍영미 씨가 위일청 씨가 부른 줄 서울 패밀리 그렇기나 약간 음색이 좀 있어요. 박성호 씨 DJ님의 무성의한 듯한 퀴즈 보기 멘트 덕분에 항상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선물 받으실 분 명단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오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 있다면 제보 부탁드릴게요.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페리스 콤보 바흐 에스파스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곳곳으로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먼저 경부선 부산 쪽인데요. 황간터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칠곡분기점에서도 4차로와 갓길에 걸쳐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까지 아직 더디게 지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꾸준히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요금소까지 밀리고요. 경기 서쪽 서운 분기점 부근으로는 양방향 모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는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요. 여파로 증평나들목 부근 2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 3터널 부근인데요.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안은지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0: 예,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들었습니다. 3114님이 신청하셨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게요, 가을이잖아요. 센치해지고 음악도 더 많이 듣고 싶고요. 그래서 신청해봅니다. 딱 어울렸습니다. 백수아씨, 저는 지금 제주도입니다. 똑같은 일상 속에 제주도 출장이라는 기쁜 소식에 좀 리프레쉬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손을 들어 제가 간다고 저 좀 보내주라고 했건만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어두워지기 전까지 자유가 없네요. 어두운 제주는 무서워서 그냥 숙소에 들어와 꿈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란 말에 제 기대가 컸나 봐요. 뭔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어둑어둑일 때까지 일을 시키고 말이야. 다들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딴 분들은? 근데 백수아 씨만 모르고 계셨어. 아,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좀 일찍 일어나셔서 혹시 뭐 내일도 일정이 있으시면 뭐 그 수밖에 없죠 뭐. 예. 오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면 새벽에 일어나셔서 뭐 예, 바닷가 좀 거닐시고 뭐 예. 아, 참 이런 일이 있구나. 다들 막 그러죠. 제주 아니면 뭐 부산 출장 갈 사람 뭐 이렇게 저요 그러다. 예. 아, 백수아 씨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이니 씨, 회사에서 미리 추석 선물 세트를 주셨는데요. 또 설날 때 주셨던 식용유 세트네요. 예, 아직도 집에 남아 있는데 말이죠. 좀 아쉬웠어요. 예. 그러게. 저기 좀 튀김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 댁에서 튀김하면은 예, 아니면 뭐 호떡을 좀 구우시거나 그러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식용유가. 예, 아니 저는 집에서 그 호떡을 해 먹으면 한 식용유가 거의 큰 통에 한 3분의 1이 나가요. 예, 진짜 기름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이렇게 약간 굽는, 아니 뭐라 그래야 돼, 약간 튀기는 것처럼 하거든요. 예, 그래야 좀 맛있어. 아이고, 예. 또 식용유 세트. 3521님, 대학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도 안 하고 터미널에 마중을 나갔거든요. 아들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들! 하고 반갑게 불렀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심드렁한 게 이네요. 그래도 아들 얼굴 직접 보니 좋아요. 네. 뭘 기대하신 거지? 아니 평소 때 아드님을 예, 보셨으면 뭐 글쎄요, 대학 간다고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저기 부모님들이 이게 서프라이즈 한다고 이렇게 막 하시면 이게 성인이 돼도 좀 약간 창피할 때가 있어요. 예. 아마 그래서 아, 애쓰셨습니다. 3521님, 윤이니 씨한테도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시작했습니다. 생방 보라고요. 듣고 싶은 밥송,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디자인, 품질, 가격, 현수막도 판촉물도
1: 실사박사 실사박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12: 갑자기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팟.

밥 웰치 에보니 아이스 들었습니다. 212군님 오늘 월급 받은 거 내일 퇴근 후에 쓰고 놀러 가요. 예, 다 써버릴 거예요. 근데 내일 저녁 메뉴를 아직 못 정했어요. 혼자 먹기 좋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이 월급 다 쓰시는 이 플렉스, 와 대단하시다. 예. 쓰실 돈이 남아 있는 게 어디예요? 다 안 남아 있잖아요. 그냥 싹. 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야, 얼마나 쓰실 돈이 많으시면 다 써버릴 거예요. 글쎄요, 내일 저녁, 야 금요일 저녁에는 뭘 드셔도 다 좋지 않나요? 에? 혼자 먹기 좋은 음식, 예, 여러분이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딱 생각이 나는 게 없네요. 이소형 씨, 제가 드디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한라산 등반했습니다. 근데 초보자도 쉽다는 영실 코스는 백록담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초보자도 쉽다는 거 다 뻥이었어요. 예, 왕복 혼자 6시간을 아침에 초코과자 하나 먹고 성공했습니다. 레드카펫 깔아준대도 다시는 안 가요. 예, 저는 한 십몇 년 전인가, 예, 그래도 백록담을 봤어요. 예, 날씨가 정말 좋았거든요. 제 기분이, 생각보다 백록담이 너무 커서 놀랐어요. 예, 저는. 예, 와, 그러셨구나. 예, 많이 쓰셨습니다, 이소영 씨. 예, 이소영 씨한테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씨, 고3 수험생 그리고 부모님들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저도 떨리는 거 티 안 내려고 무심하게, 예, 소, 닭, 돼지 돌려가며 구워줍니다. 이제 그만 먹고 싶대요. 예, 테슬라 러브송도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떨리는 거 티 안 내시려고 소, 닭, 돼지 돌려가며 구워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걸 먹으면은 무슨 얘기지? 제가 문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 아무튼 좀 생각해볼게요. 노래 나가는 동안에 테슬라의 러브송 듣고요. 댐 양키스입니다. High Enough.

김유정 씨가 신청하신 테슬라의 러브송 그리고 댐 양케스 하이 인어프 들었습니다. 3640님 눈 수술하고 오늘부터 광명을 찾아서 생존 신고합니다. 잠시 회복기를 가졌었네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 드림팝도 열심히 들을게요. 50대가 되니 노안, 난시, 백내장, 슬픔 그 자체입니다. 상호님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부터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길래 오랜만에 저녁 먹으면서 들으니 이게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예, 오늘도 드림. 아, 그러셨구나. 저도, 예. 저는 시력은 진짜 계속 자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난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는데, 하, 이게 진짜 계속 안 쓰다가 이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벗어놓고 이게 안 보여도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예, 안경점에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거 저기 안 쓰시면 시력이 더 안 좋아진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유, 예, 많이 쓰셨습니다.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카테리나 가셀리의 데시 데라레 듣죠.

One day I'll fly away 들었습니다. 예. 키스 제럿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찰리 헤이든의 더블 베이스였습니다. 아, 밖에 오신 분이 박성진 씨군요. 예,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형님, 제가 형님 맞아요? 아니, 감기 걸리셨어요? 왜 마스크를 쓰셨어요? 아, 감기 걸리셨구나. 오스에서 구경 중인데 옆에 그 효정 씨 방송에는 사람이 바글바글을 한데 드림팝은 고연. 뭐 늘상 그래요. 예, 뭐 신기할 것도 없고. 예, 저 뭐 제가 아이돌은 아니니까요. 예, 혼자 아까부터 와 계셨는데, 예, 잘생기셨는데 지쳐 보이시네요. 예, 이 시간 되면 항상 그래요. 볼터치라도 좀 할까요, 여기? 감사합니다. 자, 박성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아이고, 늦게 오셔가지고. 자, 4개 마이 쉐로나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저기 요거는 킵해두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57님, 아들이 올가을에 결혼합니다. 청첩장을 가져왔는데 요즘 청첩장은 다 이렇습니까? 뭔 엽서처럼 낯장이라 무게감도 없이 팔랑거리고 사진이 저 같은 노인네가 보기에는 멋쩍어서 친구들 주기가 좀 민망하네요. 제 친구들은 다들 직접 건네줘야 하는데 아들한테 싫은 내색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아내는 웃기만 하네요. 아,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요즘 딱딱한 거 잘 안 해요.

0266님이 신청하신 That Can Call Smile 들었고요. 패기리 Where Can I Go Without You 예, 들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라이브에 이어 곡 듣죠? Letter to my 13-year-old self.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어?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목요일 밤 끝곡, 제이미 칼럼의 그랜 토리노 듣죠.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사랑하기 때문에
8: KBS.
9: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노래를 들을 때 우리 뇌는 계속해서 다음에 들려올 소리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이걸 뇌과학에서는 예측 부호화라고 하는데요. 뇌가 다음에

벌어질 일을 미리 예상하고 실제로 들어온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다음 멜로디를 미리 기대하며 설렘을 느낀다고 합니다. 예상했던 가사가 정확히 흘러나올 때의 만족감, 노래를 따라 부르며 기다렸던 후렴구를 함께 터뜨릴 때까지의 짜릿함까지.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는 수백 수천 번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거라죠.

꼭 새로워야 설레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서 더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고, 수없이 반복해도 여전히 좋은 것들이 분명 있으니까요. 이 밤, 그런 익숙한 설렘 하나 함께 찾아볼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유재하의 지난 날, 9월 17일 목요일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참 어릴 때는 새로운 걸 그렇게 찾아다니고 익숙한 거를 좀 지루해하고 시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서 편하고 예측 가능하며 또 그래서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릴 땐 참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만나는 게 재밌고 새로운 모임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래된 친구, 오래된 모임, 익숙한 사람들이 더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많은 분들께 익숙한 그 기운을 전해드렸는데 저도 그 익숙함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윤서희님, 집안일 싹 끝내고 애들 간식 만들어 먹이고 이제 겨우 소파에 앉아 밤 그대 들어요. 라디오 켜놓고 가계부 쓰는 게 저의 밤 루틴이자 힐링입니다. 저한테 스트레스 안 주는 유일한 사람 유디뿐이에요. 아니, 저까지 스트레스를 드리면 어쩝니까? 어디서 숨통을 트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듣는 순간만이라도 밤그대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그 두더지 기계 있잖아요. 오락실에서 옛날에 치던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게 해드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7630님. 추석 앞두고 매일 야근이에요. 쇼핑몰 사이트 만들고 관리하는 IT 회사인데요. 연휴 전에 무려 홈페이지 3개를 동시 오픈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봐서 완전 거북목 됐어요. 밤그대 들으면서 제자리뛰기라도 좀 할까봐요. 그래요. 사람이요.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안 좋다잖아요. 그렇다고 사무실에서 누워있을 순 없으니까. 조금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시고 제자리뛰기까지는 아니어도 체조라도 가볍게 하시면 훨씬 자세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릴게요. 문자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원준이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였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213님, 저희 회사 가을 배추 심는 날이라 낮에 삽 들고 흙 골랐어요. 사장님이 회사 앞에 작게 땅을 사셨는데 각종 채소 심고 잘 키워서 직원들과 나눠 먹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올해는 배추 심고 같이 김장도 해보자고 하시네요. 직원 중에 유일하게 헬스로 다져진 제가 힘쓰는 일 다 했어요. 저 이러려고 근육 키우고 몸 만든 것 같아요. 와, 정말 특이한 회사입니다. 저는 가을 배추 심는 날 행사라 그래서 농업 그런 영농 법인인가 했거든요. 그냥 회사인데 앞에 텃밭을 사서 어디다가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또 어떤 직원들한테는 주말에 사장님이랑 등산 가는 느낌일 수도 있겠다는 같이 김장도 해보자고 하시면 휴일이나 주말에 하시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네, 회사에서 일하는 날 하루 빼서 김장하면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4213님의 근육이 이런 농업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네요. 0414님, 집 근처라기엔 조금 먼 공원까지 걷고 잠시 벤치에 앉아 쉬며 밤그대 들어요. 저는 늘 머릿속이 복잡할 땐 걷습니다. 한없이 걷다 보면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더라고요. 마음 가볍게 하는 데는 걷는 게 최고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그렇게 했나 봐요. 더 생각이 복잡할 땐 뛰시죠. 뛰면 숨차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박정수의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 보내드릴게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나는 커서 아빠 될 거야.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나의 꿈이란 발표 숙제를 받아왔다. 나 때는 과학자나 의사, 판사가 대세였는데 요즘 애들은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직업란을 많이 쓴다길래 우리 아들은 꿈이 뭐려나 궁금해서 거실로 불러다 앉혔다. 아들은 되고 싶은 게 뭐야? 말이 안 되는 것도 좋으니까 엄마한테 얘기 한번 해봐. 아들과 오랜만에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며 느낀 건 요 어린 게 나름 꿈꿔본 장래희망이 여럿 된다는 거다.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말이다. 아들의 첫 꿈은 멋진 화가였다고 한다.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지. 어느 날 학원에 가서 자기가 그동안 그려놓은 그림을 찬찬히 보다가 이 정도 실력으론 유명 화가가 될 수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꿈을 깔끔하게 접었다는 아들 말에 나 역시 동의하긴 했다. 그림은 취미를 해도 돼. 그 다음엔 또 꿈이 뭐였어? 미술학원을 끊고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태권도 사범을 꿈꿨다고 한다. 날렵하게 허공을 가르며 옆차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놀랍도록 몸이 뻣뻣해서 그 꿈도 빠르게 포기를 하셨단다. 그 다음으로 떠올린 아들의 꿈은 바로 경찰관. 제복을 입고 멋지게 범인을 잡으러 뛰어다닐 거란 말에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아들, 근데 너 밤에 무섭다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잖아. 이제 귀신 안 무서워? 할 수 있겠어? 내 말에 발발 떨며 낮에만 일하는 경찰이 되겠다 하더니 자기도 아니다 싶었는지 그 꿈 또한 백기를 들었다. 발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나 뭐하죠 엄마? 고민하던 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내뱉은 이름이 바로 아빠였다. 나 정했어. 나 커서 아빠 될 거야.
1: 뭐? 아빠랑 결혼한다고?
0: 아니, 그냥 아빠 될 거야. 아빠는 집에서 숙제도 안 하고 내가 게임하자면 같이 해주고 학교도 안 가고 자고 싶을 때 자잖아. 나도 아빠 할래.
2: 아들의 기막히고 엉뚱한 말에 같이 마주보고 한참을 웃다가 재미는 있겠다고 준비 한번 해보라 했다. 그래, 아빠가 되는 것도 참 괜찮은 꿈이긴 하지. 밖에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지칠 텐데 집에 와서 웃는 얼굴로 아들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는 자상하고 멋진 아빠가 옆에 있어서 아들도 그런 꿈을 꾸는 걸 테니 말이다. 선생님이 발표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심히 걱정되긴 하지만 아빠 같은 어른이 되고 싶다는 꿈만으로도 우리 아들 잘 크고 있구나 싶어서 엄마인 나는 마음이 놓인다. 오늘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치열하게 게임하는 중인 두 남자가 지금처럼 평생 친구처럼 살면 참 좋겠다 싶네.

한스밴드의 오락실 들으셨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어요. 아빠랑 아들이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서 게임하고 그 모습을 엄마가 에휴 하고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빠랑 아들이 밤늦도록 게임 안 끄고 놀면 지금 몇 시인데 안 자냐고 아내이자 엄마에게 같이 혼나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꿈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아들이 커서 진짜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진 아무도 모르지만 아빠처럼 자상하고 멋진 남자로 클 거란 확신은 듭니다. 그나저나 나의 꿈 발표 날은 언제예요? 잘 했는지 나중에 후기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생각이 켜진 밤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생기면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무료인 콩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5038님 신청곡입니다.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0: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이지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5038님 신청곡이었어요.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4750님 신랑도 없고 애들도 늦고 반찬하기 귀찮아서 장아찌를 종류별로 싹 꺼냈더니 10가지가 넘네요. 한 입씩만 먹어도 밥 한 그릇 다 먹을 것 같아요. 한국식 저장 요리 진짜 최고예요. 이게 또 우리 조상들의 지혜잖아요. 발효 음식, 염장 음식 이런 게 엄청 발달했죠. 그리고 그 속에 또 효소, 미생물, 유산균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너무 짜긴 한데요. 그래도 밥도둑이죠. 특히 당장 해놓은 반찬 없을 때 장아찌가 진짜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0개 넘게 장아찌를 구비하고 계신다니 4750님이 요리를 꽤 좋아하시고 반찬을 많이 해드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대단하십니다. 5820님 주차할 때 빠직 소리가 나더니 벽에 차를 긁었어요. 후진해서 들어갈 때부터 느낌이 좀 안 좋은데 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추석 보너스는 차에 다 쓰게 생겼어요. 참 희한한 게 진짜 간만에 돈이 들어오면 돈이 또 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나에게 정해진 그 일정한 돈은 정해져 있는 것인가 슬픈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5820님 다른 차 긁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냥 액땜했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0046님 수능 앞둔 고3 가르치고 퇴근하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다들 열심히 해서 원하는 학교 일지망으로 최초 합하길 바랍니다. 최초 합 최초 합격자라는 뜻입니다. 추가 합격도 좋지만 1차 합격 응원한다. 아, 최초 합을 하면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 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목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김두영님 신청곡 듣고요.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썸!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3: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M 제2라디오입니다.

Going Home 김유나의 노래 7559님 신청곡으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 마음에 남을 이야기와 노래들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오늘의 밑줄 이어집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뱅크의 가을의 전설. 뱅크는 가수 정시로를 중심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에요. 1988년 KBS 대학가요 축제로 얼굴을 날린 정시로가 오랜 준비 끝에 만든 팀입니다. 1995년 1집의 타이틀곡인 가질 수 없는 너가 크게 히트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오늘 골라온 가을의 전설은 1997년 발매된 뱅크 4집 수록곡으로 그가 직접 멜로디와 가사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미안해 하지 마. 그냥 돌아오면 돼. 네가 없는 가을은 내겐 견딜 수 없는 아픔일 뿐이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대사에 친 밑줄은요, 이 작품에서 골라봤습니다. 2000년 1월 1일에 개봉한 설경구, 문소리 주연의 영화 박하사탕. 삶을 끝내기 위해 철로 위에 선 영호가 기차의 기적 소리와 함께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갑니다. 긴 인생을 거치며 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거꾸로 따라가는 이야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외치는 주인공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저는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근데 넌 정말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공연예술학부 3학년인 유성이 기말과제로 연극을 올리기 위해 작가 수연을 만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휘몰아치는 김서애의 소설집 얼음 녹이기 중 한 구절입니다. 제가 이 세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잊혀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랑은 그렇게 게으르고 가벼운 게 아니라 훨씬 고요한 열정이에요. 충동적이고 강렬한 감정은 언제나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매력적이지만 그래서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튼튼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찾고 싶어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이친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뱅크의 가을의 전설,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신승훈의 가을빛 추억이었고요. 대사이친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YB의 박하사탕,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전인권의 돌고 돌고 돌고였어요. 책이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루시드 폴의 오 사랑, 성시경의 두 사람, 거미의 날 그만 잊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들어봐요. 5970님 신청곡 이상우의 이젠, 김혜림의 이젠 떠나가 볼까?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목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한루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유주상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라디오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학창시절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았던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 기억하세요? 가방 다 싸놨는데 길어지는 종례 시간, 결혼식장에서 밥 먹으러 갈 타이밍만 기다리게 했던 주례사. 아, 길다 길어. 우리를 지치게 했던 시간인데요. 요즘은 이런 긴 말씀을 줄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역 축제에서 내빈 축사가 사라지고 있대요. 사실 축사가 무슨 죄예요, 그쵸?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면 5분이고 10분이고 괜찮죠. 근데 문제는 축사를 하는 한 사람 빼고는 모두가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이 좀 길었을까요? 그럼 끊고 가야죠.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블랙핑크의 아주 매력 만점이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힘있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축사가 재미있을 때는 5분이면 어때요 진짜? 10분이면 어때요?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듯 하죠. 축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축사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죠? 조금 지루함을 견뎌내야 하는데 어제 개막한 동해 무릉제였대요. 올해부터 내빈 축사가 없는 무축사 개막식을 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무축사 그리고 단축 축사를 하는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드디어 올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천유진님,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이 너무 길어서 쓰러진 애들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도 교장 선생님 그 훈화 말씀은 좀 많이 졸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리고 경태님, 저희 결혼식에도 주례 선생님이 말씀이 기셨는데 뒤에서 접시에 포크 닿는 소리 들리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하는데 좀 참으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장 연설을 이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다고. 배고픈 게 급하셨던 게요. 김경태님도 이런 추억이 있으시군요. 남성미님, 손편지 주소 부탁드립니다. 손편지 쓰시게요? 저한테 보내시게? 얼마든지 알려드리죠.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편지를 열심히 꾸몄는데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가, 그렇습니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앞으로 샤샥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이쁜 우리 공주님이 꾸민 편지 저 잠시 후면 또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라라 가족들의 일상 저 콩디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커피는 맛있는 커피 좀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계신 그곳 날씨는 어떻습니까?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는 화면에서 카메라 버튼 터치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이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3: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8: 박지선님 지금 듣고 계실까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길어지면 짧아졌다 생각한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죠. 히히 하셨습니다. 일정 전에 듣는 이보님 라디오 행복한 진행되세요 하시면서 박지선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중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있으시면 언제든지 민원을 넣어주세요. 제가 바로 끊겠습니다. 콩디, 날이 선선해 풀 뽑고 마당 청소했는데 달팽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훈제오리 하려고 합니다. 맛있겠다. 훈제오리 막 이렇게 그 에어프라이어에 싹 구워갖고 기름기 딱 이렇게 빼고 상추에다가 그 뭐죠? 그거 그 장 넣고 밥 넣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4283님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누나 오늘 점심 이거 드셨어. 꼬막 맛있겠다. 꼬막 볶음밥. 볶음밥도 맛있어요. 저는 꼬막 비빔밥 참 좋아하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3933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5776님 콩디 오늘도 출첵해요. 1등 출첵도 좋지만 자주 하는 출첵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류. 5776님 옳은 이야기 보내주셨고 김옥현님 콩디 잠이 와서 죽겠네요. 잠 확 깨는 처방 부탁해요. 구문서님 콩디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멋진 하루 응원합니다. 뭐죠? 커피를 원하시는 것 같죠? 그 커피 처방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것 같죠? 우리 김옥현님, 구문서님 커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희님 콩디 머루포도 두 박스 사서 믹서기에 확 갈아서 주스로 마셨더니 눈이 번쩍 띕니다. 번쩍 띄겠다. 요즘 머루포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죠. 우리 이인희님 건강한 주스 아주 그냥 한 번에 섭취하셨네. 그리고 콩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우리 한숙경님 찾아오셨고 이상명님 이번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저 대장 같아요? 씩씩해 보이나 보다 내가. 임채영님은 안녕하세요 콩디. 오늘도 의상 힙해 보입니다. 멋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정환님은 춥지 않아요? 하시면서 제 건강을 또 걱정해주고 계신데 좋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김현우님 오프닝만으로도 집중하게 만드는 이 시가 그래? 김현우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김진아님 오늘 쉬는 날이에요. 오늘 쉬는 날이야? 함께 놀 사람도 없고 놀 사람도 없어. 놀자는 사람도 없어. 혼자서 음악 들었다가 산책도 좀 했다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진아님 제가 좀 편안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조은정님 와 애들 키우고 하느라 라디오를 정말 십몇 년 만에 듣게 됐습니다. 추억의 이번 언니의 라디오라니 저의 학창시절과 20대를 함께한 볼륨을 높여가 추억의 한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네요. 너무 반가워요 하시면서 조은정님 20여년 만에 이렇게 또 저희가 다시 만났습니다. 반가워요, 은정님. 생각날 때마다 볼륨을 높여요가 불현듯 떠오를 때마다 라라랜드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백효빈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라라랜드 애청자입니다. 퇴근할 때마다 남편과 함께 잘 듣고 있습니다. 퇴근도 같이 하시나 봐요. 처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오늘이 결혼 26주년. 그렇겠죠. 뭐가 있으셨겠죠. 결혼 26주년 되는 날이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26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복도 있었으며 아픔도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성실함으로 또 사랑으로 가정을 지켜온 당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문자가 읽어 내려갈수록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예쁜 내 새끼들 효빈이 한빈이 사랑해 하시면서 백효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사연을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백효빈님 그리고 김옥현님 구문서님 박지선님 이상명님 조은정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저 이분이 아시죠? 끼어들기 잘하는 거. 그리고 옆으로 빼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사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S501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머리가 나빠서.

사소한 고민부터 인생 이야기까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밸런스를 맞춰보는 시간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2274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 이 문자 보고 혼자서 엄청 웃었었는데 이어폰을 챙겨 나간다는 게 줄자를 가져왔네요. 나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있었습니다.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죠? 라라벨 오늘 주제 내 정신 좀 봐.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깜빡깜빡합니다. 휴대폰 들고 휴대폰 막 찾죠. 엄마 엄마 나 휴대폰 어디 갔지? 너 그 손에 든 건 뭐니? 아 불쌍. 여기 있네. 그리고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머리 위에 헤어밴드로 딱 사용했어요. 내 선글라스 어디 갔지? 온 집안 뒤지고 차 안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머리 위에 있죠. 그리고 음식 데워놓고 깜빡해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다음날 발견할 때 있으시죠? 주차장 내려가서 내 차 어딨더라? 숨바꼭질 했던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은행 비밀번호 왜 세 번 틀린 다음에야 생각이 나는 걸까요? 집 나간 정신줄, 가출한 정신줄, 내 정신 좀 봐 했던 순간 오늘 다 털어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라라벨 햄버거 쿠폰 준비해놓고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이승기 씨의 오늘 주제하고 딱이네요. 정신이 나갔었나 봐 준비했고요. H의 이전이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벨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지금 시각 4시 30분 2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아, 내 정신 좀 봐. 저 며칠 있죠? 늘 쓰는 이어폰인데 헤드셋 안 갖고 올라와서 몇 번씩 가질러 갔다 오는 정신줄이 나간 경험이 최근에 저도 있었습니다. 이선영님, 어머, 내 정신 좀 봐. 안경을 낀 채로 세수했습니다. 아, 얼굴에 닿는 순간 바로 느낀 거죠. 박유선님, 배달음식이 와서 급하게 카드 드린다는 걸 민증을 드렸습니다. 아, 나 왜 이래 하셨고. 차영숙님, 저는 집 근처 세차장으로 세차를 하러 갔는데요. 가까우니까 차 두고 걸어갔는데 이분 웃기지 않습니까? 진짜 웃긴지 안 웃긴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만 웃긴 거예요,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요. 차영숙님, 저는 집 근처 세차장으로 세차하러 갔는데요. 가까우니까 차 두고 걸어갔는데 세차하려고 보니 차가 없더라고요. 아! 와, 대박이다. 다시 읽어도 재밌어요. 이거 집에 돌아가서 이따가 잠들기 직전에 생각하면 또 한번 웃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웃김입니다. 그리고 이성님, 저는 작년 추석 때 휴게소 가서 화장실 가는 안에 깜빡하고, 어머. 화장실 가는 안에 깜빡하고 혼자 출발했다가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인희님, 내 정신 좀 봐. 출장 간다고 기차역에 제 차를 주차시켜 두고 출장 마치고 집에 올 때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차가 없어졌다고 신고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신고까지 하셨대. 일을 크게 벌리셨네. 제가 정말 정신이 나가버렸네요. 한참 뒤에 역 주차장에 주차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어머, 이인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 상자 챙겼는데 도착하니 전동 드리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왜 가지고 가신 거야? 우리 2329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1253님, 버스에서 내리는데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이 없어 저 때문에 다른 승객들이 내리지도 못하고 버스 의자 밑도 보고 근데 지갑이 제 손에 환승한다고 들고 있었네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6765님, 폼클렌징을 치약으로 착각해서 쭉 칫솔에 짜서 닦아드렸죠 하시면서 676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거품이 안 나고 벌써 딱 입안에 넣는 순간 알아채셨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야, 얼굴에 뭐 좀 바를 거 없어?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야, 얼굴에 나 뭐 바를 거 없어? 있지 하고 손에 이렇게 쭉 짜줬어요. 목까지 막 바르는 거예요. 좋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화끈거려? 근데 벌써 바르는 순간 이 수분 냄새가 아닌 거예요. 그거 봤더니 치약이야.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얼마나 미안하던지. 근데 그래도 참 성격이 좋아서 야, 이거 시원하고 좋다 이러면서 물로 닦아내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심한 정신 나간 날이 있네. 그리고 김현웅님, 마트에서 카트 밀며 휴대폰 하나가 보니 모르는 아이가 앉아있는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다행히 금방 알아채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유괴범이 될 뻔했습니다. 카트를 밀며 가다 보니까 그 휴대폰이 하나 진짜 그 아이폰이었었는데 그냥 가지고 갈 뻔했다라는 그런 내용 맞죠? 김현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승희님, 짐이 많아 케이크를 차 위에 잠시 올려두고
무슨 얘기 나올지 아시죠? 문 열고 그대로 출발했다가 룸미러에서 케이크가 주르륵 흘러내려 얼른 내려서 다시 차에 태웠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하시면서 어우 별의별 일들이 참 많네요. 집 나간 정신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 씨의 노래입니다. 잊지 말아요.

백지영 씨의 잊지 말아요 였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김현웅님 마트에서 정신줄 나간 사연. 근데 이 사연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왔어요. 왔어.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우리 현웅님이 휴대폰을 하다가 보니 모르는 아이가 앉아있는 카트를 밀고 가셨다. 아, 다행히 금방 알아채서 망정이지 유괴범이 될 뻔했다. 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려야지 제가 소개해드린 사연하고는 아주 다른 방향의 그런 문자였습니다. 김현웅님, 내가 미안해서 햄버거 쿠폰 싸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양지연님, 여름휴가 때 선풍기 틀어놓고 가족여행을 떠난 겁니다. 어떡하지? 2박 3일로 가야 되는데 다행히 집앞 친구랑 연락이 돼서 대신 꺼주고 왔대요. 어우,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던 게 어디예요? 그리고 김응성님, 콩디, 저는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데요. 비가 오던 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하철역 들어가서 지하철 문 열리기 전까지 우산을 안 접었네요. 아, 창피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에 이렇게 몰입을 하셨던 걸까요? 3762님, 콩디, 저와 아내는 식당을 하는데요. 새벽 시장 가서 차가 꽉 차게 장을 보고요. 저 혼자 출발한 적이 많습니다. 많대요, 심지어. 진짜 한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빨리 장 보고 가서 재료 손질 후에 음식 만들어서 식당 문 빨리 열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아내를 시장에 몇 번씩 두고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등짝 많이 맞아봤다고. 휴게소하고 좀 비슷한 사연이죠. 3762님. 같이 갔는데 아내를 버리고 와. 김성대님, 우리 와이프는 저녁 모임 있다면서 내게 냉동밥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라 하고 나갔는데 폴더폰 대신 냉동밥을 들고 가다가 집에 다시 왔습니다. 아,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러블리 현정님 오셨습니다. 어,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의 차 탄 적 있습니다. 아, 차가 비슷해 소리.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누구지? 이러면서 안에서 정말

인사드리고 오는 길에 엄마가 주신 용돈 울다가 어머 울다가 지하철 쓰레기통에 버리고 왔대요. 10만 원이나 휴지인 줄 알았나 봐. 2951님 보내주셨습니다. 야 정말 속상했겠다. 우리 영수님은 버스를 타긴 탔는데 나 지금 어디 가지? 창밖 구경하다가 정거장 세 코스나 지나서 다시 걸어서 돌아온 적 많아요 하셨고, 그리고 김현선님 있죠. 이런 분 꼭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경 머리에 꽂아놓고 종일 안경 찾아 산만리 했습니다. 눈이 나빠서 거울도 봤는데도 못 찾았어요. 아, 오후에 들어온 아들이 빼서 줬습니다. 아, 오후에 들어온 아들 때문에 안경을 찾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와 많이 계십니다. 내 정신 좀 봐.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해놓고 다른 분들이랑 저녁 먹고 있었던 나. 그때 당시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래서 진짜 메모를 꼬박꼬박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1872님 보내주셨고, 여기에서 이소라 씨의 기억해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오늘 라라 밸런스 타임 라라벨 내 정신 좀 봐 사연 조금 더 보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1: 우리 아이 락토핏.
0: 바쁜 하루를 보내는
1: 어른들도 락토핏.
0: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1: 우리 모두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7687님, 저는 전화 통화 중에 배터리 다 됐다고 바꾼다고 빼서 놓고 전화 안 된다고 무작정 화낸 적이 있습니다. 무려 40대 때 이야기입니다. 하시면서 아, 배터리 교체하시려고 빼놓으셔놓고 핸드폰이 안 된다고 화를 내셨어. 7687님 보내주셨어요. 저녁 준비 다 해놓고 퇴근한 신랑이 와서 식탁을 차리는데 띠로리 밥 취사 버튼을 안 눌렀어요. 오 마이 갓. 그나마 냉동밥이 있어서 데워 먹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전해주신 그대로 리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랑 미안, 갓 지은 밥 주고 싶었는데 내가 정신이 없네 하시면서 레몬사탕님. 되게 귀여운 아내 아니에요? 남편분이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아내분 레몬사탕님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이분에게 끌리네. 적어놔야지. 레몬사탕. 정말 많은 정신줄을 놔버린 그런 이야기들 보내주셨어요. 소개를 엄청 해드렸더니 우리 임혜정님 더 웃겨. 요즘 나 왜 이래? 라고 걱정했는데 사연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위로가 된대요. 그쵸? 저도 위로가 되니까 위로받아도 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맞지 맞지. 우리 다 이런 거 맞죠? 하시면서 임혜정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지수님,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전화로 신청했는데 깜빡하고 그 시간에 선생님께 전화를 안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있지 있지. 그리고 유주상님, 아 이분도 진짜 꽤나 웃기셔. 출근 전 슬리퍼 신고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출근해서 보니 그 슬리퍼를 그대로 신고 출근을 했네요. 아 정신 좀. 출근하시는 길이 굉장히 발이 편안했겠습니다. 유주상님도 보내주셨어요. 기차 시간 급해서 엄청 뛰어서 갔는데 차표 찍으려고 보니 휴대폰이 아니라 TV 리모컨이었습니다. 차도 놓치고 얼마나 허무하고 내가 왜 이런가 싶은 게 여기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진짜 슬펐습니다. 8411님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라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분들 중에 햄버거 쿠폰 받으실 분들 이름 지금 나갑니다. 3762님, 김현웅님, 6765님, 강승희님, 차영숙님, 이송님, 강영진님, 레몬사탕님, 홍지수님, 정금옥님. 아 많다 많어. 근데 벌써 나열을 해버렸습니다. 햄버거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벨은요 YB의 잊을게 준비했습니다. 어우 그냥 처음부터 정신이 나갔나 봐로 시작해서 잊을게로 끝납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입으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미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버즈의 가시 듣고 왔습니다. 조경구님, 19일에 대만 갑니다. 19일 날 내일 모레네요. 대만 가시는구나. 신혼여행으로 간 하와이를 10년, 20주년 지나 30주년에도 못 가네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지요. 항상 같이 갑시다. 내 사랑 이종민님. 남편분 우리 조경구님 너무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대만은 가깝고 그리고 먹거리들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볼거리도 다양해서 짧게 다녀오기 참 좋은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샤롱바오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 김 춘자님도 문자 주셨고, 아유 우리 수지님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입으로 벌써 와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2부에 어여어여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와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이 벌써 2부에 자리를 딱 깔고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영주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영주님이 콩디 이번 목소리 너무 좋아요. 저도 커피 한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고, 이분이 또 보냈거든요. 이영주님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빼놨는데, 여튼 오늘 새싹이십니다. 근데 소개가 계속 안 되니까 아쉬웠던 거야. 우리 이영주님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335님 버니씨 정말 반가워요. 처음으로 문자 참여해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비가 오는 날 거실 문을 열어놔서 직장이 가까워서 조퇴하고 뛰어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늦었지만 사연 한번 띄워봅니다 하시면서, 그 이후로는 나올 때 문단속 잘한답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참여를 계속 해보시고 싶으셨던 거야. 그리고 우리 세미님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세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요. 콩 오늘 가입하고 찐팬 하려다가 오늘 하루 진 다 뺐네요. 회원 가입이 안 돼서 휴대폰하고 종일 실갱이를 했습니다.

안 돼서 실갱이했어. 그래도 성공하셨대요. 중간에 포기하려다가 어디 누가 한번 이기나 하는 심정으로 했대요. 이제 됐어요. 되고 보니 기분이 행복하네요 하시면서 세미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제 눈에 굉장히 크게 보였습니다. 우리 세미님에게도 제가 커피 한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옥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뽀노님, 언니, 안녕하세요. 어제 콩 어플 내려받기 하고 오늘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언니 회색 옷 입으신 모습, 라이브 맞나요? 하셨어요. 이 옷이 회색으로 보여요?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금옥님. 이거 네이비에 힌트 이거 레이어해서 입었는데 이게 회색으로 또 보이시는구나. 김정현 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유미 님, 저희 아들이 내일 일본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출장합니다. 오! 가자, 가자! 그 운동 다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우리나라 핸드볼 선수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 이번도요. 콩지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암요. 우리 아들 잘하고 오기를 파이팅. 지훈아, 사랑해 하셨습니다. 우리 지훈이 파이팅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요. 음악 릴레이 콩콩 디스크 자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콩디가 먼저 고르고 라라 가족이 이어갬 이어갑니다. 콩콩 디스크 자키. 제가 이렇게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재밌지? 콩디가 고른 두 곡의 노래가 라라 가족들의 선곡으로 완성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정해본 콩콩 테마는요, 혼성 그룹 스페셜이 되겠습니다. 혼성 그룹 스페셜. 이 혼성 그룹이라는 말 왠지 좀 예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듀엣과는 또 다른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 남녀의 목소리가 파트별로 개성 있게 살아있는 혼성 그룹. 팝도 좋고요, 가요도 좋습니다. 매력 발산 혼성 그룹의 명곡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도 콩콩다방 커피 쿠폰 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번외지만 우리 조은정님 회원가입이 너무 안 돼서 저도 어제 저녁부터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오늘 드디어 돼서 글 남긴다고. 그랬어. 잘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524님 콩디 산책하다가 문자를 보낸대요. 마치 10년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했어 라고 말할 때 자꾸 웃음이 납니다. 수원에서 오늘도 콩콩 디스크 자키 기대하겠습니다 하시면서 0524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이보니 첫 번째로 데리고 온 곡 여러분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1979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아, 딱 들으면 아, 이 곡 아시죠? 아바 대표적인 디스코 히트곡 데리고 왔습니다. 신나는 디스코예요. 근데 가사는 외로워. 한밤중에 내 곁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바의 히트곡입니다. Give me, give me, give me.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 1995년에 태어난 곡입니다. 스웨덴 혼성 그룹입니다. 볼륨을 높일 때 이분들이 볼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저 격하게 환영하려고 활짝 웃었어요. 근데 철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허리 보고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키가 엄청 커서. 90년대 유로댄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혼성 그룹입니다. 노래 너무 좋습니다. 제목부터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Ace of Base의 Beautiful Life. 나 한마디만 더 하면 안 돼? 아름다운 인생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우리 기회를 잡고 즐기자!

김은희님, 와우 나왔다. 에이스 오브 베이스. 그리고 박보경님, 콩디 음악이 신나는데 지하철에서 졸고 있어. 졸기 있기 없기? 졸린다고? 그리고 홍영민님도 와 내 사랑 에이스 오브 베이스. 김수진님도 뷰티풀 라이프. 그리고 박민경님, 콩디의 성공 너무 최고예요. 그지 그지. 그리고 러블리 현정님, 어 에이스 오브 베이스. 그리고 홍성영님도 아주 격하게 지금 반겨주고 계십니다. 김은희님도 이어지는 곡입니다. 0774님 윤정희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볼까요? 코요태가 노래합니다. 파란.

그래 열심히 달려보자. 김보미님, 영탁스클럽의 정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제일 먼저 생각났죠. 그리고 김은성님, 영탁스클럽의 정 슬쩍 보내봅니다. 노래 나갑니다. 영탁스클럽의 정.

우리 은정님 역시 춤선이 여전하시구만요. 그치? 이현정님, 아 다들 신나게 쿨 애상이요. 윤정희님 쿨이죠. 애상 가자. 양원영님, 30분 퇴근인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못 가겠습니다. 다 듣고 가야지 하셨고, 박정나님, 아 너무 신이 난다요 하시면서 한박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쿨입니다. 애상.

아, 콩콩 디스크 자키. 이렇게 후련할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제가 오늘 만약에 받았다면 확 풀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방성경님, 저도 모래 위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바다 가셨구나. 모래 위에서 흔들고 계시다고. 어, 좋겠다. 이어폰으로 바다 싹 펼쳐지고 모래 위에서 자유롭게 춤추고. 어, 너무 좋겠다. 하둥이 엄마님, 콩디 오늘 헤어스타일 HOT 문희준 스타일인가요? 하셨어요. 이번 스타일인데. 그리고 5561님, 28년 전에 예상으로 학교 수련회에서 장기자랑했던 시절이 급 생각났습니다. 아, 세월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세월이야, 가는 세월이 야속해. 5561님, 김은희님, 혼성그룹 그러면 전 샵이지요. 잘됐어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오늘 콩콩 디스크 자키 요 곡으로 오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이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듣고 왔고, 이어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격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Beautiful Life, 그리고 코요테의 파란 듣고 왔고, 영 덕스 클럽에 계속해서 달렸죠. 정, 그리고 쿨의 애상. 이제 콩콩 디스크 자키 오늘 마지막 곡은 샵의 잘됐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서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큰 아들 입대를 일주일 앞두고 나는 마음이 급했다. 아들보다 내가 더 군대 갈 사람 같았다. 현준아, 현준아, 엄마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무릎 보호대랑 팔꿈치 보호대 챙겨야 한대. 그래야 훈련 받을 때 좀 편하다던데?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입대 전날에는 머리를 깎고 와서 방문을 닫아버렸다. 짧은 머리를 한 아들을 보면 나도 괜히 울컥할까봐 나도 말을 걸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것저것 꽉꽉 채운 가방을 들고 훈련소에 도착했는데 우와, 사람이 입대 장병만 2,000명이 넘었다. 장병들은 부모님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현준아, 가서 밥 잘 먹고 알았지? 어? 아, 알겠어. 쑥스러운지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마이크 소리. 입영 장병들은 소지품을 가져오지 말고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짝 긴장했던 아들은 벌써 군기가 잡힌 애처럼 갑자기 뛰어갔다. 어, 잠깐만 현준아, 가방 가져가야지. 냅다 뛰어가는 아들을 잡을 수 없었다. 현준아, 가방. 뒤도 안 돌아보는 아들. 그렇게 내 손에는 아들 대신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등이 잔뜩 든 가방만 내 손에 덜렁 있었다. 아니, 소지품을 가져오지 말라는데 딴 애들은 왜 다들 저렇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여보. 애가 당신 닮아서 고지식해서 그렇다고. 가방을 든 채 애먼 남편에게 푸념을 하고 있는데 입대식이 시작됐다. 그런데 겨울이라 전부 검은 패딩에 머리는 죄다 짧게 깎았지. 멀리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 분간이 되질 않았다. 아니 여보, 우리 현준이 어디 있는 거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그럼 쟨가? 2,000명 넘는 깎아머리 속에서 내 아들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1: 바닥에 있는 가방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방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 그 순간 그 많은 애들이 일제히 머리를 숙여 가방을 드는데 딱 한 명 혼자 꼿꼿하게 서 있는 아이. 여보, 저기 있다.

세상에 들 가방이 없어서 멀뚱 서 있는 애, 걔가 우리 아들이었다. 비상용품을 챙겨주지 못해서 속상했는데 그 가방을 안 가져간 덕분에 수천 명 속에서 아들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그 아들이 얼마 전 군생활 잘 마치고 무사히 전역했다.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지 철도 든 것 같고 왠지 듬직해진 느낌? 그런데 다음 달 둘째가 입대를 한다. 현준아, 훈련소에서 무릎 보호대 그런 거 필요 없지? 없다고 했지? 응, 엄마 그런 거 없어도 돼. 그래? 그러면은 가방을 싸지 말까? 어? 아, 근데 가방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첫애 군대 보낼 때보다 희한하게 마음이 조금은 가볍다. 그래서 둘째한테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오후다.

오늘 어떤 가요에 이어서 손손이 씨가 보내준 어떤 가요에 이어서 듣고 온 곡은 잭스키스의 사나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손선이 님에게 시계 모두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릴게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째 아들 보낼 때 분위기가 굉장히 여유로워하셨습니다. 우리 선이 님. 유현주 님은 전 20년 제대한 지 20년 지난 현준입니다. 이름이 같아서 집중해서 들었네요. 유현준님. 아, 20년 전에 이미 제대를 하셨어. 아들 민우 옷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온 식구가 펑펑 울었습니다. 종철님. 현준이 우리 아들 이름이랑 같네요. 우리 아들도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확 와닿네요. 뽀너니. 은옥님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희 아들도 2일 전 입대했습니다. 흐흐흐. 아들이 벌써 보고 싶어요 하시면서 최리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전숙자님, 문옥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오늘 육군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아들아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꽃길만 걷자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 우리 이선욱님은 아, 나는 군대 사연에 할 말이 없네. 크크크 하셨고. 그리고 박영웅님, 대한민국 사나이들 가는 길. 그리고 현무님, 안일호님, 방성경님, 강혜영님. 그리고 김은희.

김민님도 이야기 보태주셨고 하둥이 엄마 홍영민님, 조성휘님, 그리고 박미희님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를 또 공감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최다희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나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이야기, 특별한 추억이 떠오르는 한 곡의 노래가 있다면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어떤가요 게시판에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대사를 좀 살려서 상황을 잘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있는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5시 48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람.
8: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9: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8: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9: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8: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9177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잘 받았고요. 전라도 담양에서 0548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경진님 문자 잘 받았고요. 그리고 뽀누님 축하해 주세요. 집에서 놀고 있는 동생을 저희 회사에 입사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추석 끝나고 출근합니다. 2633님. 그리고 9852님, 콩디님 아이가 시력이 나빠서 TV를 멀리하고 같이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라디오가 뭐냐며 신기해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줘요. 최하님. 이라고요. 우리 하림님 지금 하람님 듣고 계실까요? 우리 하람 친구 반가워요. 라디오를 또 모르고 자랐으면 모를 수 있죠. 9852님 그래도 눈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동안은 또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2165님 라라랜드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언니한테 비즈팔찌 두 개를 부탁드렸는데 언니가 보내주신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기다려도 안 와요. 안 와. 우리 2165님 바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그중에 2165님께 없었을까? 없었으면 제가 조금 게으름을 폈어요. 금방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5님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죠. 그리고 7612님도 보내주셨고 너무 반갑다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1186님도 좋은 방송 다 듣고 일터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쁜 본디 저 듣기만 하다가 처음 문자 보내요. 반가워요. 6951님 반갑습니다. 라디오 켜는 순간 오후가 더 설레고 라라라 흥얼거리다 보면 피곤도 달아납니다. 랜덤으로 흘러나오는 노래마다 추억이 파고드는 드디어 오후 4시 라라랜드로 이렇게 사행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라라랜드와 함께 행복 충전 완료되었다고 8933님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사행시입니다. 우리 8933님에게 커피 선물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아이비의 바본가 봐 준비했습니다. 이 곡을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은 내일 다시 4시에 마법 같은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행복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 완전 풀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내일도 풀어요.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어릴 때 친구와 재잘거리던 이야기, 함께 흥얼거리던 노래 기억나세요? 지친 일상 속 점점 잊혀져가는 당신의 추억을 KBS 이라디오에서 찾아보세요.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순간까지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 당신의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와 함께하세요.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KBS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원 없이 해본다라는 표현이 있죠. 더는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큼 뭔가를 실컷 마음껏 해본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노는 걸 원 없이 해보고 싶지만 지치기도 전에 다시 일터로 가거나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여행도 원 없이 다녀보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돈도 넉넉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맛있는 것도 원 없이 먹고 싶지만 배가 부르면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게 되고 말죠. 이렇게 모든 걸 원 없이 해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살면서 한 번쯤은 뭔가에 마음껏 빠져봐도 좋지 않을까요? 원 없이 놀아보고, 원 없이 사랑해보고, 원 없이 달려보고. 그렇게 뭔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내 모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0: life.
1: It's my life. 번조비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대는 뭘 원 없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전 좋은 음악을 원 없이 선곡해서 그대와 함께 듣고 싶네요. 팝스 프리덤이에요. 참여 방법은 우선 KBS 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팝스 프리덤 클릭하시고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정성껏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Y로 시작해서 6559나는 그대는 오늘도 출석 체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한 시간 잘 부탁하신다고 문자 주셨고요. 2로 시작해서 01로 끝나는 그대 매일 행복합니다. 선곡이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아, 선곡이 좋아서 매일 행복하시다는 그대. 그대들이 행복하면요. 저도 덩달아서 행복해지네요.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케이트 페리예요. Firework.

낮에는 해야 할 일이 많아 정신이 없었더라도 이런 밤이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추억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그 옛날 따라 부르며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 시절의 차트를 펼쳐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그 차트. 오늘은 1976년 오늘 영국 차트 10위에 올라와 있는 곡이죠. 베이스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입니다. 이 노래는 원곡도 아주 유명하죠. 1963년에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솔로 데뷔곡으로 발표해 영국 차트 4위까지 올랐던 곡인데요. 13년 뒤에 베이스티 롤러스가 조금 더 경쾌한 팝록 스타일로 다시 불렀는데요. 처음엔 차트에 25위로 등장하더니 오늘은 10위로 무려 15계단을 뛰어올랐고요. 다음 주에는 4위까지 올라가게 돼서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원곡도 최고 순위 4위, 베이스티 롤러스의 리메이크 곡도 똑같이 최고 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베이스티 롤러스가 부릅니다. I only wanna be with you.

그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기 살며시 기대세요.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 김보민의 팝스 프리덤. 그때 그 차트에서 들려드린 노래는 베이스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였습니다. 학창시절에요. 유난히 팬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팬만 고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팬의 국기나 색깔, 글씨를 쓸 때 소리, 또 쥐었을 때 촉감 같은 거에도 대단히 예민하게 따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소설가 김훈 선생님은 연필에 대해서 이런 예찬을 하셨어요. 연필로 쓰면은 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든다. 살아있는 육체성의 느낌이 나에게는 소중하다. 이렇게 작가들은 물론이고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필기도구에 진심인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이런 애정이 컴퓨터 키보드로 옮겨갔다고 하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 타이핑할 때 느껴지는 촉감이나 또 자판 두드리는 소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도 하고요. 키보드를 여러 개 소장해서 기분이나 날씨에 따라 골라서 쓰는가 하면 키보드 소리를 따로 녹음해 틀어놓기도 하고 키캡이라고 해서 키보드에 글자나 숫자가 적혀있는 플라스틱 버튼을 키링처럼 들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팬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키보드로 넘어가다니 이것도 참 재밌네요. 바리 매닐로우의 I Like the Songs, 카펜터스의 I Need to Be in Love, 지노 바넬리의 I Just Wanna Stop,

그 노래, 그 가사. 오늘 우리가 들어볼 가사는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가수죠. 더스티 스프링필드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입니다.

내가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언제나 내 곁에 있겠다고 했죠.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었고 이제 당신은 떠나버렸나요? 당신이 떠난 뒤 나 혼자 남겨졌다는 걸 모르나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돌아와 달라고 붙잡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 곁에 있어주세요. 영원히 머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돼요. 나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당신을 붙잡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총만 남은 채 혼자가 되고 나니 삶은 멈춰버린 듯하고 모든 것이 현실 같지 않아요. 내게 남은 건 외로움뿐. 이제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내 곁에 있어주세요. 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마음을 믿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필요 없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곁에만 있어 달라는 마음. 사랑이 간절해지면요. 바라는 것조차 이렇게 작아져 버리는 것 같나요? 그 노래의 그 가사에서 소개해드린 가사말은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였습니다. 계속해서 Righteous Brothers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루루의 To Serve With Love 들려드리죠.

Righteous Brothers의 You've Lost That Loving Feeling, 루루의 To Serve With Love 듣고 왔습니다. 스파인 전통 무용으로 플라멩코가 있습니다. 플라멩코는 캐서넷의 리듬감과 발로 바닥을 차는 박자감이 굉장히 강렬하고 매력적인 춤인데요. 정통 플라멩코는 칸테, 노래하는 사람, 토케, 기타 연주자, 발레, 춤을 추는 사람, 이렇게 최소 3명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팔마스, 박수치는 사람, 할레오, 추임새를 넣은 사람 등 많게는 10명 이상으로 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스페인 전통 무용단으로 마누엘라 마르가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의 리더인 마누엘라 마르가스, 여성은 춤을 추는 사람인데 스페인 플라멩코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누엘라 마르가스가 춤을 추고 팀이 어우러지는 그 공연장 같은 음악으로 초대합니다. 마누엘라 마르가스 팀의 할레오 콘 마누엘라입니다.

플라멩코 노래와 춤, 음악이 강렬해서 눈에 보이는 듯 하네요. 마뉴엘라 바르가스 팀의 할레오콘 마뉴엘라 들려드렸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벌써부터 마음이 바빠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곧 찾아올 연휴를 생각하면서 힘내시고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1980년 12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워필드 극장에서의 라이브 공연 실황 가운데서 골랐는데요. 어쿠스틱 기타 공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파코 다 루치아, 알디 메올라, 존 맥러플린 세 사람의 협연으로 메디테라니언 선댄스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내 마음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감정을 언어화하면 즉각적인 진정 효과도 생기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찬찬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는 거 오늘부터 같이 해볼까요?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SES Just a Feeling이었습니다. 감정 라벨링,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섭섭하다, 허탈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더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대요. 내 감정에 딱 맞는 라벨을 찾는 과정이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제 기분을 감정 라벨링 한다면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합니다. 이 감정 라벨링과 되게 비슷한 주제인데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KBS 한국어 포스터를 매달 발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제작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한국어 연구부에서도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이라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찾아가서 우리말과 관련된 강의를 나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최근에 사회적 문해력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 사회적 문해력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라벨링을 하기보다는 한 단어로 퉁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화를 봐도 와, 이 영화가 뭐 어떻게 해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 미쳤다 이렇게 퉁친대요. 그리고 나 진짜 너가 내 마음도 몰라줘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서운해 이런 것도 아, 짜증나 그냥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어른들도 와, 미쳤다, 대박이다 이런 단순한 단어보다는 좀 내가 지금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리고 마음들을 최대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사연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어난 그 감정이 어떤지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감정 느끼고 계신가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 한국어 연구부에 소속되어 있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상쾌한 아침인 만큼 우리 상하 가족분들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우리말로 다양하게 사연들도 조금 다채롭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해소.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7: 하모니 렌트카.
6: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7: 뭐니뭐니 해도
8: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9: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0: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1: 원금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YB 흰수염고래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사연들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956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어제는 쉬는 날이라 친구와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투어를 했습니다. 빈대떡도 먹고 갈치조림도 먹고 남대문에서 유행하는 떼타월도 사왔어요. 근데 외국인이 정말 많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시장에서 떡볶이, 라면, 만두 이런 걸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진짜 K열풍이긴 한가 봐요. 어젠 즐거운 시간 보내며 충전하고 오늘 새벽 출근 나왔습니다. 햄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훈훈한 사연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진짜 요즘 시장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빈대떡, 그리고 라면까지는 그래도 먹겠구나 싶은데 가끔 떡볶이는 좀 맵잖아요. 좀 매운 걸 어떻게 먹는 거지? 뭐 김치도 막 맛있게 드시고 산낙지 이런 것도 막 드시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아,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발전했다.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근데 요즘에는 또 외국인분들 사이에서 K 편의점이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바나나 우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섞어서 마시는 바나나 커피가 유행이래요. 그래서 그거랑 불땡 볶음면이랑 삼각김밥이랑 해가지고 그 조합을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영상 인기가 많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쵸? 어떻게 다들 알고 먹는 거지? 맛있는 거는 다 소문이 나나 보다 싶기도 하고요. 1415님, 며칠 전 아들 장혁의 친구 병화가 결혼을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일을 엄마를 해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혼주로 참석했습니다. 축의금도 두둑하게. 병화야, 오랫동안 옆에서 네가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온 엄마가 병화를 대견해하고 있어. 앞으로 너의 모든 날들이 더욱 행복하기를 간절히 빈다. 축하하고 고맙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동이다. 아, 진짜 저는 있잖아요. 진짜 이런 분들 문자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에요. 정말 1415님 너무 얼마나 감사할까요, 병화님이. 사실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흔쾌히 그리고 이렇게 행복과 사랑을 빌어주는 우리 1415님의 마음씨가 너무 진짜 곱네요. 에이. 우리 1415님 비롯해서 아드님, 장영님, 그리고 병화님 세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사연 함께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래 틀어드릴게요. 안예은 문어의 꿈, 송소희 나러 듀임.

안예은 문어의 꿈에 이어서 송소희 나러주임 들려드렸습니다. 0538님 문자 길게 보내주셨네요. 유원님 그리고 상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킨이랑 콜라 세트 받고 너무 감동받아서 사실 어젯밤부터 이 인증 문자를 미리 써놓고 아침을 기다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교사 유들리입니다. 별명이시래요, 유들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긍정걸 선생님이자 소소하게 인기를 유지하는 쌤인데 유원님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감탄해요. 목소리도 어쩜 그렇게 상큼하고 좋으신지 들을 때마다 귀가 호강합니다. 치킨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상쾌한 아침에 충성 또 충성할게요. 교무실 선생님한테도 이미 상쾌한 아침 열렬히 홍보해뒀답니다. 유원님 혹시 보이스 트레이닝 꿀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교사 되기 전에 승무원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서 늘 유원님이 부러워요. 열심히 보이스 트레이닝 배워서 우리 아이들 더 다정하고 멋진 목소리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유들리 반 애기들과 유원님 그리고 상쾌한 아침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오늘도 열심히 살아남아 봅시다. 상쾌한 아침 파이팅! 치킨 정말 감사해요. 유들리님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분께서 매일 운동하고 영양제 먹어도 구내염이 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운동 좀 줄이시라고 치킨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뚱뚱한 문자로 보답이 오다니 이런 건 상상하지 못했는데 더더더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보이스 트레이닝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친구들이 물어보면 실전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차이점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정말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 발음 진짜 안 좋아요. 평소에 그냥 애들아 뭐 했어? 나 그랬는데 진짜 왜 그래? 약간 이런 편인데 그 방송을 들으면 애들이 소름 돋는다 그래요. 야 너 너무 가증스럽더라. 예쁜 목소리를 어쩜 그렇게 내니? 라고 했는데 저의 꿀팁은 일단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이 명확해지면 그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귀에 꽂히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셔라. 네,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체에서 복식호흡을 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좀 안 잡히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을 딱 들이셨을 때 배가 나오고 뱉었을 때 배가 들어가는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숨을 충전해서 이 충전한 숨으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어렵죠? 저도 이거 알아듣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으로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배에다가 숨을 충전해서 그 숨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개념을 생각만 해도 조금씩 바뀝니다. 아무튼 이곳은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무리를 하고 우리 0538님 입 크게 벌리시고 배 힘으로 이야기하는 거 연습하시면 아이들께 더 좋은 전달력으로 더 좋은 수업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노래 틀어드릴게요. The Cranberries의 Dreams.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이원희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는요, 2020년 9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에 수록된 곡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2위 그리고 1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2위는 태민 크리미널입니다. 두 손을 리본으로 묶은 채 춤을 추는 안무가 파격적인 노래였고요. 이어서 1위는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입니다. K-POP 가수 최초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곡이죠. 그럼 두 곡 들려드릴게요. 태민 크리미널 그리고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요원이의 플리마켓 2020년 9월 3주차 뮤직뱅크 K차트 2위 태민의 크리미널 1위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역사적인 곡이죠. 정말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K-POP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 이때 막 속보도 뜨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가 정말 그냥 단순히 신나는 곡일 뿐만 아니라 좀 희망을 주고 사람들한테 기분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곡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태민 씨는 참 퍼포먼스가 갈수록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되게 특이하다. 근데 되게 관심이 간다.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가수가 아닐까. 이때 굉장히 명곡들이 많이 나왔네요. 2020년, 6년 전인데 6년 전 이맘때쯤 이제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 때쯤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두 곡 방탄소년단 다이너마이트 태민 크리미널까지 함께 즐기고 왔습니다. 이번 주 어떠셨나요? 6년 전 노래들 들어보셨는데 6년 전에 난 뭐하고 있었지? 어땠지? 라는 생각들 새록새록 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13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종도입니다. 얼마 전 이직하고 늘 이 시간에 출근하는데 아침을 깨워주는 상쾌한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굿모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굿모닝입니다. 1213님 영종도에서 보내주셨군요. 아유, 또 이른 시간에 출근하시는데 상하 함께 해주시다니 감사하고요. 아침을 제가 깨워드리고 있는 거 맞겠죠? 저는 항상 이제 상하를 함께 하면서 내가 깨워드리는 거 맞겠지? 여러분들 깨시겠지? 나 너무 잔잔한가? 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네. 지금 혹시 비몽사몽한 분들 계시다면 얼른 일어나시고요. 저희 2부에서도 또 더 신나게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쭉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39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지갑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제가 아는 데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다행이

등등. 아우, 너무 싫네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지갑을 예쁜 걸 사가지고 거기다 막다 넣어서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분산을 시켜놓습니다. 나를 못 믿어요. 잃어버릴 수 있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한 번의 재앙을 겪지 않도록 좀 분산 투자도 아니고, 예,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나저나 찾으셨다니 다행입니다. 8939님. 아유, 진짜 조심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 한강에서.

폴킴, 폴디의 노래 한강에서 듣고 오셨고요. 1624님, 안녕하세요 햄디님. 생수 배송하는 생수기사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하면서 라디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피곤하지만 햄디 방송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해요. 매일 재밌게 들을게요. 이번엔 제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생수 배송 하신다고요? 허리 조심하시고요. 또 저희 아나운서실에서는 그 이렇게 갈아서 끼는 생수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끔 이렇게 옮기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정말 물통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달하시는 기사님들 조심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1624님께서도 네, 배송하실 때 안 다치도록 조심하시고요. 제발 읽어달라고 안 하셔도 저희가 성실하게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1624님.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대체 할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아니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한민국 대표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가 주최하고 미래전람이 주관하는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부터 가맹점 모집, 상권 분석의 기회가 한자리에.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상 킨텍스 마이프차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시작하세요. 미래전략.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1부 마칠 시간이네요. 1부 끝곡은 크래쉬 아담스의 Good All Year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6: 잠시 후 6시에는 상쾌한 아침이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향해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평온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오늘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문장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드디어 해냈네요. 두 번째, 난 그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세 번째,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네, 미국 싱어송라이터 존 메이어의 Love on the Weekend라는 곡입니다. 2016년에 발매된 곡이에요. Love on the Weekend. 아, 주말이 막 설레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첫 번째 미션 문장, 우리가 드디어 해냈네요 라는 소절 찾아보세요.

존 메이어의 목소리 명확하게 잘 들리셨죠? 가사도 잘 들렸습니다. It's a Friday. 금요일이래요. We finally made it. 자, 이 부분이죠. We finally made it. 드디어 우리가 해냈네요. 아, 근데 앞에 금요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한 주를 다 해냈다. 여기까지 드디어 왔다 라는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We finally made it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딱이죠. We finally made it. 좋아요. I can't believe I get to see your face. Get to see your face 라고 하면 당신의 face, 얼굴을 get to see, 볼 수 있게 되다 정도이니까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니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네요. 믿기지가 않아요. 라는 뜻입니다. You've been working and I've been waiting. 당신은 일하고 있었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는 뜻이죠. To pick you up and take you from this place. 뭘 하느라 기다리고 있었냐.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To pick you up, 당신을 데리러 가려고. 그리고 and take you from this place. 그리고 이곳에서 데리고 가려고, 떠나려고요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일하고 있었고 난 기다리고 있었어요. To pick you up and take you from this place. 당신을 데리러 가서 이곳에서 떠나려고요.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난 그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가장 끝부분에 정답 문장 들으셨을 겁니다. Love on the weekend.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셨죠? Love on the weekend. 이 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사랑. 네, 이런 뜻인데. 주말의 사랑. Like only weekend. 오직 우리만의 방식으로 라는 의도예요. 만약에 풀어서 좀 더 쓴다면 In our own special way. In our own way. 이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죠. Like only we can. 네, 오직 우리만의 방식으로. Love on the weekend. Love on the weekend. I'm coming up. 난 당신에게 가고 있어요. And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이 소절이죠.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나는 그 모든 순간을 I'm loving, 마음껏 즐기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처럼 love라는 동사를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그쵸?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이처럼 다양하게 연음 처리 연습도 해보시고요.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라는 가사 찾아보시죠.

네, you be the DJ. 당신은 DJ가 되고 I'll be the driver. 나는 운전사가 될게요. 나는 운전할게요. 라는 뜻이죠. 당신은 음악을 옆에서 선곡을 하고 나는 운전하겠다. 그러면서 you put your feet up in the getaway car 이라는 부분도 들으셨나요? You put your feet up. 아, 특히 차에서 굉장히 편한 자세로 쉬는 분들 중에 이처럼 발을 쫙 위에다 올려두고 쉬시는 분들 저도 종종 보거든요. 이런 자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you put your feet up. 당신은 발을 올려놔요.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라는 의도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You put your feet up.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어디에서? In the getaway car. In a getaway car 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뭐 도피용 차에서, 휴가용 차에서 도시를 떠나는 이 차 안에서 당신은 편하게 쉬어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m flying fast like a wanted man. 묘사를 굉장히 재미있게 했어요. 나는 마치 wanted man, 수배범처럼 굉장히 빠르게 날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날면 안 되죠. 달리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빠르게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I'm flying fast like a wanted man. 나는 수배범처럼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I want you, baby, like you can't understand.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I want you, baby. 난 당신을 원해요, baby.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어봤네요. 그럼 전곡 감상해 볼까요? John Mayer의 Love on the Weekend.

0: 그럼 기분 좋게 리뷰 타임. 첫 번째, 우리가 드디어 해냈네요. We finally made it. 그쵸? 자신 있게 외쳐보세요. We finally made it.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We made it. 이렇게도 하셔도 되죠. Finally 이런 부사 떼어버리고 We made it. 그 다음 We made it just in time. 아, 우리가 제 시간에 해냈어. 제때 도착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We made it just in tim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난 그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이 가사였죠.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Love every minute of it. 매 순간을 정말 정말 즐길 때 이처럼 love every minute of it 이라는 구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여행의 매 순간을 즐긴다.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까요? I enjoy every minute of our trip.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겠죠. I enjoy every minute of our trip. 나는 우리의 여행의 매 순간을 즐겨. 그쵸? 이제 세 번째.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You put your feet up. 네, you put your feet up. 이처럼 가사 속에서 들으셨습니다. Put one's feet up. 이라는 게 발 뻗고 쉬는 거니까 편하게 쉬다 라고 우리가 의역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Sit down and put your feet up. 네, 이처럼 조언도 해줄 수 있어요. 앉아서 편하게 쉬어. 이처럼 Sit down and put your feet up. 그쵸?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We finally made it. We finally made it. We finally made it. 두 번째, 난 그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I'm loving every minute of it. 세 번째, 당신은 편하게 쉬어요. You put your feet up. You put your feet up. You put your feet up. 네, 자신 있게 외쳐보셨나요?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잘 들으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2: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3: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2: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3: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2: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3: 볼륨을 살짝 높인 뒤
2: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3: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2: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3: 음악이 흐르고
2: 웃음이 넘치는 비행
3: KBS 쿨 FM
2: 지금 출발합니다.
4: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장생.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최우연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출근만 하면 왜 이렇게 갈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덥고 열이 나고 갈증나고 왜 그럴까요? 아직 난방을 튼 것도 아닌데 레인보우 A 들려주세요. 건조한 거 아니에요 사무실이? 저도 사무실 좀 건조하면은 괜히 갈증나고 막 얼굴에 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때마다 수분 섭취 틈틈이 잘 해주시고요. 그 가습기 같은 것도 하나 이제 좀 건조한 날씨가 찾아오니까 그 책상 위에 미니 가습기 같은 거 하나 올려두시면 어떨지 우리 우연님. 아이고 걱정되네요.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레인보우의 A.

Good morning! Wake up! Dance! 이어서 0128님 사연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떨립니다. 잘 보여야 할 텐데 계속 웃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CLC의 블랙드레스 신청할게요. 깔끔하게 정장 입고 가는 게 낫겠죠? 아, 뭔가 다른 뭐 멘트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웃는 연습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귀엽네요. 0128님.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까 조금 깔끔하게 뭐 안전하게 정장 입고 가시는 거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인사드리고 오시고요. 아우, 또 새로운 가족들 잘 만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같이 들어요. CLC 블랙드레스. 블랙.

Good morning! Wake up! Dance! 3023님!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애들이 콩가루를 거실에 다! 요원님이 저 대신 소리 좀 질러주실 수 있나요? 으악! 르세라핌 크레이지 들려주세요. 아이고, 콩가루, 그거 어떡하나! 아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치워야죠! 우리 3023님 노래 들으시면서 빗자루로 잘 이렇게 잘 닦아가지고 잘 해보세요. 아 어떡해 어떡해. 소리 지르고 싶은데 너무 놀랐을 것 같아서 노래 대신 들어드립니다. 르세라핌의 크레이지.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요,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오늘의 미라클 운동러들 소개해드립니다. 4027님, 아침 일찍 크로스핏 하러 왔어요. 하루가 뿌듯합니다 하시면서 거울셀카 보내주셨네요. 어우, 근데 크로스핏이 운동량이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그거 아침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와, 진짜 체력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동 완료 온완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4027님. 9992님, 수린이, 수영 어린이, 새벽 수영 가요. 곤이 자고 있는 아이들 깰까봐 조용히 나와서 오늘은 친정엄마랑 함께 갑니다. 수영 다녀와선 아이들과 남대문시장 투어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 이 문자 보는데 힐링이 되지? 수영 갔다가, 네, 어머니랑 같이 수영도 했다가 아이들이랑 남대문시장도 다녀오셨다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수영도 조심히 안전하게 잘하고 오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4027님, 9992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블러의 송 2.

0: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지침, 빈말도 사회생활이다. 젠지 안녕.
1: 안녕하십니까? 요은 선배님 옷 사셨습니까?
0: 어때? 예쁘지? 어제 친구 만나서 쇼핑 좀 했지.
1: 아, 못 보던 스타일이라서 그랬습니다. 근데 선배님과는 좀 안 어울립니다.
0: 안 어울린다고? 근데 어제 친구는 분명 예쁘다고 했는데.
1: 선배님은 쿨톤이시지 않습니까? 원래 쿨톤은 이런 노란색 계열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얼굴에 더 칙칙하게 만듭니다.
0: 야, 나 이거 30만 원 주고 산 거란 말이야.
1: 당장 바꾸십시오.
0: 아, 진짜 무슨 AR도 아니고 우리 젠지 애가 참 솔직해. 아주 솔직해.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우리 여기 신입사원 젠지씨고요. 젠지씨, 여기는 우리 단골거래처 사장님이야.
1: 안녕하십니까. 저 박젠지라고 합니다.
0: 반가워요. 이 회사는 미녀들만 뽑나봐. 우리 허대리 못지야 귀 예쁘시네.
1: 감사합니다. 우리 허대리님이 훨씬 더 예쁘십니다.
0: 젠지씨, 내가 커피 가져올 테니까 얘기 좀 하고 있어. 그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는 있나?
1: 죄송합니다만 그 질문은 좀 불편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미안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하면 좀 실례인가? 내가 이래 봬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들 내가 40대인 줄 알거든.
1: 완전 50대 같으십니다. 허대리님 여기입니다. 허대리님, 근데 방금 사장님께서 40대 같아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딱 봐도 50대이지 않습니까?
0: 뭐? 뭔 얘기를 하고 싶던 거야 사장님이랑? 아니, 새로운 신입이 참 솔직하구만.
1: 저 솔직한 편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허대리님도 그러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저 되게 솔직한 편인가 봅니다.
0: 야, 너 진짜 뭐라고 한 거야? 젠지야, 제발 좀 덜 솔직해라.
1: 아니,
0: 빈말 좀 해, 빈말.
1: 배만 안 나왔지 얼굴을 완전.

0: 티아라 거짓말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 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 빈말도 사회생활이다 였습니다.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뭐 젠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사회생활에서 거의 없기는 하겠지만 대놓고 막 50대 같으세요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의 빈말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데
1: 아니 방금 네. 그 사장님 역할을 하셨잖아요. 네. 이 최초의 1인 2역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아 근데 어렵다. 제가 이 생활백서 하면서 박철규 아나운서한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빈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게. 빈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부터 더듬고 저는 좀 그런 편입니다.
1: 그러니까 1인 역 뭐 잘 못한 것 같아요.
0: 더 배워야
1: 저도 빈말 잘 못해서요.
0: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저희 둘이 되게 반대 같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둘 다 빈말을 진짜 못해.
1: 그러니까 제가 그 네. 아침마당 진행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로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저랑 사적으로는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0: 네.
1: 그래서 되게 사근사근하고 되게 옆에 와서 친절하게 하고 넋을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0: 네.
1: 제가 실제로는 성격이 좀 수줍고 네. 좀 낯을 좀 가리고 이러다
0: 맞아요.
1: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조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0: 아, 그럴 것 같아.
1: 네, 막 와서도 아우 고생 많으셨죠. 막 아우 네 오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이런 얘기를
0: 아니, 이제는 여기서 조금 최하정하고 있다가
1: 이런 얘기를 아니, 제가
0: 최하정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좀 아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낯을 가리면 네. 살짝 당황하실 수 있긴 해요.
1: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고민이긴 한데
0: 네.
1: 저희 이제 지역에 내려가 있는 그 이상철 아나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철 아나운서가 처음에 제가 되게 이렇게 잘 챙겨줄 줄 알았나 봐요.
0: 아.
1: 근데 제가 딱 그냥 안녕 이렇게 하고 가니까
0: 네.
1: 되게 차갑고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 이제 오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러진 않고
0: 맞는데
1: 그러진 않고요. 네, 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진짜 빈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운 게 저는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객관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분의 외모가 강점은 아니었어요. 다른 부분이 되게 커서 사귀었는데 잘생겼다는 말을 너무 듣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막 잘생겨야지 잘생겼다고 하는 저도 이게 좀 강박이 좀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딱 걸려가지고 오빠 잘 멋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멋있어는 돼. 내 눈에 멋있으니까 사귀는데 잘생겼어가 안 나와서 너무 서운해서 그런 게 쌓여가지고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1: 햄디는 그러니까 어떤 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가 지나가면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0: 네.
1: 어, 야 연락할게 밥 먹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예의상.
0: 네.
1: 근데 저는 밥 먹자라고 하는 걸 진짜로 밥 먹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0: 저도요.
1: 네.
0: 저도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 언제 밥 먹자라고 하면 기다려요. 언제? 언제 먹어?
1: 제가 만약 그 말을 하는 건 그
0: 네.
1: 말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0: 맞아. 그래서 연락 꼭 해요. 저도. 네. 그러면.
1: 그래서 이제 그 말 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하는 건데
0: 네.
1: 그걸 이제 인사치레로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상처를 받죠.
0: 그래서 항상 기다려. 언제 밥 먹지? 그때 밥 먹자고 하셨는데 언제 내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기도 하죠.
1: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신중하게 네. 하는 거예요. 저희가 가진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거죠.
0: 이렇게 아나운서답게 잘 포장을 예쁘게 하시네.
1: 물론 아이, 그분들도 그렇게 네. 하는 걸 또 에너지를 쓰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되게 대단한 거지만
0: 맞아, 맞아.
1: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말 하나에 신중하게 얘기를 한다.

0: 가수로 제가 수식어로 1등 가수답게 우리 박절기 아나운서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 감사했고요. 어, 금요일을 또 이렇게 마무리를 대신 해주시니까 너무 마음 편하고 좋네요.
1: 아, 고맙습니다. 이건 빈말 아니죠?
0: 빈말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 고마워요.
1: 알겠습니다.
0: 우리 철규 씨 보내드리면서 BBG의 쉬 들려드릴게요. 다음 주 만나요.
1: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6: 우리 아이 락토핏.
5: 바쁜 하루를 보내는
6: 어른들도 락토핏.
5: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6: 우리 모두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7: 건강기능식품.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은 지바노프의 We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0: で。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에 따라선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도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져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현재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충청 경기권에 집중돼서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 터널 신흥교 1차로의 사고로 부근 정체 극심하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6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유, 계양 1, 2차로는 장애물로 막혀 있고 송내 1차로에서도 시설물 작업하고 있어서입니다. 더 가서도 장수 부근으로 2km 구간 사고 정체 남아 있고요. 더 가서 평촌 4차로와 갓길 맞고선 고장난 차 처리 중입니다. 또 경기 동쪽으로는 제2중부선 하남 방향 선동 2차로와 갓길에서 추돌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껏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설레던 얘기와 그립던 시간들, 그 모든 걸 원더풀 라디오. 그래, 그랬었어. 오랜 친구가 있었어.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준, 지금 어디선가 그대도 듣고 있겠지? 그대와 나만의 원더풀 라디오.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중에서.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와 이야기로 채우는 이 시간,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김현철의 원더풀 라디오, 9월 18일 금요일 우리의 아침 1부 첫 곡이었습니다. 9598님, 언니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김민정님, 아침 저녁 쌀쌀해진 날씨에 잠잘 때 추웠어요. 이번 주말엔 여름 이불, 여름 옷은 정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름 잘 보내줘야죠. 참 늘 느끼지만 시간이 가고 이 자연이 바뀌는 거 참 신기합니다. 추석 즈음까지 여름 옷 입고 그 이후는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다는 걸 항상 느끼고요. 그때쯤 되면 아, 올해도 또 이러면서 신기하다니까요. 3859님, 날씨가 시원해져서 좋기는 한데 아침잠이 많아져서 안 좋아요. 아, 날이 좋아서 잠자기 편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지시는 건가요? 아, 이런 난점이 있네요. 아, 우아저 함께 하시면서 아침 잠 이제 활기차게 좀 깨시면서 시작하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0: 보증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이승철의 소녀시대, 이어서 들으신 곡은 유호기님 신청곡이었어요. 아이유의 좋은 날. 우리의 팀 조경합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대수님, 일하는데 깜놀했어요. 갑자기 아기 도마뱀이 나타났거든요. 지게차에 봉변을 당할까 봐 무서움을 물리치고 풀숲에 놓아주었어요. 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시라뇨. 모든 아기들, 새끼들은 다 귀엽긴 한데, 파충류, 우성님님, 온몸이 여기저기 쑤십니다. 이틀 일하고 수요일 쉬고 이틀 일하고 주말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성님님, 제 말이요. 제가 지금 항상 주청하고 다니는 얘기랍니다. 그러면 정말 저도 너무너무 개운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이 사장님, 명절 앞두고 거래처마다 선물 챙겨보내고 상품권도 사고 너무 바빠요. 요즘 그렇지 않아도 거래처 선물 사신다는 사연 참 많네요. 바쁘게 모두 명절 맞이하고 계시는군요. Call You Mine 듣죠? 제프 버넷이에요.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점심을 먹고 회사로 들어오는 길. 회사 야외 주차장을 둘러싼 초록색 철조망을 찍은 사진. 정확하게 말하면 철조망을 타고 올라간 짙은 자주색 나팔꽃 넝쿨을 찍은 사진이다.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간단하게 설치한 철조망인데 어딘가에서 자라기 시작한 나팔꽃이 철조망을 따라 초록색 잎과 자주색 꽃을 늘어뜨린 덕분에 풍경이 근사해졌다. 덕분에 점심시간에 회사로 들어오던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서 잠시 머무르곤 한다.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나만의 작은 힐링 공간에서 마침 햇살도 화사하던 날 기분 좋게 머리를 식히다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신승훈의 어느 멋진 날 일상 한컷에 이어서 들으셨고요. 오늘 사진 보내주신 7237님이 함께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삭막할 수도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힐링 공간을 찾아내셨네요.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햇살과 꽃을 즐기는 잠깐의 여유로움.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리네요.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일상을 살아가다가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서 찍은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아, 저는 그렇게 철조망이라든가 펜스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 그 길을 가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상상을 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제 귀에 막 음악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고 혼자 이것저것 정말 상상을 많이 하는데 같이 노래 들어볼까요? 송재호의 늦지 않았음을, 소향의 바람의 노래, 이무진의 가을 타나봐.